제가 이제 곧 돌이되는 우리 애기 이유식을 먹이는 중인데요. 요새 한 입 먹일 때마다 입 안에 있던 밥을 다시 꺼내서 요리조리 관찰하고 쪼물락거리다가 다시 먹는 버릇이 생겼지 뭐예요. 한 숟갈 먹이는데 5분. 오늘 아침으로 문자 한 통 다 쓸 동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 라고 7420님이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렸고요. 그쵸, 이유식 먹일 때 일단 의자에 앉히는 것부터가 난관의 시작이죠.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꼬셔보고 저렇게 꼬셔보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네, 알아서 잘 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인내 시간이. 네, 파이팅 하십시오. 7420님. 8월 4일 화요일, 이것은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귀엽네요. 86년생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나 페리의 You mean the whole wide world to me. 네가 나한테는 세상의 전부야. 그럴만도 한 게 86년생인데 벌써 두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노래래요. 요아식 먹이는 중 저희 아이는 17개월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밥 먹일 때마다 전쟁이죠. 하지만 귀여워서 참습니다. 건강하자 주호야. 입에 주호가 얘도 손, 양손부터 아주 그냥 네 화려합니다. 네, 뭘 이렇게 쥐고 있지? 표정이 너무 개구져서 네, 근데 귀여워서 다 참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 턱받이 밑에 음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생겨 있잖아요.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걸로.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이런 아이디어의 상품이 없어서 예, 바닥에 항상 난장판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0155님, 여기도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야, 맘마 잘 먹자.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서 진짜 꼴딱 새고 아침에 잠깐 눈 붙였다가 출석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3710님, 아기 분유 챙겨 먹어야 해서, 아유, 여기도 어머니구나.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가 자기 먹던 장난감을

0: 저한테 먹으려고 내미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장난감을 먹는다고요? 아, 그럼 먹는 척 해야죠. 맛있다. 네. 자, 모두 힘내십시오. 아, 정말 더위가 저도 이런 여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까지는 못해도 아무튼 무사히. 네.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미니로 김지우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12월의 공기가 그립다고 캐롤 같은 거 좀 들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겨울 노래들 이 푹푹 찌는 한여름에 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3, 4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겨울 노래 한번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죠.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우엔 티맵 대리와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미나 오카베 Every Second 였습니다. 제가 7개월 만에 버스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어? 맨날 듣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디 목소리가 딱. 너무 반가웠어요. 날씨는 더워도 120번 버스 기사님 덕분에 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까 계속 기사님도 감사하고요. 지금 노래도 들으셨죠? 6729님. 네. 또 그 와중에 문자도 감사하고. 고윤덕님은 전기주전자 물때 청소하려고 구연산을 넣고 불려놨는데요. 깜빡 잊고 있다가 그물 그대로 끓여갖고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맛은 얘기 안 할게요. 으악! 근데 가만히 있어봐. 구연산 먹어도 되나?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별탈 없으시길. 더위 먹... 그럴 수 있죠. 아우, 저도 지금 정말 정신이 오늘 아침에도 진짜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랄까? 예, 일단 뭐 아침에 마루의 온도가 그 거실의 마루래 옛날 사람 거실의 그 습도와 온도가 이 집에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예 보일러 튼 줄 알았어요. 아무튼 고1 아들이 대학 입시 컨설팅 가는 날입니다. 너무 제가 바빠서 아빠랑 보내는데 제발 신랑하고 서로 욱하지 않기를. 우리 아들은 냉정한 얘기들에 주눅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1301님. 이제 고1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시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새우맛 과자 먹으면서 들어요. 혹시 상대도 과자 드세요? 예,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딱히 과자를 이렇게 찾게 되지는 않고요. 정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라면을 부셔 먹습니다. 네, 그건 못 고치겠더라고요. 네, 고백합니다. 김미라님이 그 싱 OST에서 토리 켈리의 노래 좀 들려달라고 지금 준비됐는데 들을 준비 되셨나요?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아마 이 무렵부터 걸크러쉬 뭐 이런 표현들 썼던 것 같아요. 아, 추억 돋는 이름들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 킴, 마야, 핑크, 물랭루즈 OST에서 레이디 마말라드였습니다. 허석윤님이 김치 짰다 이야이야 이렇게 들리죠. 예, 먼더그린 현상이라고 자기가 쓰는 말과 가장 비슷한 게 들리는 것들을 우리 뇌가 그렇게 우리말처럼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역시 짜게 먹어야. 아, 오늘 선곡 확실히 시원하네요. 한 1도는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라고 또 양수정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오, 이 노래 불러서 대학교 때 1등 했다고요? 근데 영어과 교수님들이 쟤네 뭐라는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고. 역시 팝은 기세죠? 라고. 오, 2081. 그거 맞죠. 예. 너무 당당하게 부르면 내가 좀 못 알아듣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네. 상디 얘기 듣고 생각난 SNS에서 본 글이 있다고 8467님이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 집에 오니까 갑자기 시원하더래요. 어? 에어컨 켜고 나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집이 30도였는데 그게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였대요. 그럴 수 있죠. 밖이 지금 뭐 양산 40도 넘고 집이 근데 볕을 많이 받는 집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죠. 아니 오늘 뉴스 보는데 그 119에서 요즘에 그 벌집을 치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벌한테 쏘이면 안 되니까 말벌들 그 이제 보호복을 입고 그걸 뛰고 해체하고 그때 몸의 온도를 재보니까 4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만 벗어도 밖에 아무리 30도면 10도의 차이니까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네 컨디션 잘 챙기시고 더위만은 먹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금융감독원이요. 불법 사채 추심에 쓰이는 대포폰을 빠르게 막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이거 신고를 해도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3일 안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바로는 어렵군요. 자,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혹은 불법 추심에 이용됐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번호에 뭐 한 2, 3초마다 전화를 걸어서 독촉 전화 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리래요. 자, 어떻게든 해법을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가면 뭐 이것도 때때로 다르지만 아무튼 길게 줄을 서야 되는 게 좀 곤욕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심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자 이번에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이 대폭 개선을 했대요. 새롭게 도입된 순번 대기 시스템은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받고 호출 순서를 확인해서 편하게 그냥 앉아서 탑승 수속을 기다릴 수 있는 방식이랍니다. 또 수화물 무게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저울도 설치됐고 짐 무게 이거 미리 확인 못하면은 얼마 초과됐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죠 그 카운터 앞에서 막 물건 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자 아무튼 그 긴 줄 앞에서 조급했던 마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생수 밖에 막 쌓여있는 풍경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생수가 앞으로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창가나 야외에 둘 경우에는 반드시 가림막을 사용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이 생수통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유통기한 관리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였는데 뭐 품질 유지가 잘만 입증된다면 더 길게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최대 2년까지 유통될 수 있고 또 대용량 두꺼운 생수통 있잖아요. 얘들은 그동안 사실 별도의 재사용 기간이 없었대요. 근데 앞으로 10리터 이상 생수통은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인 만큼 꼼꼼한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 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물은요, 연수와 중수 그리고 이것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물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대요. 석회질 성분도 많아서 비누를 사용하면 찌꺼기가 생기기도 쉬운데 아 그래서 이거 설거지 이런 쇠그릇 이런 거 할 때 하얗게 한자로 단단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물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름만 봤을 때는 오히려 가벼운 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단한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오늘 힌트 있으니까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날도 더운데.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힌트곡은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유, 이 노래 부른 경서 씨가 최근에 다리 부상 소식이 있었어요.

있거든요. 그 공차는 프로그램 때문에 빠른 쾌유를 응원하면서 경서의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 BPM 듣습니다.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혈압이 올라가나? 첫 키스 다 생각나세요? 근데 첫 키스의 규정을 하긴 뭐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는 거는 좀 비루한 생각이죠.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입술을 맞댈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중요하지. 뭐 그게 어떤 뭐 그게 프렌치냐 스무치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중요치 않죠. 자, 경서의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정답은 바로 경수였습니다. 물이요. 연수, 중수, 그렇게 경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저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단단할 경자를 쓴다고. 이분을 안 뽑을 수가 없으셨대요, 작가님이.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나다, 경수. 안 그래도 저희가 도경수 씨 노래 뭐 들어드릴까 하다가 이경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식세기를 쓰고 있어서 익숙한 단어예요. 물에 따라 세척기 쓰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저는 집에 식세기가 없어가지고. 4415님. 3477님은 유럽 여행 가서 머리 감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빗자루가 된 줄? 그게 석회 성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 맞아. 유럽은 그럴 수 있겠다. 한국은 화강암이라 매끈해진다고. 단군 할아버지 만세라고. 그쵸. 진짜 우리가 이 단도라는 게 진짜 여러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네. 섬은 너무 외롭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섬이 되어 있죠. 자, 멀리 안 가겠습니다.

1009 고영전 손혜담님까지 저희 네 스킨케어 세트. 아 근데 요즘엔 정말 밖에 한 3-4분만 걸어도 그냥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땀이 나서 다들 조심하십시오. 최은선님이 젊었을 땐 그냥 한 시간씩 들여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그랬는데 쉬은이 넘으니까 화장은커녕 기초 스킨 로션도 안 바르게 되고 그냥 일어나면 대충 눈곱만 떼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뜨는 것도 아니라 대충 살아요 라고. 아, 너무 또 그래도 아, 시인이면 지금 일은 여든 되신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 은섭님과 유수희님이 또 똑같은 곡 듣고 싶어 했네요. 자이언티입니다. 노 메이크업.

0: 박시현님이 예, 저 커피 아이스로 할게요. 저는 디카페인 6621님. 저는 이미 믹스 커피 한 잔 했습니다. 김명희님. 폴킴의 물음에 이렇게 아침 가족들의 대답이 쇄도했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였고요. 이번 주 휴가 맞으신 8230님. 어디 가세요? 급하게 휴가 날짜를 잡았더니 지금이 초 성수기라 어딜 가려고 해도 전부 마감이더라고요. 검색 끝에 펜션 하나 선택해서 예약하려니까 바로 방금 전에 다른 분이 예약을 하셨다고. 아니 앞집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무조건 나가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웃자죠. 야, 또 찾아보면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휴가 기간 광주 친정 다녀와서 이제 서울 시댁에 가고 계신 9020님 네, 안전한 걸음 되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

0: 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자, 벌써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신곡을 발표했죠. 여름의 낭만을 그려낸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남현주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에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제니의 신곡 Less Than A Lover 2분 25초. 사실 노래들이 비틀즈 시대 때도 다 3분 미만인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색다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곡 듣고 저는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해.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제가 뭔가 시원함을 소리로 느꼈던 경험.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왠지 정말 방바닥에 이렇게 배 깔고도 엎드려서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도 선풍기 하나로 여름방학을 견딜 수 있었던 80년대 어느 방학 때 록시 뮤직이 아발론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 전반적으로 곡들이 곡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좀 사운드 자체가 서늘하고 시원함 마저 들었습니다. 여기서 히트곡도 꽤 있죠. 바로 그 중에 한 곡인 More Than This라는 곡인데요. 정말 록시 뮤직은 당시 영국 밴드 중에서도 뭔가 그 포지션이 조금 정의가 힘든 글램락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심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심오하기에는 또 굉장히 대중적인 면이 있고 아무튼 음악성과 또 화제성과 특별함을 다 갖추고 있는 록시 뮤직의 More Than This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호주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밴드 하고 싶은 기분이. 그죠? 좀 소리들이 뭐 제목이보다 더 이지만 아무튼 사운드가 기타 전주부터 좀 여기는 신디사이저 소리도 그렇고 보컬 소리도 그렇고 좀 청량을 너무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 되면 생각났어요. 저는 록스뮤직 그러면은 작고 예쁘게 생긴 마을에 조그만 레코드 가게 이름 같아요. 사실 이들의 음악은 예쁘게 캐바레에서 록시, 록센 그러면 약간 센 언니. 예. 상디는 가본 적 없다는 하와이 해변이 생각납니다. 김지우님. 어? 나 못 가본 거 어떻게 알았지? 얘기했죠. 아, 천사님도. 야, 번호 대박이네요. 휴가 가고 싶다고. 록스 뮤직의 More Than This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 정말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어떤 곡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는지 이분들 소개해드리고 확인해볼게요. 오늘 3, 4분은 그렇게 꾸며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르즈아보에, 음주회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꾸며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어, 진짜 시원한데요? 야, 갑자기 이런 겨울 풍경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래도 좀 선을 시원해지지 않으셨어요? 특히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놀까? 적당한, 아니죠, 좀 과하지만 싫지 않은 비음에 그 참 그 비브라토를 참 마음대로 가지고 놀 Let It Snow 세 번 반복. 대구에서 듣고 계신 2111님, 이 더운 날씨에 차 에어컨이 까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되어 가는데 찜통 더위에 창문 열고 겨우겨우 다녔어요. 오늘 부품이 왔다 연락이 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눈길을 달리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이고, 이 날씨에 일주일씩이나 차는 정말, 아이고, 80도, 90도까지 올라간대잖아요. 땡볕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진짜 안에 뭐 혹시라도 라이터나 그런 보조 배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블레 들으니까 시원하나나. 5145님도 그냥 겨울도 아니고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지훈님.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겨울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선곡된 분들께는 저희가 덤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노래 얘기가 나오자마자 6707님 또 6310님, 저의 겨울픽 노래는 강수지 혼자만의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는구나 싶을 때 저는 꼭 요 노래를 무한 반복합니다. 아휴, 참. 예, 뭐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애착이 가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컨셉을 겨울로 잡고 전주부터 데모를 보낼 때 종소리로 했더니 이렇게 예쁜 가사가 왔더라고요. 자, 두 분께 6707-6310님께 아이스크림과 함께 띄워드립니다. 강수지 혼자만의 겨울.

자, 겨울 노래 푹푹 주는 여름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오늘 아침 3부, 4부. 노영성님,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더워도 꼭 보리차를 끓여서 식히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네, 이상 아내 자랑이었습니다. 라고. 아유, 바지런하시네요. 저 근데 진짜 보리차 냉장고에서 주스병에 들어있는 보리차 맛은 참, 그러니까 먹는 게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보면. 상디, 아침에 냉동실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오늘도 빈 생수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차에서 마시라며. 한여름이면 반복되는 말보다 오래 남는 사랑에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 보리차를 이렇게들. 7057님, 하긴 저도 제가 끓여주진 않지만 보리 그 저기 하늘에서 아무튼 그런 그 예. 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김혜정, 남현주, 김명희님 외에도 많은 아침 가족들 들으면서 창밖에 눈날이는 상상을 하게 돼요 라고. 아, 마음에 눈이 온다, 나는 안 덥다. 진우의 히트곡이죠. 엉뚱한 상상.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참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 오늘은 평소 같으면 이제 문득 너에게 사연을 전해드려야 할 그런 타이밍이지만 아까 제목도 설계 못해드리고 3부 끝곡으로 김진표 로맨틱 겨울 여기 후렴은 김진호 SG워너비 워너비의 김진호의 목소리로 이 곡을 안전숙님, 좋은날에님이 신청하셨더랬는데 무한반복 겨울만 되면 전남친부터 시작해서 썸이었던 인연들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노래예요. 아, 다들 겨울에 만나셨나 보네요. 아, 참고로 지금은 애 둘 엄마입니다. 네. 저 뭐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시면 네. 또 그 추억이 떠오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아, 잘 살고 계신 거죠. 노래만 들으면 창밖에 눈이 올 것 같지만 실상은 아스팔트 위로 이글거리는 아지랑이들. 시 같다. 2059님. 제주도 해장국집 왔는데요. 웨이팅이 1시간이라네요. 성질급한 형들이 닫고 딴 데 가자 그래서 차 타고 이동 중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겨울 노래가 들려서 형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명근님. 야, 진짜 해장국집 앞에서 1시간 기다리는 건 진짜 고문이죠. 그죠? 뭐 좀 뭘 전에 챙겨 먹었다면 몰라도. 전 지금 사연 읽는데, 힘드네요. 밀양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폭염 1위가 바로 밀양이었어요. 아, 올해는 양산에 내어주신 5116님의. 하지만 올해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장작불 집에서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그 열기가, 아이고. 하지만 이것은 시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예. 문자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초2 딸과 병원 진료 가다가 문자 주신 1158님. 우리 딸이요, 겨울 노래 들어야 시원하다고 레딧고를 신청하고 싶답니다. 라고. 자, 그러면 1158 유옥주 0202 오승희님 모두 이, 예, 레딧고 이드넘 엔젤의 노래.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아이스크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네, See Ya, Snowman. 이 곡은 0327 김윤숙, 박은혜님께서 또 같은 노래를. 제가 호주에 살다 와서 그런지 호주 출신 가수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다운 언더들의 좀 순수함이라 할까요? 하면서 0327님. 지금 호주는 그럼 한겨울이겠죠. 근데 날씨가 멀쩡한 곳이 없어서 또 겨울이라면 또 거기는 괜찮을래나? 네. 어디든 좀 멀쩡한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은데요. 산불에 유럽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재난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여름을 지나고 있고요. 이 노래 신청하는 중에 스노우맨이 나와서 갑자기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한상윤님. 자, 상윤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소개되신 분들 아이스크림 보냅니다. 목포에서 7275님. 상디의 앞으로는 서쪽이 더워진다네요 라는 말씀에 좌절했습니다. 지금도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예, 뭐 저는 뉴스를 읽어드렸을 뿐인데 지금 아빠 목욕시켜주러 가요. 시원한 노래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은 항상 저의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덥지만 파이팅입니다. 출근 시간 주유하다가 차 문이 잠겨버렸어요. 차 안에 차키랑 핸드폰이 있어서 아찔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안 잠기지 않나요? 뭐 차에 따라 다르죠. 제 차도 안에 차키가 있어도 잠깁니다. 요즘 하도 옵션들이

뭐 좁게 돼 있을 때는 앞으로 차를 좀 빼는 기능도 있고 막 요새 별게 다 있어갖고. 9667님, 네, 식은땀 흘리셨겠네요. 자, 이어서 아, 저 아까 제주도 해장국 장면근인데요. 저는 겨울 그러면 10년 전에 그 드라마 도깨비가 떠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크러쉬의 뷰티풀 신청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거 10년 특집으로 주인공들 근데 하나도 방부제를 드셨는지 10년 전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모두 그때 그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어요. 자, 노래 듣죠.

네, 뷰티풀 크러쉬. 진짜 그게 도깨비 10년이라니까 조금 서늘하긴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서 30살이 될 때와 비교할 때 지난 10년을 그때랑 비교해보면 7배는 빨라진 것 같다고. 그 근거는 뭐냐? 6배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느낄 때 뭐 정확이라는 건 없지만 여섯 배보다는 조금 빨라서 일곱 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워서 파국이다. 박효정님 좌절 금지. 또 이러다 겁나 추워요. 그 정말 추웠던 겨울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도움이 안 되나. 0463님 초6 아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이동 중인데 엄마 오늘은 왜 겨울 노래만 나와? 이러면서 의아해하는데 라디오 좀 들었다고 선곡의 흐름을 읽고 있구나 얘가. 아 6학년이면 뭐 그럼요 신청도 할 수 있어야죠. 자 더워서 오늘 아저씨가 여러분들 지금 겨울 노래 신청하는 곡 들려드리고 있었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6073님 아 제가 아까 사투리를 읽으니까 너무 어색하다고 또 누가. 안 어색한데 사투리도 기세인데. 자, 다시 그러면 낮에는 직장인으로 퇴근 후엔 배달 알바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오늘은 연차라 일찍부터 배달 알바 중인데요. 평소 이 시간에 라디오를 아예 못 듣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이 시간에 형님 목소리를 들을 줄이야. 학창시절 형님 노래 취해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사랑했습니다 하셨는데 사랑해 주시죠. 과거형으로 있으니까. 6073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신입이 지각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대서 다친 데 없냐고 하니까 자기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교통사고 구경하다 늦었다는 거예요. 5849님 네, 요즘 애들 그래요 진짜로. 네, 뭐 얘기 길게 해봐야 또 뒤에서 뒷담화 나오니까 그냥 한번 째려보고 마십시다. 예, 안 고쳐집니다 그거. 광고 듣고 오죠.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네, 어제 아주 어색해하시면서 복귀 신고를 하신 문세 형님.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도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오늘 휴가라 아쿠아리움 가고 있다는 7935님 지금 듣고 계신가

안 들어가셨나? 아까 아이가 물고기를 잘 봐야 될 텐데 또 어둡다고 엄마 나가고 싶어 그럴까봐 조마조마한다고. 아이 물고기 애들 웬만하면 애들이 예 좋아하죠. 예. 나오면 또 더워요. 예.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신 1190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출발인데 아 이분 파워제이시군요.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행 전에 어떻게 돈을 더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한참 이제 8월이 여행이지 9월 그러면은 여름휴가라고는 할 수 없는 물론 덥겠지만 그래도 어감상 아 나 9월에 여름휴가가 조금 그렇죠. 아 추석이 아무튼 9월에 있을 테니까 자 오늘 끝까지 겨울 노래 분위기로 네, 이건 뭐 겨울 떠나서 일단 아름다운 곡이지 않습니까? 러브레터 OST도 많은 신청이 왔었거든요. 자 대표로 신수아님의 신청곡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윈터 스토리 이 노래 들으면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다닐 때 커피가 출렁하면서 쏟아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컵의 윗부분을 손으로 거머쥐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덜 튄다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로 이그 노벨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소감은 더 인상 깊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는데요. 많이 경험하고 애정을 쏟을 만큼 결과가 따라오겠죠. 오늘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브루노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그노벨상 이야기 해봤는데 저는 이그노벨상이 노벨상에 뭐 노벨상 문학상 있듯이 노벨상 이그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을 패러디하는 상인데요. 과학계 유머 시상식으로도 불린대요. 사람들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과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노벨상을 패러디했지만 실제 수상자분들이 진짜 과학계 의료계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까 커피를 덜 쏟는 방법을 연구한 그 분께서도 연구에서 중요한 건 똑똑한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셔봤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타고난 재능 이런 것보다도 결국 많이 경험하고 오래 관심과 애정을 쏟고 그랬던 사람이 뭔가 답이나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거창한 연구는 안 해봤지만 최근에 이게 딱 어울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러닝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줄넘기를 사서 이번 주부터 줄넘기를 매일 아침 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000개씩 하는 게 목표인데 처음에는 한 20년 만에 줄넘기를 잡으니까 20개, 30개도 연속으로 안 되고 멈추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제가 100개를 연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쳐주시나요? 여러분도 꾸준히 뭔가 경험하시고

0: 관심 갖고 애정 갖고 쏟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 브런치 카페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 이사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께서 조금씩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가 야금야금 늘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번만 바르면 한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픔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8: 경복
17: 잠재력을 전문가로
18: 경복
17: 4호성 캠퍼스
19: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8: 경복대학교.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8월 4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04명인데요.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에 절반이 넘는 54%가 집중됐습니다. 꼭 수영을 하다가만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슬기나 봄알에 잡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물이 얕아 보인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하고 어두워진 뒤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뛰어들지 말고 119에 신고한 뒤 구명환 등 주변의 안전장비를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문자 달라고 해놓고 문자 번호를 안 알려드렸네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동안 서른 즈음에 김광석 씨의 노래잖아요. 오늘은 싸이의 버전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0: 님, 40대 중반이고 중2 아들 엄마시래요. 아이랑 공통 관심사를 가지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셨다는데, 와, 대단하신데요. 처음엔 어지럽기만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니, 이제는 아이랑 같이 취미 삼아 할 정도 되셨다고, 이 이야기도 껴주시나요? 해주셨는데, 껴드립니다. 36선생님 아드님이 나중에, 지금 이미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지만, 사춘기 와서 뭔가 엄마 아빠한테 좀 짜증내고 싶을 때 엄마가, 게임하러 갈래? PC방 갈래? 이렇게 하면 짜증도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3634님,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 카페 출발해 볼게요. 매주 화요일 라이브 카페에서 초대 가수 한명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감정과 익숙한 단어들을 노래로 만들어 온 싱어송라이터를 모셨습니다. 밴드 정장의 슬리퍼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서향덕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향덕님이 우리 브런치 카페 스튜디오에 놀러 오셨는데
1: 네.
0: 아까 그 리허설 할 때만 해도 와, 너무 잘하신다. 제가 혼자 속으로 티는 안 내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뭇 뭔가 네. 살짝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해요.
1: 좀 이런 게 좀 처음이라 신나기도 하고 좀 긴장이 많이 돼서.
0: 방송 출연 처음이세요?
1: 네, 맞아요.
0: 그 방송 출연 처음이시기도 하고 또 브런치 카페도 처음 오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기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향덕이라고 합니다. 정장인 슬리퍼에서 리더와 보컬, 작곡, 작사를 다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한 신생 아티스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뮤지션 서향덕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음악 들으시고 노래 들으시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서향덕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라이브 무대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네,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일상 속에 익숙한 단어랑 감정을 노래로 만든다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서향덕 씨가 추구하는 음악이 딱 그런 결인가요?
1: 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부분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들에서 좀 빗대면은 저희 출근길에 굉장히 익숙한 풍경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천천히 보다 보면 또 다른 배경처럼 보이고 다른 환경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잊고 지냈던 행복 같은 소소한 행복 같은 그런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많이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인 단어도 부정적으로도 보이고 부정적인 단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열고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게 좀 곡을 쓰는 네 그런 걸 좀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0: 그렇게 곡을 만드시려면 직접 작사 작곡 또 보컬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음악을 만들려면 관찰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바쁜 일상 그냥 걸어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지금 풍경이 이렇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려면 뭔가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찰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 비결이 뭐예요?
1: 사실 별건 아닌데 그냥 좀 멍을 많이 때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이러면서 저거는 어떻고 이게 같은 풍경이어도 조금씩 잘라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듣는 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서 제가 어떤 주제를 떠올렸을 때 이 주제가 너무 어렵게 들리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항상 좀 이것저것 잡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0: 하긴 뭔가 천재들은 뭔가 상상력도 풍부하고 잡생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전 잘 모르겠어요. 천재가 아니라서.
0: 오늘 불러주실 노래 제목들도 다 뭔가 재미있어 보여요. 첫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금쪽이 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월간 슬리퍼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매월마다 한 곡씩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월에 이제 들어간 노래인데 어쩌면 제가

0: 만든 노래 중에 가장 단시간 안에 만들고 녹음까지 해서 발매까지 된 노래가 아닌가?
1: 그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이 금쪽이인 건가요?
0: 아, 그쵸. 저기 보면 제가 좀 반항기라고 해야 되나? 괜히 이렇게 해 하면은 싫은데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1: 부모님한테?
0: 예.
1: 네.
0: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걸음기가 좀 있어서 약간 3월이 보통 이제 개학도 있고 개강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작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한 노래예요. 그래서
1: 네.
0: 3월에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미뤄두고 난 지금이 좋으니 지금 여기에 머물겠다 이런 뜻을 많이 담았었습니다.
1: 금쪽이 가사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오늘 라이브 카페 첫 곡으로 만나볼게요. 정장의 슬리퍼의 금쪽이 지금 라이브 무대로 서양덕님의 보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끝까지 들으니까 더 좋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그 아빠, 엄마, 누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친누나예요, 누나는.
1: 네, 맞아요.
0: 와, 근데 뭐 금쪽이 전혀 금쪽이 같지가 않아요. 뭔가 말 잘 들으실 것 같은데.
1: 오히려 좀 지금 뒤늦게 좀 사춘기가 온 느낌이
0: 아세요? 부모님은 이 노래 듣고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사실 부모님

0: 분들은 그냥 좋다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좀더 많고, 저희 누나가 좀 많이 좋아했어요.
1: 아, 이
0: 예,
1: 노래를요?
0: 저희 누나가 좀 많이 좋아했었고, 그 여기서 이제 가사에서 뭐 거짓말도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 깍두기로
0: 네,
1: 쳐달라고 막.
0: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제가 누나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나 이럴 때도 많이 따라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놀고 이러는데, 저희 누나가 저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는 초능력이 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 아,
0: 했었는데, 제가
1: 진짜요?
0: 이게 한 6학년 때까지도 이걸 좀
1: 아,
0: 믿었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네.
0: 그래서 어이없는 거짓말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적었었거든요.
1: 아,
0: 그런 부분을 알았는지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1: 귀여우시다.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시나 봐요.
0: 한 살, 두 살, 연년생이에요.
1: 오, 그랬는데도 그 누나 거짓말을 믿으셨구나. 전제 남동생이랑 7살 차이인데, 남동생이 말안 들으면은 내가 너 누나로 보이니 막 이러면서 엄청 무섭게
0: 약간
1: 했었거든요.
0: 단골 멘트 같기도 한데, 저도
1: 맞아요.
0: 한번 당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진짜요? 3430님께서 예전엔 서른이 넘으면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서른 넘은 아들 둘둔 엄마 입장에서 여전히 아들들이 케어해야 할 금쪽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서양덕님도 서른 넘으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부모님한테, 부모님께서는 실제로도 금쪽이라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0: 아버지는 좀 그렇게
1: 아,
0: 느끼실 것
1: 그래요?
0: 같아요.
1: 네, 지금 정장의 슬리퍼의 리더이자 또 이제 솔로 활동, 왕성히 활동하실 서양덕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서양덕님의 라이브 두곡더 만나보고 인생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잠시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섹시컬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운

0: 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세시에서 5만 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을,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서향덕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밴드 정장의 슬리퍼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또 이제 솔로 활동이랑 프로젝트 밴드 형태 작업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정장의 슬리퍼 얘기 살짝만 해볼게요. 밴드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어떻게 탄생한 밴드예요?
1: 정장의 슬리퍼는 이제 처음에는 두 명이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색다른 이름이 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좀 하던 차에 그 미생에서 슬리퍼를 판매하는 그 씬이 있어요.
0: 미생 드라마.
1: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전에도 이제 뭔가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순간 딱 보고서 그럼 정장의 슬리퍼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대로 좀 밀고 가게 됐습니다.
0: 와, 그러면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동안 공연하실 때 정장의 슬리퍼 신고 하셨나요?
1: 네.
0: 아, 진짜요?
1: 아, 이게 또 굉장히 편하면서도 좀 패착인 게 저희 멤버들이 다 키가 커요. 이제 여자 멤버 한 명 빼고는 이제 멤버들 애들이 다 180이 넘는데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네. 슬리퍼를 또 신다 보니까 키 높이로 못 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했는데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 좀 불편했던.
0: 여자들 신발이 막 5cm 쪼리도 있고 최근 찾아보니까 7cm 쪼리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남자분들은 그게 없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4109님께서 서향덕님 지인이신 것 같아요. 향덕이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브런치 카페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서향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향덕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1133 혹은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댓글창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네, 두 번째로 올려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 슬리퍼에 들어가는 아니 근데 라는 노래고요. 사실 제가 곡을 쓸 때 가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들의 스트레스가 쌓이다 쌓여서 이제 폭발해버린 그런 일이라서 어차피 잘 안 읽잖아 어차피 안 듣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서 흥얼거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니 근데 제목이 좀 나중에 정해졌어요. 이 노래는
0: 네.
1: 원래는 좀 신세한탄 이런 느낌으로 좀 있다가 네, 제가 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가만히 듣다가 아니 근데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연에서도 많이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입문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노래예요.
0: 오, 그럼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있잖아 뭐 이런 내용일까요?
1: 한풀이죠.
0: 약간 기대되는데요. 정장의 슬리퍼의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네, 서향덕님의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보실게요.

0: 아니, 투덜거리는 노래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뭔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노래 같은데요. 네, 정장의 슬리퍼의 아니 근데 함께 하셨고요. 저는 가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빈수레처럼 많이 덜컹거릴 거야. 뭐 이런 가사는 어디서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1: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뜻을 많이 안 담고 그냥 좀 신나는 거에 또 집중하고, 원래 공연 때는 여기서 떼창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사가 이 노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0: 아,
1: 그냥
0: 그래요?
1: 이 가사 내용은 그냥 감추고 그냥 즐거운 노래로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창작자 의미에서는 이제 빈수레 같은 곡을 만든다고 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해
0: 오,
1: 주셔가지고.
0: 저도 포인트를 좀잘 집었네요.
1: 네, 정확하게.
0: 너무 잘 들었어요. 정장의 슬리퍼의 아니 근데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영덕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올해부터는 솔로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실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계획된 것들이나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일단은 저희 이제 EP 앨범, 첫 앨범을 이제 좀 작업에 들어갈까 하고요. 저희 기존 멤버들도 몇명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함께 이제 프로젝트 밴드도 운영하면서 이제 정식적인 앨범을 좀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0: 오, 그럼 프로젝트 밴드라는 건 기존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랑도 하시고 뭐 외부 분들이랑도 하시고 이렇게 때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걸 프로젝트 밴드로 하는 건가요?
1: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제가 그 아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 좀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콜라보나 이런 부분도 해보고 싶어요, 같이.
0: 오, 뭐 제가 이 서양덕님을 우리 브런치 카페 초대할 때 어느 너튜브에서 음악 하시는 거 보고 초대했듯이 오늘 우리 브런치 카페에 오신 걸 보고 콜라보 저희가 들어오면 좋겠네요.
1: 너무 너무 바랍니다.
0: 그럼 혹시 콜라보 같이 하실 분 아티스트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어느 분이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1: 제가 감히
0: 네.
1: 그래도 될까요?
0: 네.
1: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많은데, 일단은 지트님이랑 작업을
0: 오,
1: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0: 지트님.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제가 그 곡을 쓰고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트님이랑 10cm의 노래를 듣고서
0: 아, 그래요?
1: 좀 열등감이 시작을 했거든요,
0: 왜
1: 처음에는.
0: 열등감 왜
1: 그냥
0: 들어요?
1: 기타만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0: 네.
1: 곡을 듣다가 난왜 이런 걸못 쓰지?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곡이 너무 좋으니까 막 가슴도 답답해지고, 와, 그래서 난왜 이런 걸못 만들지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한번은 만나뵙고 싶습니다.
0: 그러면은 기타 연주만 하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곡도 쓰고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1: 네,
0: 거예요?
1: 노래가 가장 늦었어요, 사실 그래서.
0: 신기하네요. 여우비의 여신님께서 앱으로 듣다가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셨다고, 금쪽이 노래 너무 좋다고, 얼굴도 잘생기셨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1: 평소엔 못 듣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지금 싱어송라이터 서양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기타 연주 말고 직접 노래도 만들고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만들었어요.
1: 그러면 한 15년, 뭐 20년
0: 그
1: 가까이
0: 정도는 된.
1: 돼가고 있네요. 와, 진짜 오래되셨네. 어떻게 한 분야를 이렇게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오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뭐 힘들거나 녹도치 않았던 적은 없으셨어요?
0: 항상 있어요.
1: 그래요?
0: 매해가 갈수록 강해집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정립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런 감정을 좀 일기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안에서 좀안 좋은 스트레스나 에너지가 있을 때 그걸 쓰면은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좀 나와 있는. 그래서 삼자의 입장으로 좀 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도 좀 오히려 좀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벽 밖에서 쟤는 이번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1: 그럼 조금 뭐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을 해소도 할수 있게 될
0: 네,
1: 것 같아요.
0: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우와, 좋다. 저는 음악적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 없겠지만 부럽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곡 들어보기 전에 밸런스 게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좀 쉽게 준비해봤는데요. 영감이, 음악 영감이 새벽에만 떠오르기, 네, 낮에만 떠오르기.
0: 저는 새벽이요.
1: 새벽,
0: 네, 왜냐면
1: 보통, 네.
0: 이미 새벽에 떠오르네요.
1: 아, 새벽 작업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0: 보통 이제 작업할 때는 거의 한 3, 4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직장도 좀 병행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한 2시쯤 되면은 이러면서 버텨야 돼 이런 상황이 많은데 거의 이미 올빼미라서 사실 낮보다는 밤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1: 그럼 방금 직장도 병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0: 저는 전자제품 고치고 있어요. 출장
1: 우와,
0: 다니면서. 이것도
1: 우와, 네.
0: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
1: 지금 10년 넘게 하신 일이 두 개나 되네요.
0: 그쵸. 제가 한
1: 대단.
0: 올음밖에 못 파가지고 계속 그냥.
1: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 작사만 하기, 작곡만 하기. 어렵죠?
0: 저는 작사만 하기.
1: 작사만 하기요?
0: 네.
1: 오, 왜요?
0: 오히려 좀 제가 그 기초 이론이 엄청 빠삭하고 이러진 않아요. 해서 뭐 여기서 이 코드가 들어가고 여기서 몇도 들어가고 여기서 뭐 트랜지션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 가는 대로 느낀 대로 친 다음에 그 감정에 맞게 곡을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1: 오, 네.
0: 그래서 사실 뭐 코드나 연주 부분보다도 가사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해요. 음악이 가장 노래의 좀 강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감정 같은 거를 직설적으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듣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 곡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연례결말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려고 가사에 좀 많이 신경 많이 써요.
1: 가사가 너무 예쁘고, 근데 사실 가사에 신경 많이 쓴다 하셨는데, 음이랄까야 될까요? 멜로디? 멜로디도 뭔가 너무 사랑스럽고, 뭔가 기분 좋은 느낌들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 평생 라이브만 하기, 음원만 내기.
0: 전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1: 라이브요?
0: 네.
1: 라이브의 묘미가 다르죠?
0: 저는 아무래도 무대가 맞는 것 같아요.
1: 저도, 예, 아나운서들도 생방송이 있고, 녹화나 녹음이 있는데, 저도 생방송이 좋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서양도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곡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라이브로는.
0: 네.
1: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죠?
0: 마지막 곡은 이제 아직 발매된 노래는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만든 게그 창작자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면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애정하고 있는 노래인 바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오, 바다.
0: 바다.
1: 그럼 지금 바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직 미발매 곡이어서
0: 네, 맞습니다.
1: 기타 연주를 직접 해주신다고?
0: 네.
1: 네, 준비되시면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서양덕님의 라이브 마지막 곡, 바다라는 자작곡이고요.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이어서 아마 이렇게 방송 송출을 통해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은데 준비되시면 바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와, 너무 좋은데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마이크를 다른 걸 잘못 올려서 처음에 아. 너무 좋은 목소리가 살짝 덜 들어갔네요.
1: 아, 전 여기만 안 들리는 줄 알고.
0: 아,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0: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서양덕님의 음악 이야기도 들어보고 라이브 무대 세 곡 만나봤는데요. 지금 너튜브에서 김영민님, 싱어송라이터 서양덕님 너무 좋았다 남겨주셨고요. 여우의 여신님 늘 승승장구하시기 기도합니다. 다음진님 가사 너무 좋다고 향덕님 활동 응원한다고 해주셨고요. 또 3430님이 문자로 우리 서양덕님 응원한다 해주시면서 큰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음악하겠다고 해서 10년 정도 보내고 이게 멀고도 힘든 과정인 걸 느꼈는지 지금은 다른 직업을 준비하시고 이게 잘 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만 보면 그냥 응원하게 된다고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3430님의 문자였고요. 오늘 서양덕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3: 올해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있으실까요?
4: 올해는 이제 앨범 준비 빠르게 해서 네. 이제 발매하는 게 좀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잃어버렸던 본 모습을 좀 찾는 그런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약간 일상 잠시 내려두고 뭔가 힐링하러 가신다는 건가요?
4: 이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네. 좀 원래 좀 근본적인 더 근본적이고 더 창의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좀 찾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3: 어디 가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여러 가지 솔직히 여행보다 좀 일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그런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좀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여행 잘 다녀오시고 또 올해 EP 앨범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또 좋은 노래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또 우리 브런치 카페 방문해 주세요. 초대 또 하겠습니다.
4: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3: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또 서양덕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양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모두 똑같은 일상 속에서 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지치지 않고 저희 씩씩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덕이었습니다.
3: 와, 이 마지막 멘트 너무 멋진데요. 네, 지금까지 브런치 카페 화요일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서양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정장의 슬리퍼의 귀농이라는 노래 띄워드렸는데요. 아까 서양덕님께서 이 점심시간 맞이하면서 듣기에 좋은 노래일 것 같다 해주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호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지독한 폭염에 다들 무사하신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요즘 스마트하게 피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무려 45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몰캉스 수요가 폭발한 건데요. 지독한 더위에 밖을 거니는 대신 시원한 그늘 아래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피서가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이제 냉방 능력 그 자체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콘텐츠가 됐다며 앞으로 좋은 상권의 기준은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더워서 이 냉방 능력이 하나의 콘텐츠가 돼버린 모습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NCT 드림 버퍼링.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워킷 안전화.
1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8: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9: 영월이래요
18: 아리 꽉 찬 게

0: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간 전, 예, 조금 전 11시에 강원에는 평창평지, 또 인제평지, 인제산지, 또 그 외에도 경기,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11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에는 역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는 뭐 40도를 넘었다, 예, 하는 기사가 어제도 줄줄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 지역에서도 40도 이상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항상, 예,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 지난 주말에 서울의 대형 쇼핑몰에 무려 45만 명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대요. 몰캉스. 어디 몰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까지 먹고 이 몰캉스 수요가 폭발했다고 하는데 더위에 이 밖을 거니는 대신 정말 뭐 5분을 돌아다녀도 땀이 줄줄줄 나고 거의 뭐 티셔츠도 다 젖고 하는 더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원한 몰 안에서 이 체류형 피서 느낌으로 이 몰캉스가 대세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여름에는 이제 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뭐 이런 게 좋은 상권이 아니라 오래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자체가 좋은 상권의 기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 능력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정도로, 예, 이렇게 정말 날씨가 더워졌는데 또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월에도 가을을 만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3855번님, 후디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미쳤나 봐요.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주셨고, 또 그리고 1419번님도 휴가인데요, 더위에 나가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유. 그리고 또 1189번님께서도 출첵. 너무 더워서 휴가는 못 가고요. 집에서 시원하게 방콕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그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 요 지금 시기가 성수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고 피서지를 놀러 가시고 하는 그 시기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까지 가동하고 쉬고 있어요. 집이 최고의 피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가 유독 좀 더위가 좀 심한 느낌이죠. 또 그리고 6358번님, 동해는 비가 오는데요, 다른 지역은 또 폭염이군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너무 더우니까 아주 날씨가 무서워요. 또 출석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도 좋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모세 피처링 버벌진트의 번지점프, 또 에이핑크의 별의 별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Say you're packing up stuff to keep me. So is this the end? But you had me believing, believing that this love is the real one, the real one.

에이핑크의 별의 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276번님께서는 또 간만에 출첵합니다. 춘천입니다. 폭염이라 그런가 동해에 비 온다는 소식이 부럽네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또 2253번님께서는 후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피서 일명 라캉스가 좋습니다. 7말8초에는 어딜 가든 사람이 많고 비싸서 휴가를 안 간 지 오래됐고요. 불쾌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은 곳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시원하고 포근한 곳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보내는 여름이 제게는 최고의 피서네요. 후디 목소리가 스포츠 뉴스 같이 시원한 여름 목소리 같거든요. 후디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또 휘성 씨의 노래도 보내주셨네요.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시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스포츠 뉴스 같이 시원한 여름 목소리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스포츠 뉴스 같은 목소리. 제가 또 이 아나운서를 처음에 하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결심했던 계기 중에 그냥 이유가 하나였는데 스포츠 중계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저는 관심사가 뭐 스포츠 하나였어서 아마 그게 또 목소리에 묻어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목관리, 건강관리해서 또 정이 청취자분들과 이 두 시간 함께 또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 후디 요즘 영화 보시나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예매하고 싶은데 이 용산의 영화관은 거기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호프 안 보셨으면 저는 추천드리는데 혹시 보셨나요? 더운 날씨에 오싹해질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원래 영화관을 잘 가진 않는데 요즘에 보고 싶은 영화가 좀 있어서 최근에 좀 자주 갔습니다. 호프도 봤고요. 호프 제가 휴가 가기 직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호프는 불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더운 날씨에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에 오싹해질 수 있다. 요건 저도 동의합니다. 거의 약간 쫓기는 듯한 느낌을 한 2시간 반가량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프. 저도 오디세이를 지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영화 중에서도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는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 테넷도 좋아하고 인터스텔라.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영화가 도대체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이 부분은 뭐지? 이렇게 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 형님 그 작품은 항상 나와서 같이 본 사람과 토론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디세이. 저도 기대 중입니다. 자, 또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비와 당신.

듣고 싶다고 하신 7276번님의 신청곡, 또 박중훈 씨의 목소리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박중훈의 비와 당신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3430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시면서 이 태백은 현재 27도, 집에 에어컨 없이 문만 열어두고 정이 듣고 있으니까 피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또 휘성의 베스트맨 2253번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않죠.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영화 오디세이로 생애 첫 내한을 한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세계 최초로 영화 전체를 70mm IMAX 카메라로 촬영하며 거대한 귀향 여정을 그린 그가 서울 한강을 걷다가 맛보고 정말 훌륭하다며 극찬한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1번 크림빵, 2번 소금빵, 3번 단팥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서울 한강을 걷다가 맛본 이 디저트 정말 훌륭하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예, 힌트송이고요. 되게 짜요. 예,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1번 크림빵, 2번 소금빵, 3번 단팥빵.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화 오디세이로 생애 첫 내한을 한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세계 최초로 영화 전체를 70mm IMAX 카메라로 촬영하며 거대한 귀향 여정을 그린 그가 서울 한강을 걷다가 맛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라고 극찬한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1번 크림빵, 2번 소금빵, 3번 단팥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빵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빵이 역사적으로는

소보루빵이었거든요. 소보루빵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공동 1위 느낌으로 오늘의 정답인 이게 약간 좀 순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마 한 5년 전쯤에 요즘에 뭐 두쫀쿠, 버터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5년 전, 4년 전에는 이 빵이 확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지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송도 또 준비했거든요. 정기고, 케이윌, 주영, 브라더스의 요리 좀 해요라는 노래를 힌트송으로 들고 왔습니다. 또 요리, 요리사 하면은 저는 또 이 빵의 그 주 하이라이트 재료가 되는 이것이 저는 최현석 셰프가 또 생각나거든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에서 항상 요리 마지막에 이것을 한 움큼 쥐고 예 독특한 포즈로 착착착 뿌리는 느낌 예 그 느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1번 크림빵, 2번 소금빵, 3번 단팥빵 정답을 보내주시죠.

정기구 K윌 주영 브라더스 요리 좀 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정말 훌륭하다고 극찬을 한 이 디저트는 정답은 2번 소금빵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소금빵을 맛을 보고 야, 이 디저트 정말 훌륭하다라고 또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로 생애 첫 내한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뭐 다크나이트, 2008년의 다크나이트, 2014년의 인터스텔라, 2023년의 오펜하이머 등

여러 영화로 또 국내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지만 이 놀란 감독이 내하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은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내가 만든 영화를 좋아해 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며 꼭 영화를 들고 한국을 찾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 테넷 개봉 당시에 내한을 시도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되어서야 이 오디세이 영화를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오디세이 저희가 1부에서도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내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 오디세이, 영화 역사상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영화사에서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70mm IMAX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걸친 오디세우스, 또 오디세우스 역을 맡은 맷 데이먼, 또 톱스타죠.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여정을 고화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스파이더맨과 더불어서 이 오디세이 많이들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도 오디세이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올여름 2026년 가장 뜨거운 남자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톰 홀랜드가 정말 열일했네요. 예. 자, 정답은 2번 소금빵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당첨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2449번님께서 소금빵, 할리우드에는 소금빵이 없는 걸까요? 이 기회 소금빵 할리우드 진출 가자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소금빵을 먹고 놀랐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할리우드엔 없는 맛이다 라는 것인데 야, 이게 뭐 아직은 정착이 안 됐나 봅니다. 또 0541번님 소금빵이죠. 지금 사러 갑니다 하셨고 2543번님께서도 지금 소금빵 사러 가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또 그리고 7804번님도 언제 누가 먹어도 맛있는 소금빵 먹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반하게 되는 마성의 빵이네요 하셨거든요. 저도 소금빵에 빠진 이후로 한 그래도 4년 정도는 빵집 들어가면 하나 담는 빵이긴 해요. 무조건. 뭔가 크게 부담이 없고 기교 부린 느낌이 없고 또 그리고 커피하고 잘 어울리고 단짠 느낌으로 커피가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입이 좀 텁텁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약간 짠맛이 또 싹 들어오면은 약간의 좀 단짠단짠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예, 소금빵. 저는 뭐 TMI로는 기교 부린 빵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피자빵처럼 이렇게 뭐 채소나 이런 건 뭐 소시지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그냥 식사 후에 먹는 식후 디저트 느낌의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소금빵 좋죠. 또 그리고 8878번님 빵순이인 저는 삼시세끼 빵만 먹으래도 먹을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는 이런 디저트 환영이에요 하셨는데 저는 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사 대신 뭐 굳이 나는 쌀 안 먹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빵을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뭐 우유 하나에다가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빵을 워낙에 좀 좋아했어서 그 방송인 노홍철 씨가 운영하는 빵집 거기도 시간 내서 가서 빵을 먹어볼 정도로 저도 단맛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요즘 좀 줄이긴 했는데 또 그리고 3582번님 소금빵 맛있죠? 아들 영어 캠프에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신랑도 2년 근무한 곳에서 춘천으로 어제부로 발령도 나서 합가 다시 했고요. 또 그리고 비밀인데 다음 이 한 가지 소식은 조금 더 있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잣 하시면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좋은 소식이 8월 달부터 들려오고 있네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다가 합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2968번님.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소금빵 먹어도 되겠죠?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650번님. 야, 점심 먹고 나왔는데 빵 이야기하니까 다시 빵 먹고 싶네요. 디저트 배는 따로 빵과 커피 한 잔 더 먹어야겠어요. 하셨거든요.

0: 저도 좀 그 이렇게 근무할 때 의식적으로 디저트나 이런 거는 좀 참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주 휴가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좀 보상 심리가 좀 발동해가지고 밥 먹고 나서 무조건 후식을, 예, 디저트를 먹었더니 보이는 라디오를 안에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살이 한 2, 3kg 정도 증량했어요. 예, 벌크업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어서 휴가 복귀 직전, 예, 일요일에 춘천에 와서 저녁에 운동복 갈아입고 5km 뛰고, 예, 땀 좀 쭉 빼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 뛸 때도 근데 러너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8시, 9시에 뛰었는데도 와, 너무 덥더라고요. 거의 뭐 불가마에서 뛰는 느낌. 예, 물 항상 챙겨서 러너분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3399번님 그리고 376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요 화요일 코너죠. 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리포터와 돌아옵니다. 그리고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알렉스의 기분 좋은 날 지금 흐르고 있고요. 예,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MBC 강원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포털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어아트 코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트렌드 세터, 트렌드의 중심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또 2주 만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잘 지내셨죠?
1: 아, 너무 바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지냈습니다.
0: 아니, 지난 주간 또 일하느라 되게 바쁘셨다고.
1: 맞아요. 우리 후디님은 또 네. 휴가 다녀오시느라 바쁘셨잖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0: 아, 어떤 또 방송을 진행을 하셨길래?
1: 아, 저 또 스포츠 방송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쇼호스트 방송도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0: 또 이제 품절됐나요?
1: 아, 글쎄요.
0: 아, 그래요?
1: 표정이 썩 안 좋은 거 보니까
0: 네.
1: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래도 그렇게 좀 바쁘게 보내고 또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오프닝 때 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요즘에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1: 네.
0: 그럴 때 어디 약속 장소를 뭐 특별히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몰로 와라. 쇼핑몰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다 하는 거죠. 몰캉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 네.
0: 또 트렌드의 중심 김두 리포터는 또 친구 만나고 그럴 때 좀 어디서 좀 요즘에 시간을 보내시는지.
1: 아, 사실 뭐 좀 친구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는 편은 아니에요.
0: 그래요?
1: 왜냐면 또 정신이 너무 없고 뭔가 네. 하루를 빼야 되면 또 그럼 또 일정을 잡기가 애매하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좀 일정을 잡는 편이에요.
0: 친구하고 번개로.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만나서 그냥 뭘 할지도 안 정하고 일단 만나는 것 같아요. 아,
1: 그래요. 일단은 보고 네. 얘기해 보자.
0: 그렇죠. 장소가 중요합니까?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도 뭐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뭐 음식점 찾고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더워서.
0: 아, 저는 음식점 잘 안 찾아요.
1: 그냥 들어가나요?
0: 네, 맞습니다.
1: 오, 굉장히 또 테토녀시다.
0: 아, 그런가요? 저는 네.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냥 맛집도 잘 안 찾아가고요. 좀 줄이 길다 싶으면 네. 사실 그냥 옆집 갑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보통 음식점 찾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아,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0: 아, 좀 이제 여기는 무조건 가야 한다 하면은 가지만 저는 사실 굳이긴 해요. 상대한테 굳이? 맞추는 편이에요.
1: 여행하기 편하겠네요.
0: 아, 저 너무 좋죠. 예. 저도 저랑 가고 싶어요.
1: 유도리 있게. 어, 그러시군요.
0: 네.
1: 자, 김도희 리포터와 또 오늘 트렌드를 좀 다루는 퀴즈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0: 네.
1: 첫 번째 퀴즈로는 또 문화.
0: 아, 그렇죠.
1: 문화 퀴즈를 들고 오셨네요. 저희가 제가 휴가 복귀하고 나서도 어제부터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영화 퀴즈를 들고 오셨어요.
0: 네,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요즘에 또 재미난 게 개봉을 다 했잖아요.
1: 꽤 많아요.
0: 아, 그니까요.
1: 꽤 많아요.
0: 그래가지고 진짜 뭘 봐야 하나, 이걸 다 봐야 하나, 근데 또 이걸 혼자 봐야 되나, 누구랑 봐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 아, 혼자서 뭘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0: 진짜 너무 봐야겠다 이런 영화는 또 보는데 혼밥은 진짜 잘해요.
1: 아, 혼밥은 잘한다.
0: 아, 네.
1: 혼영은 조금 그런데.
0: 네, 진짜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만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자, 첫 번째는 또 영화 퀴즈인데요.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블의 대표 히어로 시즈가 7월 29일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히어로로 살아가며 악당들과 맞서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시리즈는 개봉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에서 AI로 이 히어로의 슈트를 입은 사진을 만드는 콘텐츠가 인기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번
0: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번
0: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3번
0: 침착맨.
1: 침착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이 주인공
0: 네.
1: 꽤 많이 언급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네. 너무 쉽겠네요.
1: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아, 휴가 때.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0: 네.
1: 자, 문제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0: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블의 대표 히어로 시리즈가 개봉했죠. 평범한 청년이 히어로로 살아가며 악당들과 맞서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SNS에서 AI로 이 히어로의 슈트를 입은 사진을 만드는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누구일까요? 1번
0: 아이언맨.
1: 2번
0: 스파이더맨.
1: 3번
0: 침착맨입니다.
1: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송도 있을까요? 뭐 힌트나?
0: 사실 이거는 일부 일부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또 광고도 많이 되고 있고
0: 네.
1: 또 실제로 핫해서
0: 네.
1: 쉽게 맞히실 수 있을 퀴즈죠.
0: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주는 문제지만 그럼 힌트송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힌트송은요. 가수 이름을 주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수 이름이 곧 정답이죠. 거미의 어른아이 준비했습니다.
1: 거미 씨의 어른아이.
0: 네.
1: 제가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확실히 비슷한 것 같은 게 제가 그 어제 오프닝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오프닝 곡으로 또 거미 씨의 노래를 선곡을 했었거든요. 아, 사람이 이렇게 비슷하다.
0: 1차원적으로 예. 다 그냥 생각하는군요, 우리.
1: 너무 비슷해요. 또 거미 씨에게 감사하면서.
0: 감사합니다.
1: 1번 아이언맨, 2번 스파이더맨, 3번 침착맨 정답을 보내주시죠. 자, 잠시 후에 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거미 씨가 부릅니다. 어린 아이.

0: 힌트송 거미의 어른 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아트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0: 스파이더맨. 아, 근데 요즘에 그 SNS에서 AI로 그 수트를 입고 있는 사진을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1: 보셨어요?
0: 봤어요.
1: 아.
0: 아, 근데 AI가 진짜 정교해진 게
1: 네.
0: 그냥 어디 코스튬 사서 입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는 그게 또 유행인 줄 알고 또 따라 사입을 뻔했잖아요.
0: 아, 어디 뭐 쿠땡에서
1: 네, 그래서,
0: 시켜서.
1: 아, 맞아요. 그래서 좋은데 생각했는데 그게 또 AI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그 핏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요.
0: 달라붙는 정말 그래서, 그 쫀쫀한 핏 나와서.
1: 아, 대단한데. 그래서 네.
0: 그래서 와, 요즘에 퀄리티 되게 좋다 했는데 AI구나.
1: 네.
0: 그러니까요. 해보셨나요? AI로?
1: 아, 저는 네. 예전에는 또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막 야구장 가는.
0: 야구장도 있었고.
1: 네, 가지 최근에. 않았지만 간 네. 것처럼.
0: 더 옛날에는 뭐 지브리 버전으로 만들어져.
1: 아, 저 그거 했습니다.
0: 요거 한 1년 넘었죠. 그죠?
1: 그쵸, 좀 됐죠, 그거는.
0: 꽤 됐죠.
1: 근데 그때는 되게 사진을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0: 오래 걸리고 뭔가 그 뭐랄까요? 조금 기대와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삿포로에 간 사진을 AI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0: 네.
1: 이제 애가

0: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지 저를 두 명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저를 마주보고 있게. 아,
1: 유체이탈에서?
0: 네.
1: 그러니까요.
0: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또 너무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1: 요즘에 굉장히 잘 만들어요.
0: 그렇죠.
1: 또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본인의 사진을 보내놓고 네. 나와 어울릴 것 같은 연인을 옆에 만들어줘.
0: 오, 진짜요?
1: 해서 정말 그냥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줘요.
0: 오.
1: 네, 그래서 내 미래 연인은 이런 사람과 어울리나?
0: 써보신 건가요?
1: 저 해봤죠.
0: 그래서 미래 연인을 봤나요?
1: 봤죠.
0: 어땠어요?
1: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0: 축하드립니다.
1: 굉장한 미인을 또 옆에다
0: 축하드립니다.
1: AI 친구가 만들어줬었는데
0: 네.
1: 요즘엔 또 스파이더맨 수트를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영화를 안 보셨다고?
0: 맞아요.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에서 이 사진을 보고 개봉했구나 이제 이렇게 네. 알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또 봤는데 이 배우 주연 배우 두 분께서 올해 초 또 결혼을 했다고 이런 것까지 알면서
1: 그러니까요.
0: 제 알고리즘이 다 그분들로 장악이 됐더라고요.
1: 이게 그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0: 그니까요.
1: 톰 홀랜드와 젠데이야.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0: 너무 멋있어요.
1: 결혼까지.
0: 너무 멋있어요.
1: 사실 그 스파이더맨이 3대 스파이더맨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연인으로 발전을 무조건 다 했었거든요.
0: 근데 다 이제 마지막에는
1: 뭐 어떻게 됐는지 저도 뭐 모르겠긴 네. 하지만 요번에는 또 부부로.
0: 부부까지.
1: 이야, 대단합니다.
0: 근데 이 부부가 또 우리 후디님과 예. 다 동갑이시잖아요.
1: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들.
0: 아, 네.
1: 그래서 그 뭔가 조금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정이 가나요?
1: 아니 확실히 이게 지금 이 시리즈가 5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네.
1: 2021년에
0: 맞아요.
1: 개봉했었는데 5년 만에 요 새로운 신작이 나온 건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짧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톰 홀랜드도 약간 나이 먹은 게 좀 보이고 그리고 몸은 더 커져 있고 그래서
0: 아니,
1: 발전했구나.
0: 이게 처음 예. 개봉했을 때가 17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네.
0: 그럼 그때면은 우리 톰 홀랜드랑 후디님은 네. 나이가 어느 정도였죠?
1: 굉장히 어렸죠.
0: 완전 네. 거의 20살, 21살 21살, 네. 22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왜 그러시죠?
0: 네?
1: 취조하시나요?
0: 아니, 세월이 이렇게 싹
1: 세월이?
0: 지나간 게 스파이더맨과 함께 같이 네. 지나간 것 같아서
1: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김도희 리포터는 스파이더맨 영화 한 편도 안 봤다고.
0: 맞아요.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0: 저는 예. 이 마블 영화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영화들이 살짝 끌리진 않아가지고요.
1: 조금 이렇게 현실에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좋아하시는구나.
0: 그렇죠. 실제 우리 옆에 곁에 있는 히어로들 소방관, 경찰분들
1: 네.
0: 이런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걸 더 좋아합니다.
1: 판타지 영화나 그런 거 안 보시겠다?
0: 잘 안 봐요.
1: 그래요?
0: 네. 아싸리 애니메이션 봅니다.
1: 아싸리. 고급 단어 쓰시네.
0: 네.
1: 아, 애니메이션 쪽으로.
0: 네.
1: 그러시군요. 뭐 반전입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자, 많은 분들께서 2번 스파이더맨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1419번님, 2287번님, 0612번님 오늘 처음 보내주셨네요. 2번 스파이더맨 또 그리고요.
0: 지금 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7804님께서 이미 봤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3663님께서 이제 스파이더맨 정답 맞춰주시면서 북쪽처럼 무지 덥다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또 044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는데 슈슈슉 정답은 2번 스파이더맨입니다. 휴가 끝나고 속초 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몸 네. 안에서 거미줄 나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니까
0: 그쵸.
1: 확 깨는 거죠. 김도희 리포터는
0: 앵스럽죠.
1: 엥? 에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
0: 그쵸.
1: 그러시구나. 저는 오히려 좀 비현실적인 걸 좀 영화에서는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나 초능력 이런 것들 예, 보면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0: 네. 제가 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 네, F력이
0: 100이었어요.
1: 거의 100이다.
0: 네, 맞아요.
1: 네.
0: 진짜로 공감이 돼야 돼요. 내 현실에 있어서. 그래서 막 사랑 이야기도 이런 게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공감이 네.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엄마 가족들을 좀 그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그래요.
0: 네.
1: 리얼리티 좋아하시겠다. 뭐 그 요즘에 많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0: 그렇죠. 다 제 얘기 같죠.
1: 거의 뭐 사랑꾼입니다.
0: 네.
1: 또 그리고 7811번님, 7045번님, 2578번님.

0: 님도 스파이더맨 보내주셨고요. 그리고요.
1: 지금 5127 님은 정답을 아시나 봐요. 아침 이슬에 거미줄이 선하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8129 님께서 휴가 기간인 오늘 보려고 예매했다가 신랑이 통풍으로 병원 가느라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0: 아이들은 우울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저도 기억나요. 저도 이런 적 있었거든요. 어렸을
1: 진짜요?
0: 때 네. 이렇게 그냥 가족이서 어디 뭐 대공원이나 네. 놀이공원 가자라고 하면은 또 아이들은 달력에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3일 남았다.
1: 거의 소풍 가는 날이죠.
0: 네, 막 거의 X표 하면서 제대 날짜 기다리는 느낌으로 기다리는데 항상 변수가 또 터지니까 네. 갑자기 뭐 자동차가 고장 난다거나
1: 아이고.
0: 그래서 못 가게 됐어 하면은 아이들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1: 그쵸.
0: 지금 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울할까요?
1: 걱정보다는 본인들의 네. 이제 속상함이 더 크겠죠. 그쵸, 아무래도.
0: 그쵸. 어떻게 일단 또 8129번님의 또 남편분께서 얼른 또 회복하시길
1: 바라면서. 바라겠습니다. 네.
0: 김대리 포터도 이참에 한번 또 거미인간 영화 한번 보시죠.
1: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 사실 이것만 봐도 되나요? 연결되긴 하잖아요.
0: 연결되죠.
1: 그렇죠.
0: 연결되는데 요즘에 또 너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1: 아.
0: 무려 한 5시간, 6시간 되는 분량을 네. 10분 안에 줄여요. 10분 안에 줄여줍니다. 근데 그것도 깔끔하게 줄여줘서
1: 아 진짜요?
0: 다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전편을 안 봤지만 그거 10분짜리 보고
1: 몰아보기
0: 예 이렇게 하니까
1: 아 요약편 딱 보고 네. 이제 영화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니까
0: 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튜버분들이
1: 네.
0: 그 만화에서도 장기 연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본 만화 중에 원피스
1: 아.
0: 20년이 넘는 시간 그쵸. 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린 만화를 너튜브에서는 1시간 안에 그걸 다 그려요. 다 요약을 해줘요.
1: 와.
0: 근데 그게 되나? 했는데 되더라고요.
1: 진짜요?
0: 네.
1: 근데 그런 너튜버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럼 진짜 찐 사랑 아니었을까요?
0: 그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요약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0: 줄줄줄 와. 그냥 외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1: 쿡 찌르면 탁 탕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0: 맞아요.
1: 진짜 와
0: 대단하십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81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또 지금 아이들이 우울하고 있을 텐데 예 선물 받으시면서 마음 푸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영지 피처링 박재범의 낮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와 김도일 리포터는 잠시 후 다른 문제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도 문화네요, 문화.
8: 네, 이번에는 뭐 좀 직접 겪는 문화생활입니다.
7: 이번에는 약간의 좀 축제
8: 맞아요.
7: 관련된 퀴즈인데 여름하면 사실 또 이런 축제가 많거든요.
8: 빼놓을 수 없죠.
7: 예, 이런 것들도 좀 방문하시거나 좀 즐기시나요?
8: 저는 진짜 너무 잘 갈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지만 네. 실제로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체력이 제가 안 좋아서
7: 네.
8: 계속 쉬어야 되거든요. 가서.
7: 아, 그래요? 가서도 네. 못 즐기고?
8: 2시간 놀고 1시간 쉬고.
7: 어우,
8: 계속 그래야 돼요.
7: 너무 떨어진다. 너무 쉬어야 되는데.
8: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페스티벌 가격도 좀 세잖아요.
7: 비싸죠.
8: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뽕을 못 뽑고 오니까.
7: 그렇죠. 그 가격을 네. 때로 내가 좀 즐기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8: 그렇죠. 그래서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7: 아, 그래요?
8: 네.
7: 오,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은 있으시네.
8: 도전을 해봤죠, 이제.
7: 아,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8: 너무 재밌었어요.
7: 아,
8: 근데 자꾸 놀다 보면 제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전 쉬러 가는.
7: 아, 쉬러 가는 거요?
8: 네.
7: 아, 저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긴 한데.
8: 진짜?
7: 여름 이렇게 좀 물총 쏘고 이런 축제 한번 가보는 거.
8: 아, 장난 아니고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7: 그래요?
8: 시원해요.
7: 시원하긴 할 것 같아요.
8: 막 물을 막 쏟아요.
7: 그 물을 막 쏘잖아요, 물총도.
8: 막 쏘고 쏟고
7: 서로.
8: 맞아요.
7: 모르는 사람인데.
8: 근데 그냥 이제 한번 EDM 페스티벌을 갔었는데.
7: 네?
8: 근데 가다가. 이제 사진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7: 예, 예.
8: 내가 왔다.
7: 그렇죠.
8: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전 다행히 저는 아니고 제 친구한테 물 양동이를 싹 부어서 들어가자마자
7: 어이구. 그래도 화도 못 내잖아요.
8: 그렇죠. 근데 제 친구는 화를 냈죠.
7: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 그냥
7: 내고?
8: 갔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때 그 양동이를 부었던 사람이
7: 네?
8: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7: 아, 진짜요? 역시 우리의 네. 히어로네.
8: 네, 맞습니다.
7: 아, 그래요? 스파이더맨 그 친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8: 저는 그 스파이더맨과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7: 아, 그래요?
8: 네.
7: 아, 그럼 친구분은 가서 사진도 못 찍고.
8: 아, 그렇죠. 그냥 즐겼어요.
7: 그래요?
8: 네.
7: 아, 오히려 좋았을 수도.
8: 맞아요. 네.
7: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축제에 관련된 퀴즈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0: 참여해 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여름 대표 공연 싸이 흠뻑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수원에서 열렸고요.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공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매년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은 하나같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흠뻑쇼의 대표 드레스 코드는 무슨 색일까요?
0: 무슨 색일까요? 1번
1: 빨간색.
0: 빨간색. 2번
1: 파란색.
0: 파란색. 3번
1: 하얀색.
0: 하얀색입니다. 자, 드레스 코드 색은 무슨 색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야, 요 싸이 씨의 흠뻑쇼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나 쉬운
1: 너무
0: 문제고
1: 쉽죠.
0: 저처럼 축제와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1: 네.
0: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일단 문제 간략하게 한 번만 알려주시죠.
1: 네. 저희 또 싸이 흠뻑쇼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진짜 앞으로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공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0: 네.
1: 매년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은 하나같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오는데요. 이 흠뻑쇼 대표 드레스 코드는 무슨 색일까요?
0: 무슨 색일까요? 1번
1: 빨간색.
0: 2번
1: 파란색.
0: 3번
1: 하얀색입니다.
0: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갈려요.
1: 진짜 그렇네요.
0: 이거 보세요. 어렵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힌트?
1: 힌트로는요. 이렇게 하면 또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쉽게 주세요. 쉽게.
1: 여름 하면 떠오르는 색상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보기 3개 중에 2개 좀 떠오르긴 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여름 하면은 우리가 어딜 가죠?
0: 바다?
1: 그쵸. 바다도 가고.
0: 바다. 알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0: 자, 1번 빨강, 2번 파랑, 3번 하얀색. 정답을 보내주시죠. 힌트송도 준비를 또 해오셨는데.
1: 네. 이 노래 보시면은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는데요.
0: 신호등.
1: 신호등 중에 색이 있습니다.
0: 신호등 중에 있다.
1: 네.
0: 보기 한 3개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좀 제거할 수
1: 그쵸?
0: 있는 힌트송이군요. 그리고 또 바다가 좀 떠오른다라는 힌트를
1: 그쵸?
0: 드렸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0: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셨습니다. 어아트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파란색이었습니다.
0: 파란색. 아, 또 뭐 싸이 씨의 흠뻑쇼 하면은 또 파랑이죠. 파랑파랑.
1: 시원하게.
0: 시원하게. 네. 여기 근데 그 드레스 코드를 사전에 공지를 좀 띄워주나요? 아니면 그냥 암묵적인 룰인가요?
1: 약간. 근데 일단은 암묵적인 룰인 것 같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게 매년 다들 파란색 의상을 사가지고.
0: 아, 사서?
1: 네.
0: 거기 뭐 따로 있나요? 뭐 굿즈 같은 게 아니면 그냥
1: 그리고
0: 아무런...
1: 또 싸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또 굿즈도 네. 있다고는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오, 맞아요.
0: 어, 뭐 요즘에는 여름 하면은 그 워터밤.
1: 그렇죠.
0: 그리고 흠뻑쇼.
1: 네.
0: 두 개가 양대 산맥 아닙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두 개 다 가보신 적이 없는 거고.
1: 아, 그렇죠. 제가 흠뻑쇼 같은 경우는 워터밤은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들이 있으면 좀 가는 느낌이다면
0: 예.
1: 좀 흠뻑쇼는 좀 즐기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좀 가려고 했는데 좀 일정을 늦게 알아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좀 티켓팅에 실패해서.
0: 아, 실패해서.
1: 네.
0: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냥 EDM 페스티벌로 좀 갔던 것 같아요.
0: 아, 작년에 가셨구나.
1: 네. 아, 재작년이네요.
0: 재작년에.
1: 네.
0: 2년 전에.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파란색이었는데요. 어,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공연 이 축제 후기와 함께 정답을
1: 그러니까요.
0: 보내주셨어요. 7611번님은 처음에 아, 또 아쉽게 빨강. 그리고 1419번님도 하양색. 아, 땡입니다.
1: 아, 이 땡이 너무 냉정한데요?
0: 네. 굉장히 단칼에. 예, 또 그리고요.
1: 아, 네. 7804님께서 파란색 말씀해주시면서 원주에서도 흠뻑쇼 했는데 공연 관람은 못했지만 이 파란 옷을 입고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셨나 봐요. 아,
0: 오,
1: 네.
0: 그죠?
1: 네. 아, 그렇군요. 또 6869님도 작년 속초 흠뻑쇼 갔다가 흠뻑 젖어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다고. 근데 너무 웃긴 게 거기에 젖은 옷에 신내까지 덤으로 더해서 왔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젖은 채로 몇 시간을 즐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막 땀도 났다가 다시 땀도 젖었다가 났고,
0: 다시 젖고 머리도 네. 젖었다가 살짝 마를 때쯤 다시 젖고 이게 그 화면으로 보면은
1: 네.
0: 와, 너무 시원하고 재밌겠다 하는데 또 실제로 가신 이렇게 보면은
1: 네.
0: 후각적인 것도 들려주시니까
1: 아.
0: 썰을 후각적인 썰도 생생합니다.
1: 그치만 예.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0: 아, 원래 냄새가 좀 날수록 추억이 남아요. 아시죠?
1: 아, 그런가요?
0: 원래 오감을 자극할수록 추억입니다. 예.
1: 그렇죠. 어쨌든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럼요.
1: 그렇죠.
0: 또 그리고 5104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싸이 흠뻑쇼 가보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웜톤에게는 안 어울리는 블루.
1: 그렇죠.
0: 하지만
1: 그쵸.
0: 언젠간 또 친구들이랑 파랑 티 맞춰 입고 꼭 가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1: 재밌네요. 웜톤 사실 이 파란색이 쿨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근데 드레스 코드가 아무래도 딱 파란색이다 보니까 네.
0: 맞아요.
1: 재밌네요.
0: 네, 또 그리고요.
1: 1124님께서 정답 파란색 맞춰주시면서 치과 가는데 무지 덥다고 아. 싸이 콘서트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0: 네, 또 그리고 9783부님은 지금 차 타려고 온도계 봤는데 41도 찍히네요. 핸들이 뜨거워서 못 만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1: 네.
0: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또 속초 이렇게 오고 다니면서
1: 네.
0: 자동차에 42, 3도가 찍혔던
1: 와.
0: 자동차가 너무 뜨거워서
1: 네.
0: 와, 그 앞쪽에 그냥 달걀 프라이에서 먹을까?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네. 사람도 너무 많아서 뭐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1: 아.
0: 그냥 달걀 좀 사서 그냥 거기 올려둘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진짜 그래서 기사님들은 택시 기사님들은 장갑 끼고 운전하시잖아요.
0: 그럼요. 장갑과 선글라스.
1: 무조건입니다.
0: 필수예요. 필수.
1: 필수입니다.
0: 자, 또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야기 들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0: 7070번님도 저도 스파이더맨 한 번도 안 보고 이번에 관람했는데 재밌게 봤어요. 보면서 이해하고 집에 와서 궁금한 건 또 너튜브 찾아보고 보내주셨고 7269번님께서는 김도희 리포터 저랑 비슷한 취향이시네요. 저도 오글거려서 이 판타지 영화를 못 본답니다. 뭔가 이 CG 처리되는 게 좀 거슬리거든요.
1: 저랑 비슷하시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역시 7269님. 네.
0: 역시 이 히어로물은 멀기만 느껴지시겠어요? 김두리 리포터한테.
1: 네,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네. 그렇네요.
0: 자, 두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686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아트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아이템, 유행 아이템.
1: 그렇죠. 패션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0: 패션템. 예. 빠지면 섭합니다.
1: 네.
0: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여름에는 발목과 종아리 사이 길이로 떨어지는 팬츠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스타일이 돌아오면서 셀럽들과 SNS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션인데요. 이 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이 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와이드 팬츠.
0: 와이드 팬츠. 2번
1: 치마 바지.
0: 치마 바지. 3번
1: 카프리 팬츠.
0: 카프리 팬츠. 자, 일단은 뭐 보기들 자체도 좀 어려운데.
1: 어렵죠.
0: 예,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1: 네.
0: 문제 짧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이번 여름에는 발목과 종아리 사이 길이로 떨어지는 팬츠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스타일이 돌아오면서 셀럽들과 SNS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션인데요. 이 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와이드 팬츠,
0: 2번
1: 치마 바지,
0: 3번
1: 카프리 팬츠입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좀 어려운데.
1: 그렇죠. 이 힌트로는요. 이 팬츠 자체가 어차피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일단은.
0: 그래요?
1: 그렇죠. 섬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좀 이것도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철자는 좀 다르지만 발음은 같은 이름에 주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주류도 있다.
1: 네.
0: 같은 이름에.
1: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또 힌트송도 준비해 오셨는데 힌트송.
1: 힌트송도 비슷합니다. 노래 제목이 또 철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준비했습니다.
0: 알코올 프리.
1: 네.
0: 그리고 이 팬츠가 발목과 종아리 사이.
1: 네, 심지어 제가 하는데. 오늘 입고 왔어요.
0: 아, 입고 오셨어요?
1: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0: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제가 또 요즘에 격투기에 빠져 있는데
1: 네.
0: 그 종아리를 차는 킥을 카프킥이라고 해요. 카프킥.
1: 오.
0: 종아리가 카프니까 네. 카프킥. 요것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1: 너무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김도희 리포터 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힌트송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알코올 프리.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아트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 팬츠의 이름 정답은요?
2: 3번 카프리 팬츠였습니다.
1: 카프리 팬츠. 발목과 종아리 사이.
2: 네.
1: 자, 광고 나가는 동안 김두희 리포터가 본인의 바지를 좀 자랑을 했는데
2: 맞아요.
1: 정확히 딱 그 사이 길이로 떨어지네요.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네. 썰이 하나 있습니다.
1: 뭡니까?
2: 사실 이 바지가요. 원래는 예.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였거든요.
1: 아, 지금 입고 계시는 게?
2: 맞아요. 긴 바지였는데.
1: 세탁 잘못하셨나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갑자기 제가 좀 성인이 되고 네. 좀 운동을 하다 보면서 이제 키가 좀 큰 거예요.
1: 오.
2: 그래서 못 입고 있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장롱에다가 두고 네. 있다가 네. 갑자기 카프리 팬츠가 유행이 된 거죠.
1: 예.
2: 잘랐어요, 제가.
1: 아, 자르신 거예요?
2: 네.
1: 아, 그러면 그게 구입한 거는 성인이 되기 전.
2: 그렇죠. 그렇죠. 한참
1: 와,
2: 전에.
1: 거의 뭐 시골에 있는 장독대에 있는 김치처럼 묵은지처럼 장롱에 넣어놨다가
2: 네.
1: 쫙 잘 익었을 때 쫙 빼가지고
2: 그냥 잘랐어요. 저 워낙 또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예. 잘랐는데 너무 웃긴 게 주변 지인들이 이 바지 어디서 샀냐고 또 물어봐서
1: 물어볼 법합니다.
2: 메이드 도이.
1: 아, 메이드 도이. 그거 어디 브랜드야? 메이드 도이. 메이드 도이. 메이드 도이.
2: 네.
1: 예. 그렇군요.
2: 네.
1: 거의 뭐 장롱이 장독대입니다. 8년 묵은 게 나오네.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혹시 돌고 돌아요, 패션이?
2: 돌고 돌아요.
1: 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 청소법이긴 한데 근데 패션 또 돌고 도니까
2: 맞습니다.
1: 김두 리포터처럼 한 7, 8년 넣어두셨다가 또 이렇게 튜닝해가지고 입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카프리 팬츠 보내주셨는데요. 4473번님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3번. 예전에 내 이름은

0: 김삼순에서 정여원 씨가 입어서 엄청 유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따라 입었다가 우라만 종아리만 부각됐다는 슬픈 사연. 다리에 자신 있는 분만 입으세요. 꼭 보내주셨습니다.
1: 저 자신 없는데 입었는데요.
0: 이렇게 우람이라는 단어가
1: 너무 웃긴.
0: 굉장히 고급 단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우람하다.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또 그리고요.
1: 네, 5804님께서 정답 카프리 빤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 음료도 맥주도 유사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 맞아요.
1: 바로 떠오르네요.
0: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5202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언니랑 같이 식탁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맞춰보고 있는데 퀴즈 맞추는 거 너무 재밌어요. 킥킥. 정답은 3번 보내주셨고 8878번님도 저는 요런 이 카프리 팬츠 어정쩡한 길이에 바지는
1: 확실하시군요.
0: 좀, 예,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길든 무릎이 반바지가 차라리 좋습니다.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1: 1382님께서 카프리 팬츠 정답 맞춰주시면서 아내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사달라고 조르고 계신답니다.
0: 마침 나왔으니까.
1: 맞아요.
0: 장롱에 있는 거 한번 잘라서 입으시는 것도 네. 진짜 괜찮은 방법인데.
1: 괜찮죠. 저처럼 리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유행한 김에 우리 남편분도 예. 이 부분께 좋은 선물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확실히 네. 김대 리포터는 또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네요.
1: 그럼요.
0: 저는 남편분 그런 편을 들어드리면 장롱에서 슬 꺼내서 잘라주시죠. 시가리로.
1: 이왕. 네.
0: 예, 장독대에서 꺼내서 잘라주시죠. 예. 왜냐하면 저희는 공평하게 편을 들어드려야 되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7804님께서 제가 힌트를 너무 잘 드렸나 봐요. 주류에서 딱 힌트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0: 주류에서 또 힌트 얻으셨고.
1: 네.
0: 좋습니다. 또 3969번님께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 3번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447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정답 보내주신 우리 당첨자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떠셨나요? 짧게.
1: 네, 오늘 너무 다들 너무 재밌어요.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서 예. 덕분에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너무 더위가 심하잖아요. 다들 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싸이의 연예인 띄워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네, 이제 제 정체가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댕이들 만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인 어제는요, 숨이요, 여기 목젖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배꼽 위까지, 명치까지는 그래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둘째 날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환영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댕이들이 장난이 심한 거지 마음은 또 순하디 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긴장한 저를 위해 환영의 멘트, 응원의 말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애정의 말 한마디가 김대호를 살립니다. 간절한 읍소로 시작해보는 8월 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김대호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Hold Me Closer, 엘튼 존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감고 왔습니다. 예. 자꾸 머리를 쓸어 넘겨서 반짝반짝 윤이 나서 그래요. 자 김은숙님 목소리 시원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방선영님 와 오늘 멋지시네요. 어제는 귀여웠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보람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대디 조롱잔치 말고 대디 어화둥둥잔치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림님 대호님 오늘 얼핏 이서진님 같아요. 블랙셔츠 잘 어울리시네요. 자 오늘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극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출연자들이니만큼 또 제가 또 위신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차림을 하고 왔고요. 사실 또 요 라디오 전에 스케줄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예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의외로 잘 챙겨 입고 다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짭서진 보러 오시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아나운서 그만둔 지가 좀 돼가지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이서진 씨 비슷한 사람 있습니다. 보러 오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호입니다.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두댕이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이 또 어느새 또 이틀째입니다. 아, 이게요. 라디오가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고 나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느꼈는데 그 전에 안영미 씨와 뮤지 씨와 같이 라디오를 할 때 한 시간 탈탈탈탈탈 털려서 사무실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가득 담긴 그 문자를 볼 때 그 위로를 받았던 그 느낌을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74님 대우님의 명언 두덩이 두덩이 두덩이라는 말을 남기고 제가 그날 뮤지 씨와 안영미 씨에게 탈탈탈탈 털리고 집에 가서 이불을 막 마구마구 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대호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보내주셨고요. 5388님 근데 대호님은 뭐 하시는 어떤 분인가요? 예 저는요 2011년도 바야흐로 2011년도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를 해서 2024년 2월 4일부로 퇴사를 한 전 아나운서 현재 방송인 김대호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시작부터 응원받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칭찬과 커피가 오가는 다정한 곳 2시의 데이트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죠? 방법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올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아리꽃 한 개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오늘 제가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라는 노래 틀어드렸고요. 아이오아이는 이제 제가 이제 삼촌 팬으로서 굉장히 응원하는 팀이라서 항상 밝고 건강하게, 물론 이제는 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흘러서 다들 이제 더 성숙했지만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영미 씨는요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저는 오늘과 또 내일까지 함께할 MBC의 퇴사자, 너는 누구냐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MBC의 퇴사자, 현재는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자, 윤선아 님이 와 진짜 종횡무진 중이네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나로서는 부러운데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선아 님이 진짜 부러운 게,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긴 하지만, 근데 그 사이의 시간이 인생에 몇 번이나 존재할까요? 살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또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되도록이면 2시에 데이트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리님, 두동이 시절 기억나요? 그때 뮤즈님이 대천인가 축제 맞아요. 축제 오라고 하니 진짜 택시 타고 가셨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네. 보령이었습니다. 예, 보령 머드 축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호야 올래? 공개 방송하는데. 그래서 바로 생방송 오늘 저녁이었죠. 당시에는 그거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택시 타고 또 와서 방송했습니다. 예. 택시비는 우리 뮤지 씨가 내주셨습니다. 네. 4886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3학년 1반 정인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랑 씨름을 보러 문경으로 가요. 아저씨도 씨름처럼 으라차차 화이팅! 오! 문경에 오늘 씨름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씨름이 예전에 좀 그 명절 때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전통 놀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요즘에 또 들어서 그 이제 멤버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그냥 재밌게 경기를 해서 팬층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씨름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0043님, 8살 아들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김대우 아저씨야 라며 반가워하네요.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도마뱀 아저씨 김대우입니다.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인왕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마뱀 그러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팬층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예, 8살 아드님, 예, 맞습니다. 조만간 또 나 혼자 산다 한번 또 나가도록 할게요. 9669님, 와이프가 출산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복통 와중에도 아기 같은 대호님 스페셜 DJ 축하한다고 메시지 남기라네요. 아이고, 앞으로도 잘 들어본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산모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아기용품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라디오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각자의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생활들이 있지만 또 서로를 이렇게 위안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두댕이들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알려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용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한 노래죠.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신청합니다. 자,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자, 힘을 내요 미스터 게임 롤러코스터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리센의 러브 어택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더위에 불쾌감을 드릴 줄 몰랐는데 많이들 불쾌해 하시네요. 노은경님이 못 볼 거 본 듯한 박효정님, 대호님 댄스에서 기한 발사가 보여요. 박성우님, 신났네 신났어. 대호님 종종 스디하셔야겠어요. 영민이님, 맘 놓고 휴가 다녀오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지금 약간 졸려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V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잠 깨세요. 투데이요. 지금 밖에 손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나가시네. 미안합니다. 네. 5208님. 저희는 광주에 야구 응원 왔다가 폭염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인천으로 귀가 중인 도마뱀 아저씨 찐팬이랍니다. 비록 취소되어 아쉽지만 선수들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 아쉬운 마음 달래보려 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천 취소도 있지만 폭염 취소도 있거든요. 이 선수들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관중분들도 또 온열질환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만큼은 서로 약간 좀 쉬는 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60님, 아르바이트 하려고 화성시에서 양구까지 왔네요. 도로도 막히고 진짜 덥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움직이니까 즐거워요. 예,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서 강원도 양구까지면 어떤 일로 가시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예, 건강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뒤에 위대한 가이드 멤버들 최다니엘 그리고 이무진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이 이제 모로코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 또 이게 난민 관련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좀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의 또 모로코의 모습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일말의 가능성.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이야기, 좋은 사람들만 모십니다. 두대 초대석. 아하, 이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아, 약간은 또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은 부담도 되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위대한 식구들입니다. 위대한 가이드의 최다니엘 그리고 이무진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예.
0: 아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우리 이무진 씨는 네. 그때에 비해서 또 굉장히 또 얼굴이 좋아졌고 우리 최다니엘 씨는 그때와 비슷하게 또 꼬질꼬질하고
1: 살람.
0: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네. 말끔하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최다니엘 씨?
1: 아, 저요. 아, 저는 뭐 요즘에 뭐 촬영도 하고 또 뭐 개인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지내고 또 우리 위대한 가이드 또 챙겨 보고 네 에티오피아 편 다 재밌게 챙겨 보고.
0: 별 일이 없었네요 생각보다.
1: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0: 아니, 이무진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2: 저는 이제 위대한 가이드 촬영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아, 내 본업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많이 느끼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뭐 곡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예, 맞습니다.
0: 저기요, 아, 인터뷰는 제가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아, 자, 진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어플 미니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있고, 네.
3: 야호.
2: 아, 야호.
0: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 분을 향한 환영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왜 못 믿어요? 왜?
0: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목소리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해주셔야죠.
2: 아,
0: 예.
2: 죄송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2: 안녕하세요, 허수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김은정님이 위가 형제님들 반가워요. 삼형제 함께하는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보내주셨고요. 우리 규빈님, 무진님과 다니엘님까지 위대한 가이드 3 케미 보러 왔습니다. 오늘 모로코 편 방송도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팽영경님이 명수 오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러니까
0: 예, 뭐 KBS에 있는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2: 아유, 그래.
0: 예, 우리가 사적으로 또 연락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네. 9968님 스무디다 너무 와. 오랜만이에요, 무진님. 오, 그렇게 불렀어요?
2: 예, 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스페셜 DJ 무진, 뭐 DJ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냥.
0: 디제이가 아닌 게스트로 나온 기분은 어떠신지. 또 큰형님은 안 계시지만 위가 식구들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두 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무진 씨는 또 네. 두 대 스페셜 DJ 출신이잖아요.
2: 맞습니다.
0: 어떻습니까? 좀 익숙합니까?
2: 예, 저는 뭐 그냥 제 집 안방 온 것 같네요.
0: 어머나. 어머나.
1: 아, 그럼 그때 무진은 저기 대호 형 자리에 앉았어요? 아,
2: 네, 맞습니다. 제가 DJ였죠.
0: 다니엘 씨, 네. 방송에서는 씨 좀 붙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2시.
1: 네, 2시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2: 아, 예. 어쨌든 그 무진 씨는 네. 이게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네. 다니엘 씨는 이제 두 대는 게스트로만 오셨잖아요.
3: 아, 그렇죠.
2: 예. 어때요? 좀 불편하진 않아요?
3: 아, 너무 좋은데 대우 씨 때문에 불편해요.
2: 어, 그렇군요.
3: 아, 근데 뭔가 되게 여기 오니까 오손도손 얘기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2: 정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또 네. 라디오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청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3: 맞아요.
2: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DJ도 하셨었잖아요.
3: 아, 했죠. 저도 이제 지금 명수형이 하고 있는 네. 그곳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2: 네. 나름 경력이 또 있어요.
3: 아, 그럼요. 또
2: 어때요? 두 대 스디는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3: 아, 두 대 너무 좋죠.
2: 나 좀 늦었어. 그러니까.
1: 어. 아, 너무
2: 길어. 시켜준대요?
3: 아니, 아니,
2: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지 뭐 그거를.
3: 아, 저 대우 씨 죄송한데 말할 한 번만 할게요.
2: 그래.
3: 너무 저 라디오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 20대 때도 라디오를 진짜 많이 하고 라디오를 원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주신다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다.
2: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맞아.
3: 조심스러운 게
1: 네. 맞습니다.
2: 자, 8743님이 명수형 없을 때 세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1: 다 보셨군요.
3: 이분은 진짜 보셨다.
2: 오늘도 혹시 오늘따라 유난히 텐션이 좋아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1: 네, 뭐.
2: 예. 하지만 또 삼형제들끼리 있을 때랑 또 사형제가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또 다르니까
3: 그렇죠.
2: 오늘 또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편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세 사람 임무가 막중합니다.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편 대박 나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2: 사실 그동안은 어디 홍보하러 나가면 제가 이제 큰형이니까 명수 형님은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큰형 역할을 도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3: 아우, 저 모습 진짜 또다시 보네.
2: 하지만 오늘만큼 제가 스페셜 DJ로 왔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1: 아, 되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2: 오케이.
3: 오, 예. 그래 부탁해.
1: 저 막내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2: 자, 그럼 그래.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3: 네.
2: 많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가이드는 어떤 방송입니까? 우리 최다니엘 씨.
3: 위대한 가이드는 평소에 잘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간접적으로나마 더 풍성하게 아늑한 안방에서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리얼리티 살아있는 프로그램이에요.
2: 왜 지금 라디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늦게 안 되죠? 우리 이 멤버를 어디 갔다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무진 씨.
1: 우리 위대한 가이드 이번 3에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곧 오늘부터 또 방영되는 모로코. 두 곳 다녀왔죠.
2: 네. 우리가 정말 많은 곳들을 진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보고 또 고생도 많이 하면서 잠도 많이 들고 네. 좀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자 때마침 이 첫화 관련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강혜진님 위가3 첫화에서 카몽호수 악어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악어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도 괜찮은 건가요? 무섭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악어가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하나? 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두 분은 그때 진짜 어떠셨는지 안 무서웠는지 보내주셨거든요.
3: 아 악어 때는 대우 씨가 없었군요.
2: 그때는 없었어요.
1: 아 그렇네요.
3: 아 맞네.
1: 첫날에.
3: 아 맞네 맞네.
2: 어떠셨어요 그때 악어 보고?
3: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악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1: 맞아요.
3: 저희가 우리 막 르완다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2: 맞아요.
3: 그때 뭐 코뿔소도 보고 다 봤잖아요. 네. 고릴라도 보고.
2: 고릴라도 보고.
3: 근데 악어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거대한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꽉 찬다고 이게 그 양옆으로 길이가 눈에 꽉 찬다고 해야 될까요? 검은자로만 못 보고 흰자까지 동원해야 악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2: 실제로 한 몇 미터 정도 되어 보였어요?
1: 그때 우리 좀 논쟁이 있었는데 네. 저는 대략 한 3.5m
3: 아니,
1: 느꼈습니다.
3: 6m, 7m 이거는
1: 자꾸 논쟁을 만드세요.
3: 일단 저기 뭐 16대 9로는 못 봐요. IMAX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려면 IMAX 크기로 봐야 돼요.
1: 네. 맞아요. 네.
2: 자 우리 모로코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갔다 온 지가 한 며칠 정도 됐죠? 한
1: 모로코 다녀온 지?
3: 가만히 있어보자.
1: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요.
2: 그쵸, 그쵸. 네. 며칠 정도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우리가 한 5박 7일인가 갔나요?
2: 맞아요. 5박 정도 네. 일정으로 해서 뭐 왕복 시간 빼고
1: 맞습니다. 네,
2: 빼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혹시 날씨 좀 인상적인 날씨 좀 기억나요? 모로코 날씨.
3: 날씨. 어땠어요? 아, 저는 그 모로코의 이제 카사블랑카. 그 날씨가 너무 아직도 인상 깊어요. 그 맑은 하늘에 그리고 카사블랑카가 모로코가 약간 중동 문화랑 뭐 유럽 문화랑 다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문화랑 그 건축 양식이랑 그 하늘이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2: 뭐 이무진 씨는 뭐
1: 저는 이 모로코 여행 전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지역을 여러 군데 갔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다 겪어본 느낌입니다.
2: 근데 요즘에 서울 날씨 진짜 너무 덥잖아요.
3: 한여름이죠.
2: 6248님이 서울만큼 더워요? 궁금하네요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비교했을 때.
1: 지금의 서울.

0: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모로코에서.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햇빛은 정말 뜨거운데. 네. 네.
2: 맞아요. 아 진짜 맞습니다. 서울 진짜 덥습니다 요즘에. 온열 질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박수 한번 또 안 치고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습니다. 위대한 가이드3 8화 최고 시청률 달성. 예. 드디어.
1: 네 아, 맞습니다.
2: 두 분 소식 알고 있었어요?
1: 네.
0: 아, 알고 있었죠. 저는 심지어 통화도 했어요.
2: 어 통화를요? 네. 누구랑?
0: 메인 PD님이랑요.
1: 아 축하 연락을.
2: 그 다니엘 씨가 이런 거 참 잘해요.
1: 맞습니다. 네,
2: 우리 맞아요, 제작진에 맞아요. 전화하면서 예, 잘 챙기고. 아니, 워낙 정이 많아.
0: 네, 아니 이건 뭐 같이 축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은 시청률에 관해서는 우리 출연진 분들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특히 제작진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같이 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네. 담소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서로에게.
2: 참 열심히 해.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위가를 좀 봐주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볼까요?
1: 위대한 가이드를 저는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게 일단 여행 프로그램이 딱 뭔가 취향 저격인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다가 여행 프로그램에 일단 멈춥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케미가 아닐까.
2: 아하.
1: 제 주변 지인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도 너가 어디 가서 그렇게 뭐 형들 시다발이 하고 막 쫓아다니고
2: 우진 씨 지금 네. 아! 한번 사과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아, 예. 적절치 않은
1: 적절치 예. 않은 언행 청자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2: 예 한번 이렇게 고치고
0: 사다리
2: 바랍니다.
0: 역할을 했다는 거죠.
1: 사다리 역할 네, 형님들의 사다리 역할. 이제 사다리 네네네. 역할이 되어서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2: 어때요 우리 다니엘 씨는?
0: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디 무진이의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항상 멋지고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고 강인한 모습 보다가 어디서 이렇게 막내로 와가지고 그쵸.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2: 고생도 많이 고생하고. 하고 그리고 또 막내로서 또 네. 형들을 잘 챙겼어요.
0: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명수 형과 또 대호 씨와 예. 또 저의 어떤 또 새로운 모습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2: 맞아요.
0: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모습 너무 좋죠.
2: 그러니까 정아름님이 위대한 가이드 보니까 여행 프로가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보는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것도 사실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2: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여행이 항상 즐겁기만 하지는 않아요.
0: 그쵸.
2: 정말 그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또 고생하는 걸 또 보면서 네. 뭔가 걱정도 해주시면서 또 거기서 또 재미도 느낄 수 있고.
1: 맞죠.
0: 그래서 사실 이번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컨셉이 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컨셉보다는
2: 맞아요.
0: 모험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걸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2: 어머 그러니까
1: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 없지 않죠.
2: 연습 많이 하거든요.
0: 괜찮았죠.
2: 자 2784님이 세 분이 전혀 친할 캐릭터가 아닌데 왜 세 분을 모았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0: 그거는 아직도 저도 의문이에요.
2: 그렇죠.
1: 네. 저도 처음에 섭외 왔을 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0: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우리가 시즌 2가 끝나고요.
2: 네.
0: 시즌 2가 다 끝났어요. 방영까지. 근데 작가님이 오셔서 어떻게 참 네 분은 한 시즌을 그렇게 했는데 서로 다 팔로우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명수 형님과 대호 씨와 무진이가 그 SNS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이들도 하고 있구나.
1: 보통 현대인이면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 형 팔로우 했을걸요?
0: 아 그래?
1: 예.
0: 나도 너 했어.
1: 아 그래요?
0: 그때 이후로 했어 다.
2: 확실한 건 한 분은 팔로우 방법을 몰라서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0: 그쵸, 그쵸, 네, 그쵸.
2: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자 4922님 패키지 여행으로 만난 사이인가요? 그거보다 덜하죠.
1: 네. 그렇죠. 네.
2: 저희가 뭐 워낙 진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1: 네.
2: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맞아요.
2: 야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2: 그냥 셋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는데 예, 누군가는 잘 말씀드리지 어렵습니다. 예.
1: 왜 그러던 거야?
2: 요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모로코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2: 예.
0: 적절하게 끝내요.
2: 그렇죠.
0: 네.
2: 좀 곤란할 때
0: 네.
2: 우리 무진 씨 추천곡 들어볼 텐데 네.

0: 네, 무진 씨의 추천곡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었고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4986님. 드디어 이 문자 왔습니다.
1: 뭐죠?
0: 최다니엘 씨는 모로코 옷 입으신 거예요? 보라로 보니까 자랑하시던데. 네.
2: 전통 의상 입고 오셨죠, 네. 오늘.
1: 살람. 살람. 슈크람.
2: 슈크람.
0: 아유, 요거 하나 하려고 진짜.
1: 네, 안녕하세요. 압둘라비 샤비르입니다. 네.
2: 아, 멋있다. 저도 입고 올걸 그랬어요. 집에 있는데.
1: 멋있지.
0: 네. 아, 근데 무진 씨도 약간 그 모로코 국기랑 약간 비슷한 그 조합의 색깔을 좀 입고 왔는데.
3: 모로코 국기는 빨간색에 초록색 아닌가요?
0: 이제 그렇죠. 빨간색에 약간 초록색 그 별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1: 무진은 그냥 그렇다고 해.
2: 그렇네요. 좋게 봐주셔서
0: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2: 네, 형이 네. 그렇다면 그런 거죠.
0: 자, 요거 입고 오신 옷은 그럼 어떤 옷이에요?
1: 아, 이거는 아마 방송에서 볼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모로코 현지에 가서 그 전통 의상을 구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오늘 마침 또 우리 모이니까 한번 입고 가면 좋겠다.
0: 맞아요.
1: 생각이
0: 그 여행지 가서 조금 뭐 다들 생각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전통 의상 한 번씩 이렇게 챙겨 입는 것도 네. 여행의 또 큰 묘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가 시즌2에서도 같이 입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모로코가 주변에서 좀 흔히 가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각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호지 씨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그냥 이 아프리카를 그 앞전에 에티오피아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0: 맞아요.
2: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서 아 비슷한 느낌의 국가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
2: 네. 완전히 그 광활한 초원 막 뭐 각종 산들 이런 걸 상상을 했었죠.
0: 그래서 기대는 좀 하고 간 거죠. 어느 정도요?
2: 사실 의아했어요. 앞전에 갔던 곳을 또 이렇게 간다고? 어떤 반전이 있을까? 약간 설렘 반 기대
0: 갔던 대륙을 또 다시 간다?
2: 네.
0: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좀 약간 의아함.
2: 네. 그렇죠.
0: 다니엘 씨는 어땠어?
1: 저는 일단 처음에 모나코랑 엄청 헷갈렸어요.
2: 아,
1: 모나코랑
2: 맞아.
1: 모로코랑
0: 모나카랑은 안 헷갈렸어요.
1: 모나카는 좀 맛있게 먹을
0: 그래요,
1: 수 있죠.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1: 모나카 하모니카 맛있게 불 수 있고. 네. 그래서 모나코인 줄 알고 저는 되게
0: 헷갈릴 수 있어요.
1: 모나코는 또 약간 도시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좋다. 너무 설레었어.

0: 있었어요.
1: 그리고 모나코는 좀 약간 부유한 그쵸? 또 예, 네. 느낌이 강하고
0: 부호들도 많고
1: 맞아요.
0: 그랬다가 이제 모로코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 설렘이 좀 줄었죠.
2: 어. 아니 왜?
0: 저 도시를 좋아해서.
2: 아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0: 그래서 약간 일단은 뭐 간다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했고 일단 정말 사전 정보가 없어서 너무 궁금함이 되게 컸었어요. 어떤 나라일까? 익숙치 않아서.
1: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대체 뭘 겪고 왔는지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 편 예고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
3: 유럽 느낌, 중동 느낌 다 있어. 근데 아프리카잖아. 이 모로코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4: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 그 배경으로 들어온 느낌.
3: 육해공 끝장 여행을 즐기세요.
5: 엔조이! 형 진짜 너무 화려한데?
1: 야 다시 보니까 너무 꽤세지하게 나왔다.
0: 정말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1: 아 근데 지금 화면을 돌려보니까 네.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네.
0: 맞아요.
1: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비명 질렀는지 기억나요?
2: 저게 아마 제 목소리일 텐데 제가 순간적인 공포로 인해서 하늘을 날다가 이제 아 그 장면이 아마 또 막판쯤에 나올 텐데
0: 그쵸.
2: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아 근데 정말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우리 확실히 모로코는 편안했던 기억은 많이 없죠.
0: 없죠. 아 있는데 사실 저는 엄청 큰 충격과 공포가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커서 편안했던 기억이 사실 좀 끄집어내야 돼요. 저기 클라우드 저편에 숨어있어요. 네.
1: 아, 우리 장윤희님이 다니엘님도 고소공포증 있는 걸로 아는데 모로코에서 스카이다이빙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비하인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0: 스카이다이빙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1: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0: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모로코에는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그 중에 이제 투부칼 산이 있어요. 그 산행이 정말 쉽지 않았죠.
1: 그렇죠. 이게 사실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것도 굉장히 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투부칼 산을 우리가 올라왔다 네. 왔죠.
0: 정말 네, 진짜 그때 오르면서 아 너무하다.
1: 투부칼 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투부칼 산을 알기 전에 투부칼 산이 속해 있는 아틀라스 산맥을 더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이 산맥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께 이해가 되게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스 신화에 지구를 드는 형벌 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그렇죠. 크고 웅장하고 높은 산맥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투부칼 산이라고 합니다.
0: 뭐 나무위키 읽어왔어요?
2: 아니.
1: 자 최다니엘 씨.
0: 저는 진짜
1: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 뭐야?
0: 네, 감사합니다.
6: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최다니엘 씨 아까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말 이어서 들어볼게요.
1: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0: 챙겨드려야죠.
1: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모로코에 대한 거는 아마 보신 방송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0: 제가 정말 가고 나서 위대한 가이드 제작진들 너무하다. 정말 우리 메인 PD 우타구 PD 정말 진짜 몇 사람은 잡고 싶다. 정말 악마다 악마.
1: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0: 저는 정말 악마라고 느꼈어요. 와, 그 정도로 아마 방송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2: 아, 정말.
1: 그 사안 오를 때 네. 사실 막 눈보라도 치고 우리가 이제 예고편에도 나가지만 우리가 이 생소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 네.
1: 솔직히 이러다가 진짜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좀 약간 두려움을 좀 느꼈나요?
2: 예, 저는 특히 그 구름에 올라가 들어가서 위를 봐도 구름이고 아래를 봐도 구름일 때 뭔가 생사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정신도 좀 이제 혼미해지고 또 고산인지라 구름 속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죠.
1: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2: 우리가 그 구름을 뚫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었죠.
0: 다행히 살아서 지금 우리 셋이 모여 있죠.
2: 맞아,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울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1: 한 분도 잘 계시죠?
0: 아, 뭐 계시죠.
1: 그 많은 분들이 막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는요, 우리 위대한 가이드들이 저희가 다녀온 곳들, 우리 모로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우리가 에티오피아도 갔다 오고 또 요르단도 다녀왔잖아요. 뭐 저희가 아는 안에서 이미 지나간 시즌이긴 하지만 모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0: 약간 비하인드 토큰가요 이제?
1: 그렇습니다. 날씨부터 먹는 거, 뭐 노는 거, 뭐 경험한 것들 등등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기억나는 선에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행 필수품. 이거 필수품이에요.
0: 뭐죠?
2: 예. 아,
1: 예. 팬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 정말 정말.
1: 예. 예. 그리고 곁들여서 최다니엘 이무진 씨의 목격담과 미담도 기다립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옵니다.
0: 요!
2: 예.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 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922님 방금 위대한 가이드 검색했는데 헤드라인 무슨 일인가요? 어, 위대한 가이드 3 최다니엘 꼭지 뜯기는 줄 비녀. 이거 뭐예요?
2: 이거 뭐죠?
1: 나 기억.
2: 아 이거 그건가요? 그 사우나 같은 거 그거 뭐였지?
3: 아~
2: 이름 뭐였지?
3: 하맘이었나요?
2: 하맘.
1: 아~
3: 전통 목욕.
1: 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이기도 한데 이제 사우나 또 네. 이렇게 전통이 또 있잖아요.
3: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서 놀란 게 그 수제 시장에서 네. 정말 목욕용품 진짜 많았잖아요.
2: 아, 맞아요, 목욕 진짜 많았죠. 네. 약간 물에 넣는 거, 약간 뭐 코로 뭐 하는 거, 쉐이빙 그쵸. 뭐 다 있었죠.
1: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1355님, 오늘 모로코 목욕탕 알몸 때밀이 사건 진실인가요? 서로의 직관 소감 다섯 글자로 부탁드려요.
2: 아이고.
1: 직관 소감을 다섯 글자로.
2: 그럼 어떻게 무진 씨부터 해볼까요?
3: 다섯 글자요. 직관 소감. 네. 와.
1: 일단 정말. 제가 한번 갈게요.
2: 아 그래요.
1: 볼 꼴 못 볼 꼴.
3: 볼 꼴 못 볼 꼴.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진 씨 한번 가볼까요?
3: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남성 몸 딱 다 같이 봤으니까. 예. 거기서 거기 가겠습니다.
2: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3: 아니 남자끼리 사우나 갔다 왔는데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거기서 자, 거기라니요.
1: 무진 씨,
3: 제가 뭐 얘기한지 마시고요.
1: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3: 네.
1: 사과 한번 하세요.
3: 아, 네. 예. 네, 들어주시는 오후에 이제 2시 데이트 네 수많은 청자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직 어려서 그래요.
2: 네.
1: MZ라 네. 예. 우리 최다니엘 씨.
2: 저요. 괜한 걸 봤네.
1: 일단은
3: 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야 우리?
1: 자, 그거는
2: 네.
1: 위대한 가이드 3를 보시면
2: 네.
1: 우리가 뭘 보고 뭘 느꼈는지는 위대한 가이드 3를 보시면 됩니다.
2: 네. 네. 일단 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3: 네, 넘어가시죠.
1: 대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유민정님 안 본 눈사요.
3: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4명 다섯 글자가 나왔는데 제 말이 그나마 덜 디스 아닙니까? 지금
1: 저희는 주어가 없어요.
3: 맞아요.
1: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3: 네.
1: 자 박수영님 세 분 티키타카는 진짜 레전드예요.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위가 3를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3: 아,
2: 수영님도 네. 세 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3: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죠?
1: 하지 마요.
2: 알겠어요.
1: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2: 네.
1: 그분이 불편해하세요.
2: 아, 맞습니다. 예.
1: 자 이렇게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모로코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4: 한인제약.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0: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진짜?

0: 지친날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8112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 배우님. 안 더우세요?
5: 그러니까
6: 제가 약간 입고는 왔는데 중간에 벗을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일단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4: 미안한데 지금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7: 맞습니다.
4: 보시는 분들이 더 더워요.
6: 네. 더 보이긴 하네요.
7: 겉보기엔 얇아 보였는데 만지니까 진짜 네, 통풍이 아예 안 되겠네요.
4: 왜냐면 모로코가 또 사막 기후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쌀쌀하고
6: 맞아. 그리고
4: 또,
6: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7: 맞아요.
6: 바람을 막아줘요.
4: 우리 이제 고생한 얘기 많이 하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이제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굉장히 끈끈해지잖아요.
6: 네. 네.
4: 두 분은 어땠어요? 이렇게 좀 겪으면서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그러네요.
7: 저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약간 제2의 형제처럼 기억이 뜸은 뜸 나오긴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4: 굳이 뭐 뜸은 뜸 그걸 넣어야 돼요?
7: 가끔씩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이 난다.
4: 다니엘 씨는 어땠어요?
6: 저는 사실 무진이랑 시즌 2 때 우리가 아르헨티나 때 처음 만났나?
7: 맞아요. 맞아요. 네,
6: 그때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 모르니까 약간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모로코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밤에 되게 뭔가 마음에 안착한 그런 기분이에요. 무진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착한.
4: 그럼 여행 중에 이 사람 첫 인상이랑 네. 좀 지내보니까 진짜 다시 봤다 싶었던 순간이 있어요?
6: 우리 멤버 중에서요?
4: 멤버 중에서.
6: 대호 씨요.
4: 네, 김보람 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세 분이서 시즌3까지 여행 진짜 많이 가셨잖아요.
6: 네네.
4: 여행하면서 서로 진짜 싫었던 점. 딱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7: 네가
4: 선형제 이간질하기 이렇게
7: 떠오셨는데
4: 진짜 이건 좀 불편했다. 여행 메이트로서 이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6: 여기 없는 분도 말해도 돼요?
4: 가능합니다. 네.
6: 너부터 말해.
7: 아니 저는 뭐 진짜 싫었던 점을 꼽으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았는데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굳이 고르자면
4: 굳이
7: 다니엘 형님의 그 뭔가 모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바이브가
6: 무슨 소리야.
7: 살짝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일단 해보자 타입도 중요하긴 한데 뭐 아무 뭔가 계획 근거 없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바이브가 약간 결이 안 맞긴 하더라고.
6: 야,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말했다. 이거 하는 게 아니었지? 이렇게.
7: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4: 우리 다니엘 씨는?
6: 저는 명수 형한테 명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명치.
7: 그건 진짜 안 좋은 기억인데.
6: 명치 맞아서 그때 약간 트림이 나올 뻔했거든요.
4: 좋네, 소화도 되고.
6: 네.
7: 체했었나 보네.
4: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6: 명치도 말해서 하나 해주세요.
7: 맞아요.
4: 저는 다니엘 씨요.
6: 저 뭐죠?
4: 왜냐면 입맛이 너무 아이 입맛이야. 왜냐면 여행을 가면
6: 네.
4: 그 현지 음식을 많이 즐겨야 되는데
6: 네네.
4: 다니엘 씨가 이제 아침에 그렇게 햄버거 타령을 하고
7: 맞아
4: 빵
7: 맞아.
4: 타령하고
7: 하루 햄버거에 진짜 체감도 한 60분 들어요.
4: 초콜릿 타령하고
7: 맞아.
6: 자 2927님
4: 그걸 네가 왜 이거
6: 있어봐요. 3인방 현지 음식 잘 드시던데 가장 먹기 힘들었던 현지식은 어느 곳이었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향료, 요리 방식 등등이 궁금해요.
4: 기억에 남는 음식이 좀 있어요?
7: 저는 아무래도 이제 네. 대표 음식이죠. 타진. 이 뭐 양고기 타진, 소고기 타진 이런 거 다 먹었었잖아요.
4: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의 찜 요리 같은 건데
6: 갈비찜 같은 거.
4: 그렇죠. 이제 좀 거기 모로코만의 특별한 그 온기 같은 그 그릇에다가 이제 찌듯이 나오는
7: 맞아요.
4: 찜 요리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맛있었죠.
7: 맞아요. 그 뚜껑이 뾰족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찌기 때문에 뭔가 향이 한국에서 그냥 소체다가 찌는 거랑 또 맞아요. 조금 달랐어요.
4: 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7: 네.
4: 향신료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7: 맞아요.

0: 우리 다니엘 씨는. 아니 뭐 위대한 가이드 전체 통틀어서 좀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입맛에 정말 안 맞았던 거.
1: 전 통틀어서 인상적이었던 거 르완다의 감자. 아, 잊지 못합니다.
2: 아, 이걸 내가 안 먹어봤어. 아, 그래서 너무
1: 무진 씨만 못 먹어봤네.
2: 네, 맞아요. 네.
1: 위대한 가이드 정말 그 통틀어서 르완다 감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양파 피자. 아, 그 양파 정말 피자. 찐이에요, 찐. 그
2: 치즈 엄청 올라간. 네.
1: 그리고 그 뭐죠? 아, 삼색으로 된 스무디 같은 거. 아, 그 이름 뭐였더라?
2: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과일. 그 먹은
1: 과일, 수박, 뭐 저기 파스타치오,
2: 되게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랑
0: 이래가지고 위대한 가이드 보겠어요? 셋 다 이래가지고 지금
1: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요.
2: 심지어 에티오피아.
0: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위대한 가이드 1부터 저기 3까지 정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프리스.
1: 아, 스프리스.
0: 스프리스.
2: 아, 스프리스. 스프리스.
0: 예, 맞아요. 맞아요.
1: 스프리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여행에 대한 질문이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5070님, 대호님은 여행 가면 그날의 클럽은 꼭 가본다고 하셨잖아요. 에티오피아와 모로코 클럽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 클럽 못 간 아쉬움을 모로코 야호로 삼형제가 다 같이 외쳐주세요.
2: 아니, 뭐.
1: 알고 보면 대호 형이 클러버야. 그죠?
2: 아, 맞아요. 얘긴 들었습니다.
0: 자, 여러분들 모로코 야호 신청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모로코 야호!
1: 아, 그거야. 아, 이 야호가 아니야.
2: 그 야호. 그 언제적 야호예요?
1: 죄송합니다.
2: 야호.
0: 자, 우리 규빈 님, 만약에 에티오피아와 모로코 중에서 다시 한 곳만 여행할 수 있다면 세 분은 어디를 가실 건지 궁금해요. 어, 두 분. 어디 가실 거예요?
2: 모로코와 에티오피아 중
0: 둘 중에 하나.
2: 이거 어렵네.
0: 자, 우리 다니엘 씨.
1: 저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0: 오, 왜요?
1: 카사블랑카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카사블랑카는 영화에 나오는 지역으로도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굉장히 중동, 아프리카, 유럽의 새 문화가 섞여 있는 그 건축이랑 그 도시의 그런 풍경이 너무 멋있었고 카사블랑카에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겨서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도시예요.
2: 그렇군요.
1: 아, 왜요?
0: 네?
1: 불만이에요?
0: 물어본 것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알겠어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에티오피아의 아르테알레. 저는 화산은
2: 에르테알레. 네.
0: 아, 에르테알레. 네. 이거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해요.
2: 맞아요. 네,
0: 그래서
2: 아쉽죠,
0: 한번 또 아쉽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
1: 아, 진짜요?
0: 어, 그럼요, 그럼요. 우리 무진 씨는?
2: 저는
0: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른다면
2: 저는 모로코의 마라케시.
0: 크, 왜요?
2: 다시 간다면 그곳에 가서 그 밤마다 열리는 야시장에서
1: 아, 좋지.
2: 또
1: 좋지.
2: 우리를 기다려 주고 우리를 네. 즐겁게 해 줬던 그런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도파민 터지게 하는 네. 그 모든 것들.
2: 아, 그, 아 미쳐버릴 것 같아.
0: 나 아직도 손이 떨려.
2: 야, 미쳐버릴 것 같아. 야.
1: 따고 오고 싶지.
2: 아, 맞아.
0: 자, 뭔지는 우리
2: 방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0: 방송으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202님, 위대한 가이드 제작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혹시 위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장면은 어떻게 찍는 건가요? 촬영 후에 다시 장소로 돌아가서 인터뷰 찍는 건가요? 아님 장소에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건가요? 방송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방송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2: 맞네요.
0: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인터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촬영을 하고 찍는 건지 어떻게 찍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1: 약간 사실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그래도 한 스팟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터뷰를 좀 하는 부분이 많고 그 어떤 막에 뭐 기상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으면 네. 그 다음 날이나 뭐 그때 하는 경우가 많고
2: 맞습니다.
1: 대개는 그 나라에서 많이 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2: 보통 이제 촬영 일정 진짜 말 그대로 그 카메라에 우리 모습을 담는 그리고 경험하는 장면들을 다 촬영한 이후에 남는 여유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저도 네.
0: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곳을 다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2: 맞습니다.
0: 예, 보통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인터뷰 시간을 따로 잡아서 네. 그걸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1: 왜냐면 우리가 금방 또 까먹거든요.
0: 네,
1: 그래서 까먹기 전에 제작진들이 빨리 잊어먹기 전에 인터뷰하려고.
0: 특히나 이제 최다니엘 씨가 많이 까먹었어요.
2: 아, 저는, 네.
1: 저는 약간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2: 두 분 인터뷰 시간 진짜 길더라고요.
1: 우리 PD님 악마야. 제작진 악마야. 악마야.
0: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9031님이 지금 예고 찾아보니까 모로코 산에 눈이 내요. 아프리카에 눈이 내린 건가요? 혹시 기후 위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야,
1: 이 부분이 정말 깜짝 저도 깜짝 놀랐어요.
2: 네.
1: 사실 아프리카하면 우린 뭐 세렝게티 초원이나 막 사막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의 이거 만년설이죠. 거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항상 눈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진짜 신기해요.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고 한 시야에 다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산이 산맥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눈이 왔던 것 같아요. 특정 어느 순간부터 구름에 오르기 조금 전부터 계속 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부칼 산 자체가 이제 4,000m 이상인 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기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계속해서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눈이 내리는데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모로코에 대한 궁금증을 싹 풀어드릴 건데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뭐 가령 뭐 과자는 얼마인지, 시야는 어떤지, 추천 관광지는 어떤지 뭐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모로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여행 필수품, 우리 다니엘 씨가 가장 안 챙기는 그거 뭐죠?
1: 아, 팬티 세트.
0: 네, 팬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사연 받는 동안 최다니엘 씨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1: 저는 리키 리치 앤 알람 마피아의 그 하비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비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비비는 내 사랑, 내가 아끼는 사람이란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밈으로도 유명했어요. 이 단어가.
2: 하비비.
1: 그래서 저는 우리 아끼는 사람이 나와서 하비비로. 네.
0: 아 DJ로서 이런 노래 진짜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하비비 노래는 리키 리치 앤 아람 마피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

0: 최단희 씨의 추천곡 리키 리치 앤 아람 마피아의 내 사랑 하비비. 예, 하비비가 내 사랑이라는 뜻이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아,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네. 김현희 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모로코 왕자님의 선곡 같아요. 너무 어울려요.
1: 아, 네. 슈크란.
0: 어, 이 더위가 네. 지금까지 불쾌하게 느껴지는 더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를 같이 들으니까 네. 뭔가 더 이 더위가 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
1: 좀 로맨틱하죠.
0: 괜찮았어요.
1: 괜찮았죠.
0: 네. 우리 이윤실 님이 박명

0: 이정수 씨 목소리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1: 약간의. 네.
0: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질문이 지금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면 우리가 딱 뇌리에 떠오르는 게 여행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0: 김은정 님이 세 분 신혼여행으로 가신다면 위가 촬영지 중 가실 만한 곳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으세요?
3: 신혼여행이요.
1: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아무래도 휴양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험 형식으로 갔던 국가들, 지역들보다는
0: 그러니까 무진 씨, 네. 우리가 갔던 곳 중에서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3: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혼여행으로 혹시나 요르단 이렇게 동굴 호텔을 가신다면 아마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감기나 뭐랄까. 네, 낯선 환경에.
0: 아니 근데 나는 저는 모로코도 굉장히 로맨틱한 도시인 것 같아서 신혼여행지로도 좋을 것 같아요.
3: 신혼여행 카사블랑카 괜찮죠?
0: 카사블랑카.
3: 근데 저는 신혼여행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추천합니다.
0: 아르헨티나. 네네. 정열의 도시.
1: 네. 즐거웠죠. 저는 요르단 추천하고 싶어요.
0: 요르단도.
1: 막 진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신혼여행이 될 것 같아요. 와디럼, 뭐 와디무집.
0: 마지막에 이제 사해 호수까지.
1: 네, 뭐 사해, 뭐 기타 등등. 페트라, 예. 시크 다 좋았던 것 같아요.
0: 오, 기억을 굉장히 잘하시네. 우리 강혜진님이. 어, 에티오피아 또 열심히 보셨나 봐요. 카로 부족장님 집에서 마신 전통 커피는 무슨 맛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3: 저도 궁금해요. 맛이었어요? 저도. 예, 무슨 맛이었나 그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0: 어떤 맛이었어요?
1: 이게 커피 원두가 아니고요. 네. 커피콩 껍질을 우려서 만든 차입니다.
3: 맞아요. 네. 아, 맞아요.
1: 그래서 커피의 그 카페인 향보다는 차 향이 조금 더 짙은데 어디선가 커피가 톡톡 찌르는 정도. 예, 맛이었던 것 같아요.
3: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보리차랑 이런 거 끓여 먹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연하게.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한 커피 맛보다는.
3: 네. 보리가 얼마 없어서 조금만 넣고 끓인 물.
0: 차에 가까운 맛. 네. 네. 5070님이 에티오피아, 모로코는 벌레 많이 없었나요? 아, 이런 거 여행할 때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엄청나게 큰 벌레를 봤다거나 코모도 왕도마뱀을 봤다거나 모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벌레 에피소드도 듣고 싶어요.
1: 벌레.
3: 저는 벌레는 한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저도 한국 와서 많이 본 것 같은데.
0: 아니 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제가 만족스럽게 진행을 할 텐데.
1: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에티오피아 그리고 모로코 다니면서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지 않았나요?
3: 맞아요.
1: 에티오피아의 그 모기기피제를 가져가긴 했는데 굳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은 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막 벌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은 많이 없어요.
1: 네, 맞아요.
3: 전 심지어 모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어. 지금 기억나는 건 우리가 르완다 갔을 때 산에서 이제 가시나무 봤을 때 가시나무에 대한 그런 추억은 있지만
3: 맞아,
0: 벌레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3985님 모로코에서는 주로 뭘 타고 다녔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궁금해요. 보내셨는데
3: 모로코에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그 교통수단 트램.
1: 맞아요.
3: 트램, 전철, 지상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저는 사실 우리가 책에서 본다거나 옛날 막 역사 막 조선시대 막 이렇게 그런 시대극에서 본다거나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지금 2026년에 모로코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깨끗하게 네. 신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트램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깔끔하고 실용적이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라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에서는 이제 마차도 타고 다니니까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3: 마차 탔잖아요. 네,
0: 왜냐면 이제 그 아스팔트 위를 말이 또각또각또각또각 걷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좀 낭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815님 2년 살다 온 모로코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민트차도 드셨으려나요?
1: 아, 우리 많이 먹었죠.
3: 네, 근데 이분은 이름이 모로코예요? 2년 살다 온 모로코라고.
1: 아, 에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로코가 2년 살다 온 곳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0: 제가 2년 살다 온 곳이 모로코입니다. 네. 네.
3: 알겠습니다.
1: 설마 조남이 로짜 코짜
0: 되시죠. 자, 2306님 모로코 사람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는 길거리 음식으로 뭘 파나요? 우리처럼 사계절마다 다른가요? 추천해주세요. 길거리 음식.
1: 모로코 길거리 음식.
0: 좀 약간 인상적으로 먹었던.
1: 거리 음식. 우리 아무래도 이제
3: 오렌지 주스
1: 맞습니다.
3: 오렌지 주스
0: 이건 가야죠.
3: 네, 오렌지 주스
0: 모로코는 무조건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
3: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고
1: 장난 아니었어요.
3: 생각보다 한국 사람을 전 많이 못 봤어요 모로코에서.
0: 맞아요. 네.
3: 좀 사실은 낯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나라니까. 네.

0: 많이 안 가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사블랑카 이런
1: 맞아요.
0: 데.
1: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과일 주스를 좀 많이 드셔보시면 오 진짜 이렇게 맛있다고?
2: 맞습니다.
1: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6322님이 들어보니 위대한 가이드가 진짜 쉽지 않은 여행인데 세 분 출연 결심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얼반 네. 우리 도시남 다니엘님 무진님은 네.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나요?
0: 저는 정말 처음에 이제 위대한 가이드 제작진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약간 도시가 좋다. 화려한 도시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도시를 다 얘기했거든요. 거기만 다 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2: 저도 호주 얘기했어요.
0: 호주 얘기했어? 악마야 악마. 진짜.
1: 요거는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루안다, 그리고 뭐 모로코 사실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2: 아 그래요?
1: 알고 계셨죠? 예.
0: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네요.
2: 얼추 예상은 했지만 그랬구나.
0: 정말 나한테 쥐어받고 싶다.
1: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여행 필수품입니다. 최다인 씨 뭐라고요?
0: 아, 네 팬티 세트
1: 예, 보내드리고요. 5094님 세 분 얘기 들으니 모로코가 친숙한 느낌이에요. 오늘 방송하나요? 저 꼭 볼게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2: 오늘 오후 네. 9시 30분에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1: 네. 네.
0: 혹시나 본방을 놓쳐도 바로 재방이하니까요. 네. 네.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0: 아 벌써요?
1: 예, 그럼요.
2: 빠르긴 하네요.
1: 바쁘시잖아요. 빨리 가세요. 네.
2: 빨리 가세요, 래.
1: 두대 정치자분들 다 위대한 가이드 보게 만들어야죠. 홍보도 좋고 호소도 좋습니다.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 무진 씨.
2: 호소할 거 없고. 사실 뭐 많이들 이제 대신 가주는 느낌으로 그 위대한 가이드를 보시지만 이번 모로코 편은 정말 많이 흥미진진할 겁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한번 보고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다들.
1: 좋습니다.
0: 네.
1: 많이 더운가요?
0: 더워가지고.
2: 그러니까 벗었어.
0: 안에 땀이 가득 찼어요. 위대한 가이드 너무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약간 이런 여행지 너무 좋습니다. 한 번쯤은 와 보세요라는 그런 취지가 조금 담겨 있었다면 네. 이번 에티오피아와 모로코는 정말 저희들이 모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맛이 훨씬 더 있을 거예요. 보면서 아마 재밌게 정말 약간 안방에서 아늑하게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위대한 가이드 3 오늘 저녁 9시 30분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모로코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방송 앞전에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낀 매력 가운데도 또 모로코에서 또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아프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안정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녹화 때 또 만나요.
2: 만나요.
1: 네, 지금까지 두대 초대석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2: 안녕.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도우입니다. 아, 4부 첫 곡으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희 추천곡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위대한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4시 시즌 1부터 같이 하다가 사실 좀 서먹할 때도 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여행 메이트라는 게 항상 의견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컨디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가이드의 위대한 쇼맨이었다. 예.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This is me. 나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제목과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것들이 우리와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9322님 혼자 야근하는 대디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말을 제가 거침없이 했거든요. 아니요. 저 여기서 계속하면 좋죠 뭐. 예. 예, 저도 기계가 다 됐습니다. 예. 더 하면 좋죠. 예. 모로코 여운이 기네요. 전서훈님, 저도 4년 전에 사막에서 낙타 타보고 싶어서 모로코 마라케시를 다녀왔는데 알라딘에 나올 것 같은 이색적인 도시 분위기에 너무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 마라케시에 가시면 야시장이 서거나 아니면 아침이나 낮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만 꼭 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모든 야시장의 자판이 다 걷어지고 아주 조용할 때 골목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혼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친구가 있다면 같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정말 알라딘 아니면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100인의 도적들인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꼭 한번 그 골목에 한번 나와보시면 이런 황홀했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연은 모로코에서 2년 살다 오신 두댕이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0815님, 아 카사블랑카에는 외제차랑 소달구지가 길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려나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브롤터 해협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면 유럽의 문화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와 중동의 문화를 모두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카사블랑카도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743님, 모로코 출국할 때 무진 씨가 김대우 형님께 큰절하던 모습이 화제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큰절을 하신 건가요? 스포 가능할까요? 이건 뭐 스포의 개념은 아니고 지금도 보셨잖아요. 무진 씨가 많이 익숙해지니까 가끔씩 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눌러준 겁니다. 예, 한 번씩 살짝. 박수영님, 오늘 위가 3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진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너튜브도 그렇고 워낙 이제 여행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자부합니다. 위대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태 있었던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걸 좀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여행 얘기에 흠뻑 빠져있는 동안에 6190님 아이 셋 데리고 차로 이동 중인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고막 아파요. 원희, 은희, 준희 조용히 하라고 좀 해주세요. 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면 라디오를 잠깐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떠드는 거잖아요. 울고. 예. 하지만 원희, 은희, 준희 엄마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조용해지게 이소라의 너희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소라 씨도 정말 전설이고요.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제니 씨도 항상 정말 이끼가 끼지 않는 구르는 돌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노력해내는 모습이 저보다는 동생이지만 항상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게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미 누나는 출산 휴가를 떠나셨고요. 제가 내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9063님 대디 오늘 출근 버스 찍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 퇴근하고 싶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옆 할머니가 제 말을 들으셨는지 불쌍하다며 사탕을 쥐어주셨어요. 하하하하. 세상이 아직은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옆에서 그렇게 그냥 나지막하게 아 퇴근하고 싶다라고 이게 그냥 한번 흘린 말이었을 텐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사탕까지 쥐어주시니까 그거 사탕 먹고요. 당 올려가지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5202님. 과학세포 관찰 보고서 쓰면서 두대 라디오 듣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대호님, 라디오 DJ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글이 저절로 써지는 기분이에요. 자연인이시던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춤추시고 진행하는 거 보니까 엄청 신기해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저에게 라디오 DJ 세포도 있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025님. 방학 중인 딸과 스케이트장 왔습니다. 오 스케이트장 너무 시원하겠다. 여기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한여름의 겨울 느낌이라 예전에 그 왜 우리 시 배우면서 그런 거 느꼈잖아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공감각적 그런 느낌. 더운데 시원하다.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한마음으로 빌어주십시오. 9669님이 우리 와이프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사연 방송되는 거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순산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한마디 남기고 지금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가도 잘 챙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음 사연 때는 뭐 이제 아기까지 셋이 듣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남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설레고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게 MBC 라디오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순산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어서 제니의 신곡이죠. Less than a lover까지 들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악기들이 가장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최고의 악기는 사람 목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멋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8618님, 나보다 나이 많은 내 새꾸. 오늘 두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재미있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랑 다르게 더 예뻐서 보이는 라디오 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야호. 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 뭐 적고 있었냐면 어제 상암 온도가 37.1도였는데 오늘 38.1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 쪽에 또 이제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현재 이제 대기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씨 정보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태풍 돌핀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여름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끝곡 TLC의 Waterfall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가뿐했던 어깨 위에 가방이 이상하게 퇴근길만 되면 유독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방 속 물건은 아침과 똑같은데 온종일 부지런히 달려온 덕분에 몸이 느끼는 무게가 달라진 거겠죠. 무거워진 가방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하루 끝엔 살짝 지치고 뻐근해지기 마련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가방을 가볍게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도 함께 내려놔 보자고요. 오늘 하루 애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이런 소소하고 편안한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자, 뻐근했던 어깨와 마음을 가볍게 풀어줄 노래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0: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띄워드리면서 오후의 발견 출발해봤습니다. 아, 평안한 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영서 지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서 지역 청취자분들과 영동 지역 청취자분들의 그 문자 온도차가 엄청나요, 지금. 네. 너무 덥다는 분들과 지금 더위 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은 다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예. 뭐, 이번 주 내내 계속 이 기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탱크님, 인제에 계시면서 어제 한 30도? 29도, 30도여서 바깥 활동이 그나마 좀 괜찮다 하셨는데 지금 그쪽까지 더위가 넘어갔군요. 태풍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니 어제와 확연히 다른 불볕더위입니다. 너무들 더우시죠? 하시며 모두의 건강을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탱크님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아, 참 신기한 게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도 좋은 음악을 한 곡 듣고 나면 뭔가 쫙 풀어지는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아니, 느낌 아니까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도 특히나 집에 가서 딱 가방을 현관문 열고 딱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딱 풀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특별한 날이라 스팸 문자도 가고요. 또 특별한 날이라 좋은 노래들도 특별하게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1, 2부 순서는 평소처럼 함께 사용과 신청곡 나누고 3, 4부 순서 우리 다음 씨 원래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씨와 그리고 또 우리 두용 씨의 신혼여행 이슈로 예, 2주차 또 새로운 특집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께서 조금 익숙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기도 한 또 특별한 손님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3, 4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제가 오늘에서 특집 저희가 타이틀을 보컬의 발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한여름 날 더울 때는 또 새로운 거 예, 또 시원해지는 그런 어떤 음악들 들으면서 마음과 어깨의 무거운 짐들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지요. 예, 3, 4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고맙습니다. 목항 JH님. 네. 자 문자창 안내 드릴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또 채팅창 함께 재미나게 참여하시면서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의 발견 송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생방송할 때는 항상 네, 열려 있습니다. 스트리밍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낙화님께서 요즘 설문조사 안 한다고 안 하냐 이제 좀 궁금하다 하셨었는데 허전하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또 유진 씨가 오랜만에 설문조사 할까요 해서 올랐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휴가. 네,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계곡으로 가시는지 바다로 가시는지 해외로 가시는지 혹은 뭐 휴가는 무슨 휴가냐 네, 날도 더운데 집에 있을 거다라시는 분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방송 시작할 때쯤 봤을 때는 휴가는 무슨 휴가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다들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외는 이미 또 다녀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부럽네요. 예.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 오늘 설문조사 계곡으로 가실 건지 바다로 가실 건지 해외로 가실 건지 예, 혹은 집에서 계실 건지 이렇게 또 한 표씩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오늘 특집이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 초대 문자가 이제 무더기로 온다. 특집이구나. 주미작가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춘천 아가씨 오랜만에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순간 스팸인 줄 알고 지금 차단할 뻔했다고. 오발 요정 아직 안 돼 있나? 아직 밀고 있어요. 자, 개구쟁이 악마님께서는 올해 휴가지에 대해서 지금 안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쳐주지 마세요. 잘 다니시잖아요, 근데. 네, 필드도 나가시고 주말마다 다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유튜브 창에 오랜만에 또 설문조사 올라갔는데요. 이번 여름휴가 여러분 계곡으로 가실 건지 바다로 가실 건지 해외로 가실 건지 아니면 휴가는 무슨 휴가냐, 집에 있을 것이다. 네, 선택해 주십시오. 혹시 이 중에 진짜 아무데도 끌리는 곳이 없다 하신다면 여러분 8월 22일 토요일 경포해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전국 버스킹 대회와 함께하는 특집 공개방송 갈라쇼로 무대로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애플스님 너무 더우시죠? 그래도 우리가 정신줄을 잘 잡아야죠. 신청곡만 일단 올려두겠습니다. 돌고 돌고 돌고. 예, 우리 돌아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노드론님 어제 못 오신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했는데 아마 이 더위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열을 안 내기 위해서 말도 글도 짧게 하는 요즘이다. 문자는 길어도 되지 않나요? 좀 조심스럽네. 날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조심. 우리 쿰팡님 우리 새콩이 소식 주셨는데요. 점점 우리 새콩이가 건강해지고 있는 엄마 품으로 빨리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엄마도 파이팅, 새콩이도 파이팅. 달콤설탕님 따님은 여행을 다녀오시나 봐요. 어딜 다녀오셨을까? 계곡, 바다, 해외? 기다리시며 출첵 완료입니다. 사루비아님 저도 오늘 사루비아님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가운 날입니다. 그렇죠. 국정쌤 연일 37도 38도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금 쉬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더울 때 일 나왔다. 애플스님도 그러시고 이제 한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이제 한 5시경 그나마 조금 수월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1, 2부 순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같이 나누고요. 3부, 4부 순서 우리 다함씨와 다함씨의 또 특별한 손님들 함께 모시고 저희가 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컬의 발견 어떤 분들이 오실지 궁금하시죠? 3, 4부에 계속 함께합니다. 그죠. 그 하루 쉬면 맥이 끊길 수 있다. 오늘은 진짜 랜덤이고 저는 저 나름의 또 이제 어떤 규칙이 있고 또 주미 작가는 주미 작가만의 또 규칙이 있어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못 받으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일 와야 된다 강조하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패셔보이즈입니다. Did you see me coming?

패셔보이즈 디즈 세미커밍 띄워드렸습니다. 오, 여름애님 채팅창 오셨네요. 강릉 중에서도 경포해변. 네, 8월 22일 토요일 휴가지로 그 즈음 이제 휴가 가실 계획 있으시다면 여러분 강릉에서도 경포해변 찾아주시면 아, 후회 없다. 올 여름 2026년도 여름 휴가는 최고였다라고 이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여러분 매주 목금토일 전국 버스킹 대회가 아주 화려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본선을 치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22일 토요일에 갈라쇼 무대로 만나 뵈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경포해변 찾아주시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땅콩님 오셨어요. 저 엄마 사진 찍고 계시군요. 어머님 리액션을 엄마가 과하게 오 좋다 좋다 해주셔서 더 찍게 돼요. 이 세상 최고의 조련사 범여사님. 어머님이 또 아시네 또.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네 진짜. 이 자연과 어머님이 굉장히 우아하십니다. 예. 건강은 이제 거의 회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따님과 또 손주들과 예.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안고 많이 만들고 가셔요, 어머님. 안부는 종종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따님을 통하여. 별하님 오셨습니다. 그동안 단축근무로 잘 못 들었는데 이제 끝이 났어요. 회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휴가 어디로 가냐고요? 남편이랑 겨우 시간 맞추나 했는데 하루가 엇갈려서 여름휴가 포기. 저 말고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하셨습니다. 하루가 엇갈려서 여름휴가 포기? 아이고. 엊그제도 그렇고 요즘은 부부, 남편, 아내분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또 보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디 멀리 가진 않고 집에 계시되 이제 뭐 밀린 만남들을 좀 하신다거나

가 혼자 영화관에 다녀오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별아님 알차게 이번 여름 휴가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와 나도 바이올렛님은 저희 부부의 이번 휴가는 종합검진과 병원 정기검진으로 대신합니다. 오 너무 건강하게 이번 휴가를 나시네요 진짜. 네. 이런 것도 괜찮다. 어디 멀리 막 가느라 막 계획 짜고 스트레스 받고 가서 막 너무 덥고 차 막히고 네가 했네 내가 했네 하는 것보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아름답습니다. 나도 바이올렛님. 3430번님은 더위 피해서 태백으로 손님들이 몰려서 여름 내내 손님을 치러요. 저희는 진정한 저희 휴가는 22일이죠. 너무 잘하셨다. 경포요. 리디 만날 생각에 콕 참고 있답니다. 세상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 9856번이 오랜만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문자 보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 여수 가신대요. 오 좋겠다. 가족 여름 여행 가요. 동해에서 남해로 어떤 느낌일지 재미나게 놀고 다음 주에 후기 문자 남길게요. 기다릴게요. 에 여수 아 게장 너무 맛있지. 게장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아, 포장마차 거리도 한번 좀 다녀오시고 케이블카도 너무 괜찮았고 에, 그냥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집을 떠나서 에, 다른 동네 가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9856번님 잘 다녀오세요. 차는 안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5061번님도 휴가요? 아, 동해 바닷가 사는 우리는 휴가가 있을까요? 연이 오시는 선님들 덕에 예.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5061번님. 네. 네, 되게 어떤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준 잘 잡으셔서 지치지 않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4372번님 둘째가 제주도에 있어요. 이번 주말에 오 얼굴 볼 겸 제주도 갑니다. 관광지인 속초에 거주하는데요. 저도 관광객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놀러가 오 너무 좋다. 제주도 엊그제 어떤 분께서 그 캐릭터 무슨 전시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처음 알았는데 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런 데도 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72번님. 이번 주말에 가신다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재미나게. 네. 좋겠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 아치님께서 박진영의 신곡 청해 주셨습니다. 신곡이니까 또 들어야죠. 지난주에 듣고 오늘도 듣고. 박진영입니다. 웻. 예. Yeah.

7101번님 오셨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로 남자친구랑 경북 울진바다 다녀왔어요. 지금 울진에서 삼척동해 들렀다가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휴가만큼은 바다로 가는 게 최고 같아요.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고요. 운전해준 남친 고마워요. 최고다. 내 남친 최고다. 7101번님. 즐거운 추억, 예쁜 추억들 많이 만드셨길 바랍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0: 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앞서 광고 들으셨죠, 여러분? 8월 22일 토요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여러분 전국 버스킹 대회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금토일 이제 본선을 거쳐서 결선을 이겨내고 대상을 거머쥔 팀과 또 인기상을 거머쥔 팀들이 지금 갈라쇼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경포해변에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구례 해변의 여인 듣고 옵니다.

제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아,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 얼굴이 왜 빨개졌는지. 네, 선배 잡아먹는 후배들 때문에 아주 예, 재밌습니다 아주. 자, 아, 맞아요. 지금 뭐 밖에 잠깐 있는데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유재맘님. 근데 지금 뭐 날씨가 그렇습니다. 3071번님 잘 오셨어요. 예. 이게 또 자주 오시면 요 알람 문자도 자주 간다. 예, 좀 랜덤이다 보니까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물 예,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주변에 또 저희 오회 발견 얘기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650번님 오셨습니다. 횡성에 소나기 온대요 지금. 어, 반가워라. 세차는 했지만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어, 맞아요. 지금 또 많이 날이 덥다 보니까 어, 또 가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가 좀 넉넉하게 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8762번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 더운 여름 지나서 가을에

움직입니다. 아,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은 올 여름 휴가 혹시 계획을 잡으셨는지. 네.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오랜만에 설문을 올렸거든요. 계곡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아니면 해외로 가실 건지 혹은 휴가는 무슨 휴가냐 그냥 나는 집에서 시원하게 집콕하겠다 하신다면 선택을 또 해주시고 뭐 포상은 없어요. 포상은 없고 남들은 휴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좀 구경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당분간 없어요. 저는 당분간 없고 일단은 8월, 9월에 특집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과 재미나게 특집으로 이번 여름은 휴가를 보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야 또 저희도 힘이 나서 하니까 휴가 가셔서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휴가 가셔 해외 가셔서 뭐 유튜브가 되니까 이제 생방송 할 때는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다. 예. 아 휴가 가서 못 갔다 왔어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아.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님. 다행이다. 리디 저 어제 병원 다녀왔고요. 31도 따뜻한 방에서. 와. 몸살 감기약 먹고 한 3시간 정도 정신없이 잤더니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전날 많은 손님을 치르고 좀 힘들었나 봐요.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그 남들은 막 덥다고 난리인데 땀도 안 나고 뭔가 더운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하셔서 이게 그 온열 질환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또 병원 다녀오시고 진찰 받고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31도 따뜻한 방. 근데 그게 딱 몸에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저도 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날은 진짜 좀 아이러니하게 전기장판을 켜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만큼 어쨌든 내 몸 체온을 항상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체온이 떨어질수록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체온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여름에님 잘하셨다. 노래 들을까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노래가 왜 안 나오죠? 잠시만요. 원하신 노래 우리 여름에님의 쾌유를 바라며 띄워드리겠습니다. 악동뮤지션 오랜 날 오랜 밤.

악동 뮤지션 오랜 날 오랜 밤 띄워드렸습니다. 여름에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2650번님 오셨습니다. 휴가는 강릉이죠. 저희는 내일 강릉 송정동으로 날아갑니다.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어요. 물성인 아이들이 꼭꼭 바다 수영을 해야 하신다는 애미가 가고 싶은 곳은 참을게 하셨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2650번님은? 산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계곡? 물이 너무 많지 않은 곳? 확실히 이쪽 그 해변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 한해서만이지만 1650번님 우리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은 못 가지만 예,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여름 휴가를 보내신다고 하니 저희가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650번님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눈누난나님도 저는 나와 성 다른 세 명을 휴가 보내고 혼자 방콕하고 싶어요. 나만 혼자 놀고 싶습니다. 아 바람을 주셨구나 바람을. 이게 근데 약간 보내고 싶은데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다른 세 명이라 하면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성인이실 텐데 그 한 분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혼자 갔다 올게라고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건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 받고 잘 협의를 해보시면 자기 한번 다녀오면 내가 또 다녀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잘 모르겠네. 낙화님은 또 반면에 여행에서 돌아오는 딸 모시러 역에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6시에는 남편 모시러 또 가요. 근데 가는 날짜 오는 날짜가 거의 비슷하네요. 따님과 남편분이 다 각자 다른 목적지를 다녀오시는 건데 어찌됐건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족들이 그립더라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눈누나나님. 지지고 볶아도 가족은 함께 있음이 좋아요. 혼자 있는 동안 가족이 함께 있음에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처음에 막 이렇게 약속 잡고 막 하신다고 살짝 좋으셨는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맞아요. 참 가족이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효남매님도 오셨어요. 너무 더워요. 둘째 학원 끝나서 이제 데리러 가는데요. 저는 포항 갑니다. 다음 주에 휴가 못 가는 리디 속상해요 하셨어요. 괜찮아요. 효남매님. 효남매님과 우리 오바리들만 잘 다녀오면 돼요. 저는 스튜디오 지키면서 여름 동안 여러분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집으로 지금 거의 계속 함께 하니까 신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사실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특히 올여름은 그럴 것 같아요. 월복이라 그래서 중복과 말복의 사이가 한 열흘 정도 더 길어진다잖아요. 예년보다. 그러니까는 이 여름을 더 길게 이 삼복의 더위를 우리가 평소보다 더 길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거다. 이번 여름은. 그래서 여러분 또 힘드실까 봐 특집의 연속으로 또 준비해서 내일도 특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오시고 또 가실 분들은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지금.

와, 저희 오늘 유튜브 창에 설문조사 오랜만에 올렸는데 올해 여름 휴가지로 계곡, 바다, 해외. 휴가는 무슨 휴가냐? 이렇게 네 가지 올렸거든요. 근데 계곡과 바다는 거의 비등비등하고 해외는 거의 없네요. 그리고 휴가는 무슨 휴가냐? 압도적입니다. 다들 뭐 잘 됐네. 그럼 여러분 우리 특집 매일 함께 해요. 네, 매일 같이 특집 함께 하면서. 정집사님께서 리디 투표 결과가 뭔가 짠합니다. 저도 집에서 에어컨과 함께. 크크. 다 비슷해요. 저도 지난 주말에는 이게 너무 덥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디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에서 진짜 보고 싶은 거 보고 읽고 싶은 거 읽고 네, 마음껏 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쉬니까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더위랑 조금 차단이 되는 게 진짜 휴가다. 네. 위로하고 있어요. 예. 매일 특집, 예. 내일도 특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개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또 독립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우리 재미진유의 김진유 감독님 오랜만에 또 오십니다. 또 영화제 이야기도 듣고 우리 감독님의 근황도 듣고 네, 3, 4부 순서 내일도 특집으로 또 준비해 두니까요. 네, 여름휴가 여러분 우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투명한 아, 지금 안성에 계시대요. 우드로님. 오늘 뭐 요즘 이번 주 서울 수도권은 어마어마하죠. 이 더위가 지금 왼쪽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휴가가 필요하신 듯해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한희정 휴가가 필요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보혜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땅콩님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죠? 아니 이걸 어떻게 보셨지? 이 저희 뒤편에 이제 LP판, LP장이 있는데 딱 제 뒤에 있는 약간 LP가 아닌 톡 튀어나와 있는 하나를 이렇게 딱 눈여겨보시고 궁금해하셔서 예, 정체를 말씀을 드렸죠. 그 포스터 미니 그러니까 축소해놓은 포스터를 축소해놓은 미니 포스터입니다. 저는 이걸 보신 땅콩님이 더 신기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님 오셨습니다. 친정 다녀와요. 오는 길에 시댁 들르고 남편까지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 합니다. 진짜 너무 덥네요. 집에 가면 짐 정리도 해야 하는데 저녁은 또 뭘 먹죠? 다들 더위 잘 이겨내봐요 하셨습니다. 진짜 최대한 불 안 쓰고 간단히 해서 먹고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좋은데 어제 까마님이셨나? 묵밥 해드신다고. 근데 묵밥 너무 괜찮지 않나요? 시원하게. 추천을 살짝 드려봅니다. 5411번님도 차 안이 가장 시원했는데 내리려니까 아쉽네요. 저는 내일 속초로 1박 2일 여행 갑니다. 바다와 산, 계곡 다 가는데 어디에 투표? 다 가시는구나. 좋겠다. 예. 4시부터 6시 잊지 마십시오. 항상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딜 안 가서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5411번님. 자, 여러분 유튜브 창 찾아주세요. 저희 오늘 3, 4부 다함 씨와 함께하는 특집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용 씨의 신혼여행 이슈로 자 2주차 저희가 또 특집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반가워하실 분과 그리고 또 새롭게 반겨주실 특별한 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창 찾아주세요. 천바 완바입니다. 텁 덤핑 띄워드리고요. 3, 4부 순서 다음 씨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진가를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네요. 진성 가성 말씀하신 거죠, 땅콩님? 그러니까 또 가수죠. 예. 맞아요. 우드론이 더 아름다워져라는 제목의 성시경 씨 원곡이고요. 오늘 들으신 3부 첫 곡은 소수빈 버전의 리메이크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발매가

0: 이 노래 다음님이 부르셔도 잘 어울릴 듯합니다. 뭔가 다음 씨랑 목소리가 닮은 듯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지? 다음 씨? 오늘은 저기 지금 감독님을 보시거나 여기 큰 거를 봐주시면 돼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3, 4부 순서는 우리 화요일에 코너지기 두 분입니다. 김다음 씨, 송두용 씨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 코너 다 함께 두용두용 시간인데 우리 두용 씨가 여러분 2주째 지금 신혼여행 가 있습니다. 날짜가 화요일이 두 번이 겹쳐서 그렇게 길게 가진 않으셨는데 두 번이 겹쳐서 어쨌든 우리 두용 씨의 신혼여행 이슈로 두 번째 또 특집 우리 다음 씨의 인맥을 저희가 또 초대해서 재미난 시간을 또 만들어 봤는데요. 유튜브 창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우리 손님들의 모습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창은 평소처럼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얼른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듀용 듣고 있나? 보고 있지? 뉴욕에서 지금 아마 우리 두용 씨가 본방을 또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다 함께 두용 두용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아, 우리 두용 씨의 신혼여행 이슈로 2주차 특집으로 특별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1: 다 함께
2: 그냥 두용
0: 아, 약간

0: 몸짓이 좀 남다르십니다. 네. 지금 아. 보통 분이 아니신 느낌이 지금 시작부터 느껴지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보컬의 발견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손님들을 또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코너지기 다음 주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또 3부 첫 곡으로 더 아름다워져가 나갔는데 우리 다음 씨의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1: 어떻게 준비해봐요?
0: 아니요 오늘은 안 돼요. 아, 오늘은 안
1: 오늘 되고. 오늘 엄청난 보컬이 또 아. 우리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잠깐 뒤에 빠져 있겠습니다.
0: 지금 네. 진짜 뒤에 빠져서 네. 오늘 약간 평소에 원래 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1: 그러게요. 네. 오늘 좀 자리 서운해요. 오늘 또 오늘 병현 씨가 또 이렇게 의상을 화려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아주 네.
0: 자 그러면 우리 또 특별한 손님들을 직접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금용 씨 여러분 좀 얼굴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배웠었죠. 작은 하늘 밴드에서 보컬로 이제 왔었던 민금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민금용으로 왔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가 5월에 뵀어요. 네네네. 작은 하늘 팀으로. 근데 그때 같이 노래를 해주시고 음악 하시는 걸 보면서 한 번 꼭 이제 보컬리스트, 싱어송라이터 민금용으로 한 번 또 뵙고 싶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다음 씨한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 연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 다시 와주셔서.
2: 강릉도 너무 좋아하고.
0: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또 오겠습니다.
0: 저희는 그런 걸 진짜 놓치지 않거든요. 꽉 물고 놓치지 않으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작은 형님들, 작은 하는 형님들도 잘 지내시죠? 예.
2: 네, 지금 뭐 어디 여행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0: 너무 잘 지내시는 걸로.
2: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직접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네. 느낌이 되게 좋다.
1: 왜 망설이시죠?
0: 아니 사실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더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 병현 씨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네. 드리고 네, 저는 이제 다음 씨한테 미리 좀 언지를 들은 게 있어서 노래를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아 들었는데 네. 노래가 너무 독특하고 네, 재미있고. 또 진솔한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전해주실 노래가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두 분은 다음 씨와 금용 씨는 작은 하늘 팀으로 이제 또 같이 활동을 하시고 우리 네. 병현 씨랑은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셨나요?
2: 아 일단 저와 이제 그 음악 학원에서 같이 이제 동료로 만나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음악적 교류를 많이 하면서 같이 아. 공연도 많이 하고 곡 작업도 하고. 아. 뭐 이렇게 되면서 네, 연이 되었죠.
0: 후배 선배.
2: 네네 네.
0: 그럼 이제 금용 씨 통해서 우리 다음 씨도 같이 알게 되신 거예요.
2: 네네
3: 네. 네, 맞습니다. 네.
0: 오늘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차는 안 막혔나요?
2: 네. 생각보다 막힐 네. 줄 알고 많이 일찍 출발했는데 네. 그래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사실.
1: 아 제가 노파심에 네. 이제 혹시나 이게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0: 맞아요.
1: 미리
0: 지금 극성수기잖아요.
1: 네,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좀 늦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미리 맞아요. 좀 출발하시면 아마 여유 있게 오실 것 같다 했는데 너무 오늘은 또 하필이면 좀 이게 도로 사정이 좀 회적했나 봐요.
0: 아 네. 이게 참 너무 다행인데 참 죄송하네. 네.
2: 저는 네.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와서 여기 네. 맛있는 또 맛집을 또 갔다 오고
0: 확실히 요즘은 알아서들 잘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맛집을 또 병현 씨가 또 서칭해서 가셨다고 할까?
3: 아 네, 저도 맛집을 또 서치해가지고 또 아마 기가 막히는 막국수 집으로
0: 막국수 드셨군요. 네. 입에 맞으셨나요?
2: 오,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3: 네, 다 먹었습니다.
0: 다 드셨어. 네. 물 파세요, 비빔 파세요?
3: 아 물이죠.
2: 물.
3: 아.
1: 방금 되게
0: 진짜가 네. 나왔어.
3: 네. 아, 냉면
0: 무슨 소리야? 당연히 물이지.
3: 막국수 냉면에 완전
0: 아 홀릭하셨군요.
3: 네,
0: 아.
3: 분위기랑 네.
0: 강릉이 진짜 막국수가 맛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
3: 네.
0: 또 오시면 돼요.
3: 네. 아, 불러면 주신다면
2: 맛집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0: 아, 맞아요.
2: 저번에 짬뽕도 네. 너무 맛있었고
0: 네. 또 한 번 더 오셨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실 때 같이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네. 아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집 어딘지
0: 원래
1: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0: 현지인들이 모르는 맛집들을 또 관광객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1: 맞아요. 네.
0: 예,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특집으로 보컬의 발견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는데 우리 다음 씨와 그리고 민 금용 씨 그리고 이병현 씨 이렇게 세 분.

0: 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라이브를 당연히 준비해 주셨고요. 일단은 성함이 되게 특이하다는 얘기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두 분 다 본명이시죠?
1: 네, 본명입니다.
2: 본명입니다.
0: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0: 혹시 이름 뜻이 병현 씨는?
1: 아, 저는 그 빛날 병에 어질현 쓰고 있고요.
0: 빛나고 어진 사람.
1: 네.
0: 이야, 멋지다. 우리 금용 씨는요?
2: 저는 약간 되게 운명적인 느낌인데 금자가 검은고 금자입니다.
0: 네.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2: 그러게, 너무 신기하게.
0: 아.
2: 네. 그다음에 쓸용자라가지고
3: 검은고를 쓰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장명소 가서 지으셨는데
0: 네. 아, 역시
2: 이름을 잘못 지으셨다고
0: 아버님께서 네.
2: 이름 따라간다고 음악을 워낙 반대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하시지만 네, 어릴 때는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지금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0: 어떻게 또 뭐 저희 또 좋아하는 거 있는데 음성편지 뭐 이런 거
3: 바로 BGM
0: 네, 또 갑니다 또.
2: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0: 아유.
2: 경상도 그런 거 하나.
3: 너무 감미로워지면 안 되죠.
0: 그러니까, 네.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짤막하게. 네. 그럼 이제 좀 다음 씨 이름 얘기는 우리 자주 들었었는데 또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씨 이름 뜻도?
4: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다함 없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제 지으셨고 이제 좀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셨어요. 이제 뭐 뭘 다 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당연히 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예. 아주 욕심이 많으시죠.
0: 이야.
4: 근데 예.
0: 다윗의 다자와 아브라함의 함자 이렇게.
4: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0: 아, 어머니께서 또 네, 보고 네. 계실 텐데
4: 네.
0: 어머니께 셀프 이제 감사 인사
4: 네. 네. 그 사실 제 이름에 얽힌 설화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0: 설화까지가
4: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오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상자 돌림이었는데 김상배.
0: 아, 상배.
4: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이름으로 안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네, 그렇게
0: 상배였으면 좀 느낌 달랐을 것 같아 진짜.
4: 아마 음악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이었으면.
0: 네.
4: 네. 아무튼 그런 나름에서 설화가 있습니다.
0: 네. 아니,
4: 설화?
0: 뒷이야기.
4: 네, 뒷이야기 정도. 비하인드.
0: 예. 네. 요 정도로 예 마무리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분께서 여러분 이제 음악을 또 라이브로 전해 주시려고 오늘 만반의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게요.
2: 네, 네, 네, 제 순서인 것 같은데
0: 네.
2: 그새 밤새라는 곡을 할 거고요.
0: 네.
2: 요거는 미발매 곡입니다. 네, 약간 여름이라서 네. 좀 시원한 노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좀 시원한 노래 네.
0: 자작곡 중에서
2: 네. 네. 네 뭔가 밝은 노래를 하려니까 네. 제가 성격상 그걸 너무 못해서 기분 좋게 해드리려다가 기분 더 안 좋아지시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준비했고요.
0: 네.
2: 이건 약간 뭐 어떤 누군가와의 설레임을 좀 담은 곡이고 이 설렌다는 게 무조건 행복하고 막 발랄하고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련하고 간절하고 이런 마음을 좀 예쁘게 담아보려고 노력한 곡입니다.
0: 그새
2: 밤새
0: 네. 네, 두 분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
0: 아우. 아, 오. 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어, 그 뭔가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 네. 뭔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0: 네.
1: 그 금용 씨의 목소리와 이 연주 악기 연주만 쫙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에 이렇게 갇혀서 혼자 감상한.
0: 어,
1: 어, 너무 멋집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저 어. 이거 빨리 발매해 주세요.
0: 네, 다음이가 좀 안 바쁠 때.
1: 세상에 그새 밤새라는
0: 네.
1: 제목이고, 근데 약간 왜 약간 요즘 그 무슨 말장난하는 그런 라임 섞인 네. 느낌이어서 언제쯤 만드셨을까 궁금했는데 조금 아껴두신 곡이라고요?
0: 네, 거의 한 8, 7년 됐나?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 얼핏 대화하시는 걸 제가 리허설 때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아직 공개 안 하신 곡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0: 네, 좀 나 혼자 듣는 음악이 많습니다. 저 혼자 듣는 음악.
2: 상당히 많으십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0: 아, 네 그래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또 네. 잠시 후에 풀겠습니다. 그
3: 아 자체 벌써 편집증. 아, 아. 네.
1: 다음 씨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혹시 공연이나 행사 이렇게 좀 해보신 적은 없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3: 아, 없는데.
1: 네,
3: 저도 지금 소리가. 하면서
1: 네.
3: 와 역시 너무 너무 좋아요 형 진짜.
1: 진짜 아니, 여러분.
3: 새삼스럽지만 연주하면서 감동받는 거 되게 네. 진짜. 네 너무 역시 좋습니다.
0: 근데 다음이랑 오늘 와가지고 처음 맞.

0: 해본 건데 네, 밴드를 이렇게 해본 거는 네. 자주 있었지만 네. 둘이 해본 건 또 처음 그렇죠.
1: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네. 네. 진짜 처음이었어요
0: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아니 이건 여러분 좀 비하인드인데 아까 우리 리허설 끝나고 다음 씨가 누나 진짜 가수가 왔어요
1: 아니 아까 진짜. 보니까 뭐 그 음료수 좀 다르더라고요 평소 네, 맛있는 수박 주스가 네. 다음 주도 오실래요 형?
2: 아, 또, 예, 또 진짜 보컬리스트들 이렇게 아, 막 목을 네.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오시니까 예, 시원하게 또 오랜만에 준비를 다음 시 서운했어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너무 좋았다. 아, 네. 네.
2: 휴, 아,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음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고음 좋습니다. 멋지다. 더 질러주세요 해주셨고 제목도 너무 좋은데요. 그새 밤새 그리고 가사가 아까 너의 생각이 드세?
0: 네. 네,
2: 여러분 또 네. 라임이 또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카메라 감독님은 신비호 감독님이 들어오셨는데,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다시 보시면 네. 무빙이 진짜 지금 댓글창에도 네. 네. 카메라 무빙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0: 와. 네, 좀
2: 금혁 씨 상당히 가깝게 들어갔다 아까.
0: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좀 무섭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2: 그래서 약간 살짝 측면으로 오늘 아,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오늘 진짜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약간 이러면 뭐 다른 이렇게 예능 보면 이렇게 끄덕끄덕 카메라를 이렇게도 해주시기도 하던데 가능한가요 신비호 감독님? 네. 아주 살짝 네, 살짝 네.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첫 곡이 그새 밤새 네, 우리 금용님과 다함님 두 분의 연주로 함께 띄워드렸고 혹시 별명이 네. 골드드래곤이세요? 친구분들 사이에서?
0: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아,
2: 응원단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0: 아 네네 네.
2: 네.
0: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티내지 말지
2: 아니 이런 것도 티가 나야. 네. 네. 아 지금 골드 드래곤 G 드래곤보다 더 좋다. 아, 더 잘생겼다.
0: 이게 돌려차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안 됩니다.
2: 뒷번호 네. 1402번 님이십니다.
0: 아 네네. 예. 좀 더 확인해 봐야겠네.
2: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아 너무 감미롭다 정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묵직하고 꽉 찬 감성으로 가을을 앞당겨 가져오셨다. 더위에 지친 하루 끝에 예기치 못한 시원한 바람을 맞은 듯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시인분들이 많으세요. 네.
0: 그러니까 네. 저번에 왔을 때도 진짜 네. 신기했어. 아, 네.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녁에 목이 좋은데
3: 아, 울뱀이 저희 들어가지고 네.
2: 그나마 5시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 4부 순서 여러분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0: 네.
4: FM4U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다함 씨와 함께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특집입니다. 보컬의 발견. 아, 싱어송라이터 민금용님, 이병현님, 그리고 우리 김다함님 세 분과 함께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금용님의 노래를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우리 병현님의 노래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0: 지금 약간의 몸부림 뭐지?
1: 아, 제가 약간 긴장하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요.
0: 이게 몸을 푸는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인가요?
1: 아,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정자세로 있으면 네. 더 긴장되더라고요. 약간 이상하게 좀 해야 돼요.
0: 아, 그럼 아까 우리 타이틀 시작할 때도 긴장을 푸는 네,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
1: 노력의 저기 산물이랄까요?
2: 아, 호흡이 되게 독특하시구나. 네, 네.
0: 그 저는 사실 좀 사전 조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병현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 캐릭터가 어느 정도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늘 또 처음 만나시니까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오늘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되게 이렇게 부끄러운 듯 계시지만 예, 노래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불러드릴 곡은 가장 최근에 냈던 제 싱글 곡이고요. 쿠션 어학원이라는 곡입니다.
0: 제목부터가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1: 그 쿠션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설명해주세요.
1: 아, 쿠션어는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데 신조어예요. 그래서 이 신조어를 제가 이제 누군가 아는 동생이 뭔가 언니는 쿠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그거 되게 좋은데? 해서 사실 요즘에는 말을 되게 상처되게 하는 그런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네. 뭐 간간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쫙 모아가지고 쿠션 어학원을 보내자. 그래서 예쁘게 말하고 서로 상처되지 않고 힘되는 말 이런 얘기 좀 하자라는 그런 위트 있는 곡이에요. 예.
2: 아 그렇군요.
1: 예.
0: 아니 너무 아니 토크부터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노래로 이제 지금 감동을 받아야 될 타임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컴퓨터를 같이 하고 계시다면 전화기도 좋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재밌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화면을 켜놓으시고 음소거 하시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라이브로 같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재밌게 또 이번 노래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병현의 쿠션 어학원 만나볼게요.
1: Here we go.

0: 진지한 어학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말을 좀 예쁘게 해달라고. 까지입니다.
1: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0: 감사합니다.
2: 너무 재밌는 곡이죠, 여러분. 아.
1: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지금 뭐 채팅창에 너무 러블리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0: 약간 손톱 끝까지 긴장을 해가지고. 아, 손톱 끝이 너무... 좀 저린데. 아,
2: 괜찮아. 너무 지금 티 하나도 안 났어요.
0: 아, 그래서,
2: 좀 완벽했다.
0: 여유로워 보였나요?
2: 아, 완전 여유로워 보였어요.
0: 네, 다행입니다.
1: 네. 또 우리 병님이 오늘 또 라디오가 처음이시래요. 네.
2: 아, 세상에.
0: 저희
2: 영광입니다.
0: 데뷔 무대. 데뷔. 소중한 이 테이블.
2: 영광이다. 박수 한번 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0: 일어나서 인사. 아, 저를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2: 아니 이렇게 끼를 어떻게 감추고 계시지?
0: 아, 이게 또 이게 오케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너무 아늑해가지고.
2: 아, 진짜 여기 이 정도가 딱 좋아요?
0: 네. 그리고 아. 보일 때만 이때 사실 그 눈을 감았습니다.
2: 그러셨구나. 아, 세상에 지금
3: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 원래 낯을 엄청 가리네.
0: 네, 저 초소심이어가지고.
2: 어떻게 더 편하게 해볼까요, 우리?
0: 아, 네요. 지금 뭐 약간 안방 된 거
2: 아, 그래요?
0: 같아요.
2: 다행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아, 그 우리 다음 씨도 우리 병현님과 노래하는 거는 처음이세요, 혹시?
1: 아, 처음이죠. 아~ 네, 네, 네.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0: 네, 서로 네. 응원만.
1: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만 네. 이렇게 하다가 아~ 네.
0: 영광이었습니다.
1: 저 진짜 방금 너무 신났는데 혹시 보셨나요?
2: 뭐였지?
1: 보셨나요, 청취자분들? 저 진짜 신나게 연주했는데.
0: 아, 네, 저 느껴졌어요, 이 뒷부. 네.
2: 그리고 아까 리허설 연주. 때랑 좀 달랐어 연주가.
1: 아, 이게 흥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2: 네.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네. 또 귀한 뮤지션 분들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한여름 극성수기에. 예, 네, 이 힘든 영동권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3: 덕분에 휴가 오는 기분으로
2: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아, 그,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채팅창도 문자창도 우리 병현 씨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0: 네,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2: 노래하시는 모습이 진짜 그냥, 정말 노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0: 네.
2: 그 여러분 재밌는 그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인디 음악 레이블에서 제작을 하는 음악 콘텐츠인데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약간 패러디한 느낌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이름이 제목이
0: 나는 인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2: 네, 그래서 구성도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2: 짧은 이제 기간 동안 합숙하면서 네. 다만 이제 음악으로 서로 매칭이 되는 네. 네, 그런 얘기인데 가장 최근 이제 시즌 2.
0: 네, 맞습니다. 시즌
2: 우리 병현님이 또 출연을 하셨어요.
0: 네.
2: 그래서 또 해피엔딩이셨고.
0: 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네,
2: 그 혹시 그 특혜나 이렇게 특정 같은 게 있어요?
0: 아,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음악적으로 커플이 매칭이 되면 연말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곡 작업을 하는 그런 예능이었어요.
2: 그럼 거의 대부분 보면 다 싱어송라이터셨는데
0: 네,
2: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건가요?
0: 네, 네. 주어진 시간이 딱 한 시간뿐이어서 네. 이제 딱 한 시간 안에 곡을 빨리 만들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
2: 그게 어떻게
0: 느낌이었어요.
2: 가능하지?
0: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상황이 다가오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2: 그렇죠. 참 근데 보면서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당연히 만나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0: 완전 처음
2: 보는 네, 합을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정말 다르시구나 대단들 하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나는 인디라는 콘텐츠를 찾아보시면 우리 병현 씨의 활약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많이 보여주

0: 주시진 못하지만 시간이 제약이 네. 있어서. 근데 그 콘텐츠 보시면 병현님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은연중에 묻어나니까.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보니까는 거의 아침에 주무시더라고요.
1: 어, 왜 네,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그걸 보면서 아침에 주무시는데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셔야 되니까 뭐 컨디션이 어떠실까 좀 걱정을 했어요.
1: 모든 게 가벼웠습니다.

0: 네. 또 새롭더라고요.
1: 거기는 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0: 아, 지금 약간 현기증 나신 거 아니죠?
1: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대단하신 선배님들이고 네. 그 형님들의 명성에 제가 또 다음이도 저랑 비슷할 겁니다 아마.
2: 항상 가시방석.
0: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긴장한다는 의미로.
1: 가시방석이라기보다
2: 아니라
1: 약간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싸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막
0: 그러니까 전투력이 완전 만렙이 돼서
1: 맞습니다.
2: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때 작은 하늘 팀 오셨을 때의 다음 씨의 모습과 참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갔을 때.
2: 저 그때 많이 고장 나지 않았나요?
0: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의 플랫 상태로 그날 오셔가지고 평소 다음 씨랑 너무 달라서 아 이게 진짜 그 선배분들 진짜 대선배분들과 활동하는 그 무게감이 다르구나.
1: 맞아요. 네. 선배님들도 선배님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0: 그죠. 예. 네.
1: 그러다 보니까
0: 그죠. 맞아요. 네.
2: 정말 레전드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네. 그런 분들 함께
1: 레전드는 나중에 레전드가 되겠지. 지금도 하시고 계시니까.
0: 쓰시고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금영 씨가 그날 보여주셨던 이제 노래는 와 어떻게 사람 몸에 저런 소리가 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오늘은 뭐 보컬의 색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내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시다 보니까
1: 네,
0: 어떤 금용 씨가 하시는 음악의 스타일을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고
1: 아, 네.
0: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따로 이제 들었던 스타일이 알고 이제 들어왔던 거고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께 네. 네. 민금용이 이런 음악 합니다 아, 이런 네. 느낌입니다.
1: 근데 저는 음악을 사실 다 좋아해서 음악이라는 게 정말 만들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음악들이 소중하더라고요. 또 되게 소중하고 뭐 정말 모든 장르가 다 재밌고 그 사람이 가사를 왜 이렇게 썼지 막 그런 걸 막 찾아보고 막 그러면 소중하지 않고 재미없고 막 그런 감동이 없는 곡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네.
0: 약간 근데 두 분을 보면서 되게 진짜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노래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게 느껴져서 참 그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1: 네. 네,
0: 경외스럽기도 하고 한데 오늘 진짜 그 뭔가 일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사랑해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참 기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뮤지션 분들을 네.
3: 사랑하고 있습니다.
0: 네. 사랑에 빠진 표정이야, 진짜 우리 병현 씨는. 네. 우리 다음 씨 덕분에 참 좋은 인연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게 돼서 고마워요.
2: 아, 뭐 이 모든 건 다 리 덕분이죠. 저를 여기에 불러. 죄송해요. 입에 침 좀 바를 거 그랬나?
0: 네, 지금 약간 좀 어색했어 지금 서로.
2: 다시.
0: 네. 네, 다시.
2: 아무튼 네, 너무 늘 감사하고.
0: 누나 다 내 덕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 덕이지.
1: 좀 크게 봐. MBC.
2: 더 크게. 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아 좋습니다. 네. 인간 거문고. 인간 거문고.
1: 네.
0: 채팅창에
1: 너무
0: 지금.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사랑합니다. 네.
0: 해주고 응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금용 씨의 노래 세계를 또 하나 더 파헤쳐 볼까요?
1: 네. 뭘
0: 세 번째 곡.
1: 아, 네. 이게 원래 저희가 듀엣곡을 하나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발랄한 걸 하려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병현이는 되게 잘하는데 제가 그런 걸 너무 못해서
0: 제가 사실 그 솔로곡은 편하신 걸 하고 듀엣곡 약간 좀 이제 템포가 느린 노래를 많이 하신다 해서 솔로곡은 편하신 대로 하고 이제 듀엣곡을 좀 밝은 곡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별 얘기 안 하려고요.
1: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더우실 것 같아서 좀 뭔가 저도 걱정을 했지만 제가 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진심으로 노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곡은 이제 공허한 파도라는 곡인데 이제 병현이가 처음으로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할 때 이제 저한테 게스트로 뭔가 부탁을 했었어요.
3: 와서 이제 게스트를 해주세요 하고
1: 네네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뭔가 누군가한테 게스트로 초대받은 게 처음이라서 너무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 병현이와 함께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 본 게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창밖에 차지라는 소리가 되게 파도 소리 같더라고요. 네.
0: 진짜 뮤지션 다 다르다.
1: 네. 오늘 뭐 그러다가 뭐 병현이가 워낙 사실 이제 아까 쿠셔너 악원을 했지만 되게 짙고 깊은 노래도 굉장히 많고

0: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제 좀 그런 음악들이 나왔는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좀 공감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듀엣이라서 뭔가 연인 이별 이런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나 자신 뭐 어떠한 것을 포기했던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곡이라서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제목이 공허한 파도입니다. 우리 세 분이 들려주시는 노래 박수로 만나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사합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잠시만요. 지금 광고가 끝났고 그 저기 지금 앵콜이 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한 곡을 더 좀 요청을 드렸고, 작가님 혹시 죄송한데 가사를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사를 일단 찾아주시고, 우리는 방송이 지금 한 3분 남짓 남아서 인사를 빨리 하고, 네. 네, 왜냐면 광고주들이 또 계시니까, 우리 사장님들 계셔서 빨리 광고를 듣고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세 분께 저희가 좀 앵콜을 요청을 드려서 혹시 한 곡 더 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우세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두 분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일단은 인사를 나누시죠. 네.
2: 아 너무 반갑고요. 또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1: 왜 이렇게 씩씩해 또.
2: 네. 싱어송라이터 이병현이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세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1: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 덕분에. 지금 여러분 병현 씨 데뷔곡 잘 가라 구름아 듣고 계시고요. 네.
3: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1: 아, 경상도. 네, 우리 다음 씨.
4: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1: 너무 즐겁고 너무 황홀했고.
4: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1: 네, 아까 문자창에 우리 두용 씨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혼여행 가줘서 고맙다.
4: 한 번 더 가자.
1: 얘기가 있어서 아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병현 씨의 데뷔곡입니다. 잘 가라 구름아 띄워드리면서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노래 끝날 즈음 저희가 유튜브에서 후토크 좀 이어가고 한 곡 더 요청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2: 예,
1: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황상희 김우중 카메라 신비오 뉴미디어 이유진 작가 홍주미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단에선 이른바 김천 3인방이 유명한데 소설 쓰는 김현수와 김중혁 그리고 시 쓰는 문태준이 바로 그 셋입니다. 아, 예전에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썼다면 요즘은 하지 않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내 고향인 제주에 내려가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는 문태준 시인 근황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심기를 굳게 하는 일, 헐거워지는 일로 하루를 사는 일,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잘 자라게 하는 일, 쓸데없는 걱정을 내보내는 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일. 일의 문제는 바깥에서 찾기보다 자기 마음에서 찾는 일. 마음바탕에 고요를 심는 일. 말과 생각과 행동의 뒤를 살피는 일. 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서도 시인은 은근히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 매미 울음은 여름날의 배경음. 막도 듣다 보니 순대렁하게 대하는 매미 소리인데 시인은 역시 다릅니다. 매미가 나무에 어느 슬픔에 내려앉아 우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무도 기대어 울고 싶었을 것이다. 시인은 매미 울음에서 더 깊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보이 조지의 The Crying Game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슬픈 영화였어요. 네. The Crying Game. 보이 조지.

보이조지는 컬처 클럽의 리드 보컬이었고요. 예. 나중에 DJ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저 매미가 맴맴맴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운다고 표현을 하죠? 매미가 소리를 내는 거지 우는 건 아니잖아요. 매미는 우는 게 아니고 짝짓기 이런 아니에요, 매미?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매미의 맴맴맴은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추파를 던지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휘파람을 분다든가? 근데 우리는 운다고 그러죠. 네. 아저씨, 아, 얼어 죽게 좀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은정 씨, 네, 그런 곡은 없고요. 네. 시원한 곡으로 보내드려야 할 텐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보이조지의 The Crying Game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엔 티맵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번저비 런어웨이 들었습니다. 아, 74905 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더위로부터는 도망쳐야죠. 런어웨이 번저비. 야, 대단하신데 이분 정현주 씨. 매일 러닝을 하는데요. 오늘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뛰고 왔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뛰고 오니 너무 좋습니다. 와, 에어컨 빵빵한 집입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예, 이거 아, 지금 물론 뭐 뛰고 와서 샤워하고 뭐 냉방된 집에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이거 아, 조심하십시오. 예. 뛰러 나갔는데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미 이상한데 하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벌써 늦은 거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뭐 뛰실 수 있는 거죠. 정현주 씨. 너무 자신의 젊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아,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2892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The Smashing Pumpkins. Tonight, tonight.

코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들었습니다. 002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이 원래 저 프레디 머큐리 솔로 앨범에 먼저 수록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퀸이 Made in Heaven이라고 프레디 머큐리 사망 뒤에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다시 편곡을 해서 수록을 한 거예요. 퀸, I was born to love you. 002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Smashing Pumpkins의 Tonight, Tonight. 야,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앞에 꼭 얼음 깨지는 소리 같아서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어, 그래요? 오, 아, 시원했으면 된 거죠, 뭐. 예. 고윤슬 씨. 이름도 제가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나만 빼고 또 신나는 곡들 연속으로 즐기셨군요. 조정현 씨. 예. 아, 그렇게 늦으면 안 되죠. 지각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것까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9835번으로 청해 주신 One Republic, Good Life.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서울은 폭염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요. 낮 기온 36.8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중대 경보는 전남 동부, 전북, 전주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도 발효 중이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정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이 변수인데요. 태풍 돌핀은 이번 주 후반에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경로에 따라서 폭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전에 시미즈 레이코의 만화 월광천녀를 먼저 접했다. 월광천녀가 정식 출간되기 전에 해적판으로 먼저 접해 판타스틱한 스토리와 함께 복제인간과 동성애 같은 이슈를 받아들였다. 30년도 전에 순정 만화풍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가 아름답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누구의 선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사랑은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될 뿐인가? 인간은 왜 아름다운 것을 그리 사랑하면서도 그걸 쉽게 파괴하려 드는가?

무더운 8월을 어디론가로 떠나서 시원하게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독서는 좋은 대안책이 되기도 한다. 책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월광천녀의 아키라가 첫 등장하는 대나무 숲도 나오고 나를 보내지 마의 기숙학교에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천진무구한 소년 소녀들도 만나게 된다. 아이들은 자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따로 예정된 삶이 있어. 18세가 되면 기숙학교 학생들은 거기를 나와 예정된 운명을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 애를 쓴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들에겐 배운 걸 활용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길은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난 용도가 정해진 존재.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복제인간의 운명이다. 그런 존재에게도 공부가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했을까? 이성과 감정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인데 처음부터 수단으로만 규정된 존재는 영혼이 없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 인간 존재의 정의가 생물학적 기준에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 관계와 기억, 예술, 사랑 그런 다양한 조각들로 인간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존재일까? 첫소는 오늘 더위를 싹 잊게 하는 서늘한 질문들로 피서하는 법을 생각해본다. 갈수록 비인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지, 아니 인간이란 요체는 정말 무엇인지를 자꾸 묻게 된다.

Average White Band, Person to Person 들었습니다. 자, 뭐 인조인간에 대한 얘기들, 예, 리플리컨트라고도 하고, 이거 이런 계통의 영화들도 많잖아요. 오늘 뭐 영화 아일랜드 생각난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영화 재미있게 봤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의 이완 맥그리거하고 스칼렛 요한슨 주연했던 아일랜드. 와, 블레이드 러너 생각도 좀 나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뭐 예, 못 보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아주 10대, 지금 10대들은 볼 수 있을까요? 인간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게 인간인지에 대한 인간과 휴머노이드 간의 어떤 문제들이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한데. 자, 6시 40분 33초 막 지났습니다. 7208번으로 오늘 마을 공동체 전시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저잖아요, 이거. 그런데 백햄 36주년을 이건 민지 작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대요. 36주년 팬

아트화를 그렸답니다.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아니, 보고 안 해도 돼, 이런 건. 예. 이런 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아, 물론 뭐 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쓰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제 초

허용하면 이건 제가 바로 저 내용 증명 날립니다. 하지만 이건 네, 마을 공동체 전시회니까 괜찮습니다. 잘 그리셨네. 네. 자, 6371번으로 라디오가 들어가는 제목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라디오가 진짜 이런저런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제목에도 많이 나오고 자, 라파엘 사딕 라디오 듣겠습니다.

0: and think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거 저 BTS의 J-Hope하고 정국이 여기 맞춰 춤을 추죠? 크니? J-Hope 이 친구 진짜 춤을 잘 춰. 와. 아,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절친 아니에요? BTS로 한번 출연했고 그 다음에 J-Hope 혼자서 출연했고 아이 NSYNC의 I want you back 379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라파엘 사딕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11: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형님, 그 절친의 기준이 뭐였죠? 잘 알고 계시네. 두 번 출연하면 절친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정한 거예요. 6240번으로. 자, 1부 끝곡은 정지선 씨가 청해 주신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Be Without You.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 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0: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0: AJR 번더 하우스 다운 들었습니다. 백회 방상 듣고 있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고 짝 보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에요. 6335번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편안하게 놀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매일 들으면서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매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잘 풀리니? 아니, 궁금해서 그래 아저씨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의 방학 동안의 일이라는 건 뭘길래 일이 잘 풀린다 그러는가? 아, 혹시 뭐 이성관계인가? 아무튼 뭐 일이 잘 풀린다는데 고마워요. 예. 아, 이 재밌어서요. 예. AJR Burn the House Down.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현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음주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좀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예. 8541범, 백캠 듣고 자란 저희 집 복학생이 그러네요. 초등학교 6학년? 아, 한참 백캠 들을 나이지. 네. 어이, 오늘 빵 터지는데, 이거. 예. 자, 배신현 씨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김지연 씨, 지난주에 빠져서 섭섭했어요. 배신의 축구, 아니 한수역. 네. 유승철 씨는 오늘은 배신의 한수 하겠죠? 와, 지난주 결방해서 호전했습니다. 나름 백캠의 3대 킬러 콘텐츠인데. 와우.
4: 아, 도저히 동의가 안 되네요.
2: 예. 3대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그럼 3대면 두 개가
4: 아니 코너가 달랑 4개 있는데 뭐. 배철수 영화 캠프에 제가 제작진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네. 킬러 콘텐츠는 오직 하나뿐이고요.
1: 그러니까 앞에 나름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나름.
4: 킬러 콘텐츠는 목요일 그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 목요일 그건 무슨 그게 킬러 콘텐츠예요.
3: 아니 그게 그나마
1: 그래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아무튼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는 킬러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네네.
1: 어, 그래도 어쨌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네. 예, 지난주에 배신의 한수 안 했는데
2: 네네.
1: 아, 순전히 뭐 이건 배순탁 작가가 너무 바빠가지고
4: 네. 아니죠 아니죠.
1: 못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4: 송명석 PD가 바빠가지고
1: 이 사람 PD는 없어도 우리가 언제 방송에 안 된 적이 있었나? 오늘도 지금 이민섭 PD가 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4: 송명석 PD 휴가 중입니다.
1: 아니, 송명석 네. PD 얘기 저 핑계대면 안 되고
4: 듣고 있을 텐데
1: 배순탁 씨가 워낙 바빠가지고 워낙 찾는 데가 많고 와
4: 그렇지 않습니다. 네.
1: 배순탁 자체가 킬러 콘텐츠야.
2: 아, 그렇군요.
4: 그 저 오늘 가져온 곡도 제가 그
1: 뭐 갑자기 응급실 음악으로 넘어가 지금
4: 아니 그 관련이 있어서
1: 아,
4: 오늘
1: 뭐,
4: 가져온 곡도 네. 제가 또 이제 또 평일에 좀 공연을 가봐야 돼서요.
1: 네.
4: 가보겠습니다.
1: 뭔 소리야 지금 이거 봐 바쁘다니까.
2: 아니 이 정도 되면 게스트를 굳이 이렇게 바쁜 분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좀 그, 약간 그런
4: 아주 안 해도 좋습니다.
1: 아, 심각하게 한번 아니.
2: 아,
4: 저 옛날에 그래서
1: 게스트 뿐이 아니고
2: 네네.
1: 과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작가가
2: 그것도 그렇죠.
1: 배순탁밖에 네. 할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4: 아 그거는 진짜 저밖에
1: 냉정하게
4: 없죠.
1: 한번 생각해 보여 드릴
4: 제가 진짜
1: 있어요.
4: 냉정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1: 네네
4: 저밖에 없습니다.
1: 이 사람 어이가 없네.
2: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가장 1순위로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 아니 안 하셔도 제가 해봤습니다. 냉정하게 해봤거든요.
1: 아니, 네. 자기가.

0: 난 안 해도 된다.
1: 아니 냉정하게 너는 그냥, 보니까
0: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어?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예요?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1: 아니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0: 자 아무튼 네. 자 오늘 축구 얘기 안 합니다.
2: 네.
0: 아이고 저 축구 캠프는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계속
1: 그럼요.
0: 축구 얘기하고
1: 네네.
0: 자 음악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2: 네. 네. 아, 제가 2주 만에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0: 네.
2: 지금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인입니다. 미도리 예거라는 가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0: 아, 그래서 앞에 이름이 미도리군요.
2: 네. 일본어로 녹색이란 그린이라는 뜻이죠.
0: 네.
2: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16살 때 잠깐 도쿄로 돌아갔다가 다시 18살에 런던에 정착해서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0: 아하.
2: 클래식 중에서도 첼로를 연주를 했는데요.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클래식을 연주할 때 클래식 교육은 불안감을 좀 많이 키워줬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하루에 9시간씩 연주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연주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대요.
0: 네네.
2: 그러면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곡을 쓰기 시작하고 첼로 위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싱어송라이터가 된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좀 즉흥적인 첼로 리프 위에 보컬을 얹으면서 음악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적 영감을 어디에서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바흐, 말러,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꼽았더라고요. 첼로를 거의 매일 이제 뭐 연습하듯이 연주를 하는데 거의 매일 바흐를 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평생 단 한 곡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듣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제임스 테일러의 멕시코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한 배경 위에 포크 음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이 이 미도리 예거의 음악 안에서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도리 예거의 음악 중에 싱글로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던 엑스테리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네.
2: 한번 이 배경 안에서 들어보시면 이 사람의 음악이 조금 새로우면서도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영국에 산다고요?
2: 네. 현재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네.
0: 예거라고 발음합니까?
2: 네, 예거라고 네. 발음을 하더라고요.
3: 예거마이스터 할 때 예거입니다.
0: 영국계는 아니네.
2: 네, 아버지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지금
0: 아니, 미국인이어도 예거라고 발음하진 않죠.
2: 그렇긴 하죠.
3: 아니, 네. 아버님이 유럽계인 거죠.
0: 쭉 올라가면
2: 네. 네. 약간 뭐
0: 예 제이가 예 예로
3: 동유럽계인 거죠.
2: 네 맞아요.
3: 동유럽계고 이제 일본 피가 섞였거든요.
0: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아직 필요는 사실 없는데.
2: 근데 그렇긴 네. 해요.
3: 미도리는 이제 일본 말이고.
0: 그러니까.
3: 네, 녹색이란 뜻입니다.
0: 자 그럼 미도리 예거의 익스테리어 듣겠습니다.

0: 음악이 수상한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네요. 네. 예.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음악이네요.
1: 네.
0: 미도리 예거 익스트리아.
1: 사실 이 노래는 모기 물렸을 때 쓴 노래라고 해요.
0: 아, 모기 물리면 상태 이렇게 되나?
1: 아니, 모기를 물렸는데 그 모기 물린 자국이 이 내 안에 다른 가려움이나 불편함 그리고 나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좀 영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쓰게 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여름스럽지 않은 느낌이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0: 네, 모기 물린 게 다행이지. 거미에 물렸으면 스파이더맨 될 뻔했네.
2: 근데 올여름에 참 모기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 몇 번 물렸는데요.
2: 저는 아직까지 크게.
1: 밖을 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0: 그것도 그렇죠. 저도 아직 안 물렸는데 네. 물렸다는 사람은 여러 봤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저 몇 번 물렸어요. 네.
0: 아, 좋은 환경에 사시네.
2: 저요?
0: 배철수 씨. 예.
2: 제가요? 그 배철수 DJ에 비하면 진짜 볼품없는 걸 제가 아는데 진짜.
0: 아, 이 사람은 이상하게 나랑 비교를 해 계속.
1: 그러게요.
2: 그런데 네. 저는 이 미도리 제거 저도 아는 아티스트인데
0: 네.
2: 처음 딱 봤을 때 정말 별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술도 하시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왜요?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미도리 샤워라는
0: 얼굴이
2: 칵테일이 있고
0: 술톤이에요?
2: 아니요. 미도리 샤워라는 아니에요? 칵테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거 마이스트라고 또 술 유명한 게 있거든요. 둘 다 이름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생각이
0: 네.
2: 납니다. 그리고 이 그 가수 싱어송라이터 연주자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요.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0: 네.
2: 소셜 미디어를 돌아다니다. 아, 역시 이분은 다르다. 아, 배우 이엘 씨가 올린 것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0: 아,
2: 처음에.
0: 아, 그래요?
2: 네.
0: 우리 친구 아니야 또 이엘.
2: 딱 음악을 딱 듣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도 대충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던 생각이 납니다.
0: 아니, 나하고도 그 소셜 네트워크 마팔 있네. 나 왜 못 들었지?
2: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네네.
0: 알았어요.
2: 예. 24시간 지나면 지워지니까. 예.
0: 이 사람이 굉장히 저 열심히 저 팔로잉하고 있구나.
2: 네?
0: 팔로잉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2: 저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봅니다.
0: 네,
2: 바로.
0: 좋은 자세죠.
2: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이엘 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데이빗 번의 첫 단독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네, 데이빗 번 Who is the Sky 투어입니다.
0: 야, 근데 표를 가져왔다는 게 뭐 굳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2: 네.
0: 보통 뭐, 아, 뭐 공연 티켓을 네. 가져왔습니다. 뭐 입장권 이런 건데 표를 가져왔다.
2: 네.
0: 버스표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데 학교 다닐 때 버스표.
1: 차표 한 장 같은.
2: 아니 티켓 지금 사대주의 영어
0: 사람이. 지금 4대주 운운할 때 지금 평생을 일생을 지금 남의 나라 음악 그 대한민국에 소개하며 살았는데 지금
2: 공연 티켓을 콘서트 티켓을 가져.

0: 맞습니다.
1: 네네.
0: Who is the Sky 투어인데요. Who is the Sky는 2025년에 낸 앨범 이름이고요.
1: 네.
0: 2026년 올해 당연히 올해죠. 8월 21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데이비드 번의 첫 번째 단독 내한 공연입니다. 네. 50년 만의 공연입니다.
1: 밴드 하던 시절에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0: 77년에 결성했으니까 50년 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1: 50년 만에 드디어 예. 기념비적인 내한 공연 네. 데이비드 번. 저도 예.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죠.
0: 예, 네. 신곡은 당연히 하고요. 토킹 헤즈 시절의 명곡들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1: 해야죠, 해야죠.
0: 예, 예, 저도 예. 이 공연을 갈 예정입니다. 저 보고 싶으시면 이 공연 오시면 되고요.
1: 네.
0: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이 공연 티켓을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1: 네.
0: 네. 그, 말씀해 주시죠.
1: 뭘 얘기해 줘요?
0: 아니, 퀴즈하고 뭐.
1: 퀴즈를 제가 내야 돼요?
0: 아, 제가 낼까요?
1: 아니, 배순탁 씨가 가져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예, 예, 예.
1: 나한테 내라고 그래, 갑자기.
0: 퀴즈 아니, 그것도 내겠습니다.
1: 나한테 내라고 그럴 거면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2: 미리 말해.
1: 아니, 이건 선배님이 퀴즈를 내시면 제가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참나, 이거.
0: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의 전개가 다 제 머리 안에 있었습니다.
1: 우주의 기운이. 자, 내봐요.
0: 예, 어떤 퀴즈를 낼까 고민을 좀 했는데 토킹 헤즈 시절에
1: 그냥 얼마 전에 그렇게 개봉한 영화 제목 맞추기 하면 되죠.
0: 그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1: 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0: 오, 찌찌뽕. 네.
1: 아, 네.
0: 얼마 전에 그 토킹 헤즈의 공연 실황을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요.
1: 그렇죠.
0: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네.
0: 제목은 무엇일까요?
1: 그렇죠. 라이브 앨범도 나왔고요.
0: 네, 라이브 네. 앨범도 나왔고 10월 달에 블루레이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 이 영화의 콘서트 필름이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1: 네.
0: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데이비드 번의 첫 단독 내한 공연 Who is the Sky 투어 공연 티켓 네 분 선정해서
1: 네 분.
0: 예, 두 장씩 총 8장입니다. 네,
1: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고요.
0: 네.
1: 샵 8000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이고요. 정답은 음악 나가 끝까지만 받겠습니다. 음악 나갈 때까지만.
0: 네. 제가 그래서 음악은 데이비드 번 솔로곡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데이비드 네. 번 그리고 팻보이 슬림이 같이 노래를 낸 적이 있어요.
1: 같이 했군요. 팻보이 슬림.
0: 피처링도 있습니다. 캔디 네. 페인, 세인트 빈센트, 에브리 드랍 오브 레인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 중에 네 분 선정해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예. 있을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번 단독 내한 공연 Who is the Sky 투어 입장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Every Drop of Ra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난주 영남 지방을 뒤덮었던 살인적인 열기가 지금은 수도권과 서쪽 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 36.8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호남 지방도 38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호남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 일부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자주 오는데요. 내일도 오후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우양산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Starboy 들었습니다. 04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8초 막 지났습니다. 875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라디오의 묘미는 내 신청곡이 나올 때보다도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서 우연히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막 신청해 주시고 또 딱 좋을 때 틀어주시는지 오늘도 백캠 들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열고 그래도 신청곡도 남길래요 하고 남기셨는데 예, 신청곡은 탈락입니다. 예. 아, 왜 저 남이 신청해서 나오는 게 더 좋다면요. 예. 좀 기다려보세요, 한번.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자, 597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프랭크 오션, Lost.

테일러 스위프트, 예, Cruel Summer 들었습니다. 1, 2, 2, 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프랭크 오션의 Lost였고요. 야, 제가 저 신청곡 탈락이라고 얘기하고서 예, 가끔 보내드렸더니 야 이분은 김태현 씨는 탈락 이퀄 신청곡 접수 완료. 야 참.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진짜 탈락시킨 적도 제가 꽤 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확실히 제가 사람이 원만해진 것 같아 성격이. 예전엔 탈락 그럼 무조건 탈락이거든 진짜. 예, 조금의 여지가 없이 탈락인데 이젠 탈락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아유 그렇게 어렵게 신청했는데 또 예, 뭐 그렇게 탈락까지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요. 예, 사람이 이렇게 너무 원만해 삐죽삐죽해야 되는데 아 나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7시 44분 17초 막 지났는데 아 그래서 준비하긴 했는데 아 이거 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아 제스 글린 그리고 노래 제목도 목요일이야. Thursday. 이거 목요일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요일에 틀어도 돼요? 아니. 자, 제스 글린 featuring Her, H-E-R, Her, Thursday. 아까 8751번으로 청해 주신 분 듣겠습니다.

0: 제스클린 피처링 Her Thursday 들었습니다. 또 보내셨네. 8751번 탈락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크크. 다음엔 TPO 맞춰서 목요일에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TPO를 맞춘다는 게 뭐예요? TPO?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예. 요즘 유행하는 용어예요? TPO가? 아하. 뭔지 모르겠네요. 예. 어우, 야. Time, place, occasion. 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서. 오호. 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모르는데 왜 사용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오. 야, 아, 우리는 TPO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와.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꼭 맞춰서 보내주세요. TPO에 맞춰서. Time, place, occasion. 어우, 야.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데뷔 앨범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60 Years On.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60년 후에도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저는 없을 겁니다. 예. 자, 엘튼 존의 60 Years O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0: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일찍 갔다 오는 바람에 요즘 같은 더위에 출근하는 게 괴로운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날씨와 상관없이 그저 회사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인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떤 분은 회사에 가야 할 다른 이유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데요. 갖고 싶던 옷을 주문해서 회사로 배송시킨다거나 사무실 근처 맛집을 알아내서 하루에 메뉴 하나씩 도전해보고 잘 자라는 식물을 사다가 매일 얼마나 컸나 관찰하는 거죠. 택배 가지러 가는 김에 일 좀 하고 올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겸 회사 한번 들러야겠네.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나를 속이고 또 속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4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찰리 푸스의 Changes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회사 가기 싫을 때 회사에 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놔라. 근데 진짜 이게 어이없게 들리지만 저는 완전 동의해요. 이게 당연히 무슨 그러면 뭐 근데 회사에 9시간 있고 오는 길에 잠깐 뭐 거기 들리는 건 잠깐인데 해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뇌는 생각보다 기계적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과 그냥 아 오늘도 너무 가기 싫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랑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김소진님께서 회사나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는 게 즐거워진다는데 그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특히 회사에서 쉽지 않지 않나요? 학교에는 저는 매년 있었어요. 누구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토템을 하나 만든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왜냐면 제가 그 사람한테 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는. 한두 명한테 뭐 표현을 해도 그냥 혼자 속으로 좋아하고 친구랑 같이 키득거리면서 왜 아유 저기 지나간다 막 이러고 근데 그게 굉장히 학교 가는 것에 큰 즐거움을 줬었거든요. 학년 바뀌면 또 혼자서 갈아치우고 이게 좋지만 회사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9724님 저도 내일 최면 걸어볼게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좋은 데 간다. 그곳이 바로 회사.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 돈을 에어컨을 계속 틀 수 있는데 내 돈을 안 써. 심지어 너무 빵빵해서 보통 회사는 약간 가디건이나 담요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라는 거. 게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믹스 커피를 원없이 먹을 수 있다. 등등 조금 아주 작고 하찮고 좀 옹졸해 보이는 회사에 가면 이런 게 이득거리들이 있지라는 거 만들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크게 좀 여유를 만들어줄 거예요.

0: 자,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이요. 무려 13년 만에 정규 2집을 낸 뮤지션 림킴과 함께하는데요. 저도 우리 림킴 진짜 오랜만이에요. 김예림으로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와, 그간의 행보 너무 멋졌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같이 나눌 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과 혀가 꼬였네요. 부엉이들과 오늘치 수다를 떨어야겠죠. 오늘 하루 있던 기분 좋은 일, 속상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다 좋습니다. 뭐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겠는데 너무 덥더라요, 여러분. 저는 한 7m 야외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진짜 더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치우면서 지나가는 느낌? 이 더위 덩어리 사이를 내가 막 밀치면서 지나가는 느낌이 났어. 물론 그게 오히려 찬 자동차 안에 있다가 나가니까 더 심한 것도 있었겠지만 와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아무튼 사연 뭐 신청곡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아, 부엉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있죠. 8월 9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저의 책입니다. 일상주의자의 감각 북토크가 열려요. 이거 열리자마자 제가 그 링크를 받기도 전에 광속 매진이 돼서 출판사에서 부엉이들 못 올까봐 미안하다면서 마련해준 선물이에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가 오기 때문에 이승윤 씨와 책 얘기, 가사 얘기 나누는 자리가 될 겁니다. 부엉이들을 위한 스무 자리 확보되어 있으니까 1인 1매 입장권. 북토크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3일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8월 한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들으셨어요. 3710님이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 명곡 오랜만이네요. 당시 대학 새내기 때 만나던 진짜 안 맞던 아이랑 싸울 때마다 이거 들으면서 진정하고 화했는데 아 추억이네요. 와 진짜 구체적인 기억이 노래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노래가 이런 힘이 있어요. 진짜 아예 그냥 우리가 아예 잊고 살던 어떤 기억을 정말 그때에 내가 막 어떤 신발 신고 있었는지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다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게 음악이죠. 자, 7591님 저 좋은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를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보내요. 방학이라고 삼시세끼 밥에다 간식까지 갖다 바치느라 힘들었는데 덕분에 저도 방학입니다. 제대로

즐기려고 캔맥주 10개들이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약간 이건 이제 예수님한테는 비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성경학교에 보내고 엄마는 이제 술과 예 함께 예수님에게 일단 육아를 맡기셨으니 술은 마실 때마다 약간 좀, 예, 좀 몰래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즐기는 시간 마련하시고요. 7397님 오늘은 도저히 불 앞에서 밥 해먹으러 엄두가 안 나서 해 지자마자 외식하러 나왔어요. 메뉴는 소고기 덮밥입니다. 휴가 끝나서 내일 모레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저도 택배 하나 회사로 시켜놓을까 봐요.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택배 오는 거에서 큰 도파민을 얻는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은 거는 회사로 보내기 꿀팁입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에 이어서 다현과 박재범의 플러리 조금 전 6시에 나온 신곡 함께 들었습니다. 317님 지난 일요일 쭈쭈바 사 먹으려고 들린 무인가게에 주인 잃은 지갑이 있는 거예요. 작은 메모와 함께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는데요. 오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중한 지갑을 잃은 속상함만 생각하고 찾아드린 건데 지갑 주인이 고맙다면서 무려 치킨 세트를 하사하셨어요. 나날이 갱신 중인 폭염보다 인류애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도 우편함에 지갑을 넣으면 그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돌려보내시나 보네요. 오, 그렇군요. 이게 경찰서에 가지고 가거나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게다가 작은 메모에 뭐라고 쓰셨어요? 진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돌려받으셨을 때. 그리고 3690님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오랜만에 빨래방에 왔어요. 주파수가 MBC에 맞춰져 있어서 이나님 목소리가 빨래방에 은은한 세제 향마냥 퍼지네요. 반가운 마음에 문자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세탁소 사장님, 빨래방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FM 볼류를 틀어놓는 분인가 봐요. 안정숙님은 딸이 알바 마치고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으로 파스타를 했는데요.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페페론치노를 너무 많이 뿌렸네요. 너무 매워서 콧물, 눈물 쏟으면서 먹었어요. 땀도 삐질삐질. 아, 이거 고추 가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약간 외국 거가 정말 맵던데 이열치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스타를 그냥 후뚜루마뚜루 해드실 수 있는 그 요리 실력은 정말 부럽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Love Me to Heaven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라서 말 안 해도 손발이 척척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큰 서운함이 번지기도 한다. 요 며칠 엄청난 더위 탓에 둘이 같이 일하면서 말 한마디 붙일 기력도 없었다. 그렇게 기계 앞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납품해야 하는 제품의 금형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 진행만 시키고 있었다. 알아차리자마자 가서 말했더니 남편은 왜 이제 알려주냐고 도리어 짜증을 냈다. 순간적으로 나도 화가 나서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러곤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금형을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났고 이 더위에 야근까지 해야 했다. 차가운 기계 소리만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새 신경 쓸 게 많아서 착각했다고, 본인 실수였는데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 말에 나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다음엔 서로 잘 확인하자고 말하며 내 동료이자 남편과 힘껏 손뼉을 마주쳤다.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김미성님 사연이었어요. 날씨 탓인지 작업 과정에 실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탓을 하며 푸념을 늘어놓고 저도 순간 화가 나서 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고 그래도 금방 풀고 해피엔딩으로 그날 작업을 마무리했네요. 직장 동료이자 가족과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어려운 걸 해내면서 살고 계시는군요, 미성님. 두 분 모두에게 있는 현명함이 밸런스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제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할 수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어쨌든 사과의 완성은 받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됐어.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 번에 받기 머쓱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사과하는 쪽에서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정석이죠. 그게 정석인데 미성님은 또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싸우지 않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잘 화해하면서 살자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에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은희님은 우리 남편은 자기 잘못도 저한테 미루는데 사연 속 남편분은 말씀도 예쁘게 하시네요. 왜 그러신답니까? 저한테 다 고자질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미성님 남편도 처음에 미성님 탓했다가 반성이 빠른 거죠. 에이. 그 진짜 빠른 반성도 빠른 반성인데 이 사과를 그냥 바로 1차 사과에서 예쁘게 받아주신 미성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도 사과 받을 일이 있을 때 머쓱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은희님 얘기는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고자질해 주시고요. 김미성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요즘 부엉이들의 마음은 무탈한지 안부 묻고 그 답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계신지 사연과 신청곡 받으면서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겠습니다.

클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김정현님, 연년생 대학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 고등학생 때까지 여름이면 다 같이 워터파크 가고 수박 싸들고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했는데 이젠 애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네요. 저를 위해 그런 데 가자니 모든 게 귀찮아요. 와, 근데 아이들이랑 사이 엄청 좋으셨네요. 고등학생까지 워터파크를 부모님이랑 간다고요? 수박 싸들고 계곡과 함께 간다고? 와, 정현님 진짜 아이들이 정현님 좋아하신 거네요. 지금도 친구들 말고 정현님이랑 놀러가고 싶어 하면은 그건 진짜 문제인 건데 아주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건강하게 키워내신 겁니다. 1010님 정든 첫 자취방 3년 살고 이사갑니다. 짐 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사갈 신혼집에서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길. 별밤 들으며 혼자 셀프 이사 포장 중인데 외롭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제 진짜 완전 다른 생으로 네, 챕터를 앞두고 계신 밤이군요. 축하드려요. 두 분을 위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건 트레이너 노래 듣고 올게요. All the way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4616님은 당직 출근 중이에요. 오늘 밤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이라고 이 무더운 여름밤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림킴 씨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미분담.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독보적인 이너 목소리. 출구에서 또 다른 출구로 장르를 넓혀가는 아티스트. 오늘 별밤 초대석은 가수 림킴과 함께합니다. 림킴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림킴입니다. 와, 효과음까지.
0: 효과음이라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환호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인사고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91님이요. 끼약 너무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하셨고 홍지현님은 림킴 나온다고 해서 몇 년 만에 라디오 켰어요. 널 어쩌면 좋을까 너무 좋아요. 이건 노림수가 요거를 콕 집어주셨네.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우리 아이스브레이킹 토크 있습니다. 림킴 첫 정규 앨범이었죠. 굿바이 20. 거기 수록곡이었는데 널 어쩌면 좋을까 제가 가사를 썼었고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 저도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너무 다행이다.
1: 그리고 이 곡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0: 많더라고요.
1: 네, 진짜.
0: 신기했어요.
1: 그러니까
0: 수록곡 이 정도 이때부터 또는 이 전부터도 수록곡이 사랑받기는 굉장히 좀 힘든 시대였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하고 있고 그때 그 림킴 씨의 진짜 되게 차분함 속에서 표현해내는 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싶었었던 막 간질간질한 디테일들이 진짜 제가 너무 들으면서 짜릿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에서 2개월로 나오셨었군요.
1: 네네네 맞아요.
0: 네 이걸 놓쳤네. 어머나 세상에. 그 함께 하시는 도태윤 씨는 그때 그가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보신 건가요?
1: 한 1-2년 만에 봤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전에도
1: 종종 보긴 했었는데.
0: 아, 그렇구나.
1: 네네.
0: 세상에 진짜 약간 교복 입고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둘이 노래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니까 좀 묘한 기분이.
0: 진짜 대한민국이 악뮤와 더불어 가장 사랑한 혼성 듀오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2개월로서는 13년 만에 방송 출연이었는데
1: 네.
0: 마찬가지로 13년 만에 림킴의 두 번째 정규 앨범 Exit to Nowhere가 발매되었어요. 근데 그 정규를 발매한 게 하지 않았었군요. 그동안 꽤 잦은 신보 소식도 있었고 OST도 네. 있었고 해서 몰랐는데 정규를 안 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그냥 하다 보니까 굳이 정규는 내지 않았던 거였을까요?
1: 그 전에 사실 EP를 내기는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앨범을 만든다는 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냥 활동을 하면서 좀 시기를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 꼭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내게 됐죠.
0: 근데 본인도 모르게 모든 게 완전히 또 어떤 챕터로 완전하게 진입을 한 다음에 앨범을 정규를 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는 그 싱글로서 시도했던 많은 그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1: 네.
0: 초반에는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아주 색다른 모습도 보여주셨었는데 음악으로
1: 그렇죠.
0: 와, 그때 정말 기분 좋은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어떤 정규를 내는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막 탐험을 하다가 아 하고서는 오늘 너무 예쁜 투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지금의 느낌으로 약간 정돈된 느낌이 딱 생겼을 때 정규를 무의식적으로 낸 거 아닐까?
1: 맞아요.
0: 그죠?
1: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0: 음악 색깔도 좀 많이 달라졌을 거고 제가 그 광고 나가고 있을 때 얘기했는데 림킴 씨 보면서 약간 음악으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온 것 같다. 사춘기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것저것 안 하던

0: 시도를 해보는 것,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좀 어떠셨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시기마다 좀 솔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그런 시기를 또 보시고 또 했던 게 아닐까.
0: 맞아요.
1: 네.
0: 진짜 거의 유례없는 행보였던 것 같고
1: 네.
0: 앞으로가 진짜 더 훨씬 더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가사도 원체도 관심이 많았었고 했는데 가사로 가사가 굉장히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Never Gonna Be Alone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블 타이틀이고요.
1: 네.
0: 먼저 얘기 나눌 곡은 이 곡인데 이게 가사가 뭔가 좀 뭔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곡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 확실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가사로만 보면요. 올 영어 가사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그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봤고 그 하얗게 입고 춤추는 거 봤어. 그러다 신랑이랑 있는 것도 봤고 누구랑 있는 거 봤어. 쭉쭉 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너를 봤어. 그리고 You're never gonna be alone이 계속 반복이 돼요.
1: 네.
0: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봤어.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설정들이 있어요. 내가 너 물 마시는 거 봤어. 강아지랑 뭐 하는 거 봤어 하다가 나는 너를 봤어 한 다음에 또 반복.
1: 네.
0: 너무 궁금했어요. 약간 미스터리 장르 느낌이거든요.
1: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맨 마지막에 You're always gonna be alone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이 앞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설정이기는 했어요. 뭔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그냥 어떤 그 제 시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막 나열을 하는데 따뜻하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사실은 혼자야 라는 그런 네.
0: You always gonna be alone으로 끝납니다. 근데 You're never gonna be alone이 워낙에 많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구나 다시 노래 좋은데 다시 들어야지 하고 맨 끝줄 안 들으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엔딩은 무조건 약간 쿠키 영상 있어요 느낌이고요. 3450님이 저 노래 듣다가 소름 돋았잖아요. 하셨는데 그래서 이 결혼식장을 이 씬으로 설정한 것도 네. 되게 영화적이었어요.
1: 네.
0: 모두가 You're never gonna be alone. 넌 이제 외롭지 않게 잘 살아라 하는 덕담을 많이 하는 곳인데 사실 그게 결혼을 한다고 외롭지 않은 건 전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역설을 좀 생각하신 걸까요? 결혼식장을 택한 것.
1: 그렇죠. 네, 역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게 앨범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식장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제 저도 딱 30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또 많이 들리기도 하고
0: 임킴 씨 시대인데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래서
0: 그러니까 권유를 해요?
1: 뭐 권유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 테마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테마로 삼으면서 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0: 이거 진짜 멋있는 가사로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1: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잘 그리고 촌스러움이 1도 없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와, 저는 이렇게 못 쓸 것 같고요. 이런 식은 네네. 저는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좀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을 그 영화로 치면 어떤 인서트 장면이라고 하는 네.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짧은 순간들을 툭툭툭툭툭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거 와르르 무너뜨리는 기법이거든요. 영화 시각 예술에도 좀 관심이
1: 네,
0: 많지 않으세요?
1: 좋아하죠.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음악도 영상 연출하듯이 네.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1: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0: 그 앨범 아트 같은 것도 네.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항상.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0: 파격적인 것도 많이 있었고. 네, 네. 이 노래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Never Gonna Be Alone 음원으로 들을 거고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은 노래 감상 평과 함께 림킴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0: 림 김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왔습니다. 아, 다시 들어도 진짜 곡이 너무 잘 뽑혔어요.
1: 감사합니다.
0: 공공부사님의 설명 듣고 노래 들으니까 도입부터 서늘했어요. 앞으로 저 여름송을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 노래의 뒷면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냥 들으면은 진짜 너무 멜로우한 그 막 그 딱 그 로맨틱한 분위기 그 자체?
1: 네, 되게 따뜻한 그 분위기가 있죠.
0: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나올 것 같은 음악. 그래서 노래 나가는 중에 나눈 농담이 이거 분명히 가사 그냥 조금 보고 조금 들은 상태에서 분명히 왜 신부 입장곡이나 결혼식 비디오에
1: 어울리기도 해요.
0: 맨 마지막 줄만 빼고 하면
1: 그쵸. 뭐
0: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 비하인드를 알게 되면 좀 화들짝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결혼을 해도 외로울 수 있으니까 뭐 아주 틀린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운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다른 타이틀고
1: 네.
0: 윤상 씨가 피처링을 했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조합.
1: 사실 뭐 윤상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고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곡을 거의 이제 후반부에 진짜 앨범 후반부에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들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뭔가 좀 되게 선배님인데 이게 이제 사실 스토리가 쭉 있는데 앨범의 맞아.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그

0: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출구에서 나가는데 누군가 마중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1: 그게 윤석이야?
0: 예, 네, 그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1: 와.
0: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선배님이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1: 그리고 보컬 피처링은
0: 네.
1: 많이 안 하셨을걸요?
0: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네. 설마 해주시려나 했는데 진짜.
1: 아니 근데 본인 그리고 특히 까마득한 후배 여자 보컬 후배가 피처링을 부탁을 했을 때전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아,
1: 보컬로
0: 네네.
1: 보컬 저는 윤상을 물론 작곡가로서 사랑하지만 제 최애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아름다운 보컬리스트
0: 그쵸, 그쵸.
1: 맞잖아요.
0: 예.
1: 근데 그 점을 우리 역시 림킴은 아, 잘 제가 그래서 이런 낙서를 해서 그이 자리에서 DJ
0: 아,
1: 하시잖아요.
0: 맞네요. 예.
1: 이런 낙서로 이제 윤상이 있어 살 만한 세상이라고 써서 윤상 씨가 보이는 곳에 제가 이걸 붙여놨거든요.
0: 어머, 어머.
1: 그래서 다시 붙여 아이고,
0: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예. 아니 이미 보셨어요. 뭐 제가 뭐 하도 뭐 평생을 주책을 떨어왔기 때문에 감흥도 없으신데. 근데 녹음을 따로 진행을 했었고 이
0: 네.
1: 그 전에도 면이 없었던 거죠?
0: 에, 된
1: 인연이.
0: 적이 없었어요.
1: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아침
0: 그때 처음
1: 윤상입니다에서
0: 뵀어요.
1: 너무
0: 네.
1: 이상했겠다. 와, 세상에. 아무튼 그 곡의 의도를 듣고 어떤 리액션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내가 이제 출구로 가는 길에.
0: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냥 좀 나이 든 선배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1: 에이, 그럴
0: 또
1: 거였으면은
0: 가볍게 네.
1: 더 많은 선배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냥 어르신 느낌 내려면요.
0: 네.
1: 훨씬 많아지 무슨
0: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1: 아유, 하여간에 꼭 이렇게 너스레를 떠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Through the Glow라는 곡이고요. 뭔가 이전에 림케임 씨의 노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앨범 쭉 순서대로 들으면은 조금씩 좀 혼돈해서 조금 편안해지는 이제
0: 네.
1: 결론까지 나아가는데요. 아직 남은 여백들 속 뜨거운 숨도 남아 있고 미워하던 마음들도 더는 남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내 이름이 새로 깨어나 라고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로 안 남았어요? 뭐가 됐든 미워하는 것이 그 방향이 뭐일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뭔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영원히 무언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0: 그거는 사실 뭐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던 이야기를 또 음악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1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하게 표출을 해왔다 보니까
1: 맞아요.
0: 조금씩 이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제 페이스대로 좀더할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 내가 어떤 방황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해소에 가까웠을까요? 특히 만약에 지난 만약에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전반 한 5년 정도를 되돌아본다면
0: 네.
1: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때
0: 그쵸,
1: 몰랐더라도
0: 그쵸.
1: 그게 방황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그때 많이 해소를 했구나였는지 아니면 뭐또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기였을지.
0: 한 5년 정도는 사실 좀 방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갑자기 막 데뷔를 하고 했다 보니까
1: 맞아요.
0: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는
1: 맞아.
0: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 그럼 그게 뭐지? 를 찾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거를 또 해소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랬던 것
1: 진짜 되게 생각보다 우리 림킴 씨가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고 한데 누구보다 강한 무언가가 내면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쪽 행보들을 보면.

0: 림킴 피처링 윤상의 Through the Glow 듣고 왔습니다. 이 앨범 서사의 엔딩이 결국은 해피 엔딩인 겁니다. 맞겠죠? 아니요.
1: 해피로 가는
0: 길목.
1: 가는 길목.
0: 왜냐면 윤상 선배님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나쁜 데로 가는 길은 아니길.
1: 그쵸, 그쵸. 네,
0: 알고 보니 거기가 막 이상한 막 그 설마 그런 선배님 역할로
1: 그런 건 아니었지.
0: 아닐 거라 네. 생각하고 4432님 마음 따뜻해지는 노래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편안하기도 한 것 같고요.
1: 네.
0: 6275님 아직 남은 여백들 속 뜨거운 숨도 남아있고 묘하던 마음들도 남은 것 같지 않아 파인 내 이름이 새롭게 어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딱 짚어주셨네요. 아 진짜 가사가 너무 와닿는다고.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해피엔딩으로 읽었던 거는 뜨거운 숨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1: 네.
0: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여전한 무언가.
1: 그렇죠.
0: 김예림이었을 시절의 뜨거움.
1: 네.
0: 림킴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여자 굉장히 뜨거운 여자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여전하십니다. 8413님이 두 분 듀엣하실 때 미묘하게 타이밍 다른 것도 너무 좋아요.
1: 오.
0: 귀가 아주 예민하시네. 리듬을 살짝 다르게 타셨나?
1: 약간 그랬던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죠. 네. 둘이 박 타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림킴 씨 워낙에 목소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옛날부터도. 근데 그게 얘기할 때도 똑같잖아요. 이상준님 노래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 목소리.
1: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뭐 되게 허스키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가지고 사실 슈스케 나오기 전까지는 특이한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0: 그렇구나. 네. 우리도 다 깜짝 놀라긴 하네.

0: 서로 놀래는.
1: 네. 9423님, 림킴님,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ASMR 잘하실 것 같다고. 오, 괜찮다.
2: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1: 그런 거 뭐 네.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2: 오, 좀 있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다음에 한번.
1: 네. 다 그냥 한 번의 콘텐츠로?
2: 아마 해보고.
1: 좋습니다. 네. 아무튼 목소리가 좀 아니면은 왜 약간 심야라디오 때도 좀 딱 어울리는 아니면 영화 음악하는 아, 근데 지금 다 이러면은 하고 계시는 분들 나를 포함해서 좀 갑자기 스스로에게 위협적이니까 자 이쯤에서 잠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림킴이랑 이야기 이어나갈 거예요.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음악적인 거든 사소한 거든 다 좋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 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오늘은 출구로 나오면 또 다른 입구가 기다리고 있는 입덕 회전문 아티스트 림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은데요? 회전문.
1: 그렇죠. 약간 나왔는데 새로운 입구가 또 있고.
2: 네.
1: 이전에 왔었던 그 팬들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소다님이고요. 이번 앨범은 림킴의 세계관이 담긴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지난 앨범에 민족, 요 엑싯과 연결된 것도 좋고 수록곡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이 세계관 더 이어지나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사실은 이제 그 전 앨범도 그렇고 이번 앨범도 그렇고 그 앨범에서 끝나게 보통은 좀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앨범이랑 또 이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1: 대박.
2: 그 다음 앨범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직 저도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1: 와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거는 진짜 어떤 스타일의 프로듀서인지가 확 느껴져요.
2: 아.
1: 네. 그리고 이 앨범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든 다 말이 되는 확장형 엔딩이라
2: 네.
1: 그런 게 좀 느껴져서
2: 네네.
1: 그죠 일단. 근데 이미 약간 좀 구상해 두신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2: 아직은 조금 완전 구상 중인 단계여서
1: 네. 무드조차?
2: 무드조차.
1: 아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저도 놀랐는데요. S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의외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예림 언니. 가사 쓰거나 음악 관련해서 작업 제일 잘 되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보통 뮤지션들 새벽에 작업한다고들 하던데 그러면 아침형 인간 되긴 힘들 것 같아서요라고 해서.
2: 그쵸. 저는 사실 한 20대 초반부터 계속 아침형으로 살았어가지고 저는 낮에 제일 좀 잘 되더라고요. 한 1시부터 한 뭐 6시 사이?
1: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2: 보통 한 7시?
1: 잠드는 건?
2: 잠드는 거는 뭐 일이 없으면 12시 안에는 자는 것 같아요.
1: 완전

0: 모범생 루틴이네요.
1: 그쵸.
0: 와, 루틴이 있나요?
1: 완전, 네.
0: 아. 네. 아, 저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 한 번만 태어나보고 싶어요. 대체로는 아침형 인간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뮤지션 중에, 밤, 야간형이 많은 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간 게으름 탓이 아닐까. 미루고 미루다가, 생활 패턴 자체가 아예 자꾸 뒤로 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저는. 루틴 혹시 재미난 거나 그런 거 없나요?
1: 저는 뭐 사실 막 재밌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고 엄마가 해준 그러고 이제 낮이나 아침에 이제 나가서 카페를 보통 가죠.
0: 혼자?
1: 네. 그게 약간 루틴이에요.
0: 우와.
1: 네.
0: 대박. 가서 뭐예요? 그냥
1: 가서 앉아서? 계속 컴퓨터예요.
0: 컴퓨터로 뭐예요?
1: 뭔가
0: 이것저것?
1: 뭐 일이든 근데... 아니면 뭐 막 찾아보고 되게 뭘 많이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뭘 보고 있고.
0: 쓸데없는 걸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 인풋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1: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0: 아, 네. 저는 진짜 제가 보는 거 이제 그만 봐도 되는 막 범죄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 자꾸 보는데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겠죠?
1: 어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진짜 정말로 음악으로만 사춘기를 겪은 사람이네요. 다른 모든 것들은 네. 굿걸 그 자체로서 쭉 그 살고 그쵸. 계시고
1: 네.
0: 마치 가장 이상적이네요. 뮤지션으로서 진짜. 8413님이 오열을 하고 계시거든요.
1: 어머.
0: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네. 림키님 이번 앨범 너무 좋아서 눈물 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번 앨범 명반인 거 다 알았으면.
0: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치게 해주세요. 여전히 수줍으시군요.
1: 네.
0: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는 그 앨범. 지금부터는 림킴의 새 앨범 엑시트 노웨어 수록곡 몇 개 들어보면서 음악 얘기 나눌 겁니다. 별밤에서 같이 들을 새 곡 골라와 주셨고요. 첫 번째 곡은 저도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노래더라고요. 들려주시죠.

0: 살짝 방송용으로 무금 처리가 된 네. 가사가 오, 있습니다. 또, 네. 인사하세요 라는 곡이고요. 도입부 이번 트랙이죠.
1: 네.
0: 아 가사가 시니컬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기존에 약간 림킴 솔로 활동 보면서 아 림킴의 정서에 어떤 저 시니컬함이 있구나.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너무 소용돌이 같은 그 시간이었잖아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 네네. 네.
0: 그때 느꼈던 무언가일까?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맞나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처음 사회생활 할 때의 얘기가 담긴 곡이라고 설명을 썼군요.
1: 네.
0: 어떠셨어요? 왜냐면, 이거 저는 제일 림킴다운, 림킴의 생, 이게 제가 받는 림킴에 대한 인상이 이 곡에서 제일 잘 담겨 있거든요. 먼저 이 곡을 쓰게 된
1: 네.
0: 뭔가 비하인드라든지 어떤 테마에서 딱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1: 사실은 이 인사하세요라는 그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압박적인 말이잖아요.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사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화려한 곳에 있고 이제 그곳에서 저는 잘 해내야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되게 좀 화려한 이 그 하우스 비트에 이렇게 서늘한 가사를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잡게 됐어요.
0: 맞아요.
1: 네.
0: 혹시 그때 음악 방송에 그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인사하는? 네. 완전 있었죠.
0: 그때 그 시절에 이 노래 바치고 싶네요. 사실 진짜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1: 네.
0: 저는 그때도 근데 이거 비판했어요 방송에서.
1: 네.
0: 정말 기형적인 문화였고 그걸 네. 그 후기에는 그 PD님들이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0: 있었던 문화가 PD가 퇴근할 때까지 가수들이 동그랗게 맞아요. 로비에 서 있어요. 오면 다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후기에도 원해서 한 게 아니더라도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끼고 받은 PD님들도 지금쯤 약간 좀 저는 좀 비판적, 네. 매우 비판적인 시선이었었고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어리고 그쵸, 네. 특히 외국 생활에 네. 더 익숙했던 림킴 씨.
1: 그렇죠. 뭔가 사실은 이게 없어진 지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된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졌을 때 어? 이게 없어졌네 그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확실히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다.
0: 말도 안 되는
1: 생각이 들죠. 네.
0: 진짜 말도 안 돼. 지금의 그가 저는 그런 거가 몇 년 전에 있었고 한 걸 보면서 네. 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덜 문명화돼 있을까. 지금 우리가 다 문명화된 것 같지만 안 그런 부분이 정말 많기도 하고.
1: 그렇죠.
0: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몇 년 뒤에 보면 야만의 시대였다.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이 노래를 왜 림킴이랑 제일 닮아있다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요함 속에 막 에너제틱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정중동인데 이제 반대 표현으로 동중정. 굉장히 시끄럽고 역동적인 상황 속의 고요함.
1: 네.
0: 이 노래가 딱 그런 거예요.
1: 어, 맞아요.
0: 근데 림킴의 느낌이 좀 사실 그때 바람이 들 법도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막 얻어내던 시절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차분함을 거의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냥 본인은 그냥 그랬던 거라
1: 네.
0: 비결 같은 게 없는 걸까요?
1: 아 사실은 이제 그 조요 그러니까 차분함 안에 진짜 많은 생각이 있죠.
0: 정중동이 또 있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싸우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켜내는 것 같아요.
0: 네. 아, 가끔씩은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위태로움이 안쓰러워 보인다기보다는 뭐 되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겁먹은 걸까 봐 걱정은 했는데 겁먹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혼돈스러우셨어요. 네.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미학적으로 아름다웠어요.
1: 그래요?
0: 미학이 있었어요. 그때 김예림의.
1: 네. 네.
0: 아, 아무튼 인사하세요라는 곡이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너무 예쁜 곡이야. 21이라는 곡이고 4번 트랙이에요. 이게 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크레딧에 보이는 이름이 드레스라는 프로, 그 작곡가가 보이는데요.
1: 네네.
0: 이분이 림킴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림킴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후천적으로 이렇게
1: 드레스님이랑 글로잉동리 두 분이 같이 했는데 두 분이 되게 좀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맞거든요. 서로가 가지지 않은 부분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 멜로한 감성이 있는 게 그 두 분의 딱 그 파트가 명확해서 그렇게 또 들리는 것이 아닐까.
0: 그런 작업자들을 에게 끊임없이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 전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능력으로서만이 그게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는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로 또 어떤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는 그게 분명한 게 그게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많은 그냥 지금 코어 밴드뿐만 아니라 김예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김예림 목소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오! 봐요. 2344님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21 이 노래가 림킴 씨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네. 범대중적 시선에서의 네, 네. 림킴인가 봐.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좀 순진무구함도 느껴지고
0: 그 감성이 있죠.
1: 그런데 어쨌든 도시적이고
0: 네.
1: 배한재님 이 곡은 만화 같은 느낌이네요. 얼굴도 색다르네요.
0: 처음 듣는 또 코멘트네요.
1: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상상의 영역을 자극하는 노래라는 거는 되게 좋은 곡이라는 뜻이고 그 나는 예를 들어 인사하세요가 진짜 되게 림킴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0: 미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게 디스코그래피가 증명하잖아요. 네. 후회되는 싱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 네, 그냥 사실 돌아보면은 아 다시 돌아가도 아 지금은 이걸 못하겠다라는 그런 게 항상 있어서 그때는 그치.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0: 있지,
1: 같아요.
0: 있지. 네. 지금 했으면은 네. 누가 좀 얘기해줘야겠다 할 수도 있는 것들이 그게 참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다 완벽했었고 네. 그리고 그때 아니었으면 평생 우리가 몰랐을 매력들이 그때 또 다 표출을 해줬어. 아무튼 21 진심 대신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툰 이별을 맞이했던 21살의 새벽 아 테마조차 뭔가 아 어떻게 보면 순정 만화 같은
1: 그렇네요.
0: 주제네요. 좋아요.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Now Here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를 보면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형태적 진화를 이루고 있는 듯한 순간이고요. 저는 이거는 가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1: 아, 이거는 작곡에는 참여 안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게 오히려 작곡에 참여했을 줄 알았어.
1: 아, 네네네.
0: 근데 가사에만 크레딧이
1: 있죠.
0: 아, 하긴 그것도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곡에 맞게 그 분위기를 가사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왜 뭐가 이게 뭔가 다음에 무언가로
1: 네.
0: 변화되는
1: 그쵸.
0: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왜 거의 뭐에 애벌레에서 나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곡을 요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 얘기가 어울리겠다 해서 한 걸까요?
1: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앨범 작업하기 전에 그 1번부터 7번까지 그 이야기를 다 정했었어요. 그래서 우와. 그거에 맞게 이제 트랙들을 다 하게 됐죠, 작업을.
0: 아, 그래서 네. 그 기가 막히게 그 의도를 잘 읽어서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함께 곡을 만드신 분들이 그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셨나요? 너무 정확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1: 네,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해도 워낙 되게 잘 흡수하시고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볼 때 100% 이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모두에게 그렇게 되지 않을걸요? 이게 누군가와 할 때 네. 유독 나 좀 똑똑할 수도 이럴 때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다 케미랑
1: 그쵸.
0: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1: 네.
0: 네,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 되게 약간 향초가 되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림킴 씨가 노래를 쓸 때는 하얀 방에 혼자 있는 이미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1: 네.
0: 그거 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하얀 방에 나 혼자.
1: 근데 그 하얀 방도 있는데 되게 빛으로 가득한 방이라고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얀 방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고요하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오롯이 집중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감각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0: 뭔가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보통은 왜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또 심리 조사실이나 옛날에 이게 지금 금지됐대요.
1: 네.
0: 하얀 방에 범죄자나 의심자도 놓고 일부러 혼자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취조한 중간중간 그럼 네.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그냥 내 안으로 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김 혼자 혹시
1: 네.
0: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생각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밖으로 일단 나가보는 스타일이세요?
1: 저는 항상 그 카페를 가는 게 그런 이유긴 하거든요. 혼자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새하얀 어떤 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상상이 딱 가더라고요.
0: 와.

0: 진짜 이 머릿속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저는 진짜 바로 그냥 그럼 사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게 범죄 다큐멘터리 좀 그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첫인상 속에 림킴도 있는 반면에 놀라운 우리만큼 입체적이고 구체적이어진 림킴인 것 같습니다. 엑시트 노웨어에서 직접 고른 노래들 얘기 나눠봤어요. 이하루님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림킴님이 어떤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서사 같은 게 느껴져요. 음악 챙겨들으면서 그 서사 응원할게요.
1: 와.
0: 어때요?
1: 저 맞아요. 이게 저도 조금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년의 기간을 완성하는 어떤 앨범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0: 그 뭐 이야기가 다 듣는 사람 들으면 설득될 수밖에 없게끔 견고한 작품들을 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2122님은요. 오늘 림킴님을 보면서 든 생각. 멋져. 림킴 선배. 죄송해요. 어떡할게요. 라고. 선배미가 어느덧 이제 생겨. 안 돼.
1: 선배미. 네.
0: 그렇게 어릴 때에도 이 귀여운 맛보다는 네. 뭔가 왜 학교에서 보면은 말 걸고 싶은 언니미가 있었어.
1: 그래요?
0: 본인 모르는 꼭 이런 사람들은 본인 그런 줄 모르더라.
1: 그러니까요.
0: 말투 때문에 좀 그런 거.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차분함.
1: 네.
0: 멋있어요. 멋진 그대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랑 네. 팬분들이랑 우리 부엉이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1: 부엉이들.
0: 네. 인사 남겨주시죠.
1: 네, 저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앨범을 이렇게 내게 돼서 되게 오랜만에 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엉이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이 음악들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0: 약속하신 거죠?
1: 그럼요.
0: 다음은 너무 멀리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림킴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4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아, 이 노래 진짜 이 명곡을 요즘 만들었었네.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

0: 러닝? No.
1: 제대로 yes.
0: 무너진 외벽? No.
1: 새롭게 yes.
0: 헌집 줄게 새집다워.
1: 주식회사 해암.
0: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1: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2: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3: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멋진 어른이란 뭘까요? 바로 오늘 정은이의 생일이 왔죠. 20살이 된 우리 정은이, 멋진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1: 아마 어렸을 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고 싶을 땐 자고,
0: 망고, 떡볶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고,
1: 하고 싶은 일도 막 해보고,
0: 엄마 눈치 안 보는 자유로운 존재, 그런 어른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1: 근데 사실 그건 무늬만 어른이라는 걸 20살이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스스로 오래 생각해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멋진 어른은 아마도 그 고민을 얼마나 더 깊게, 더 오래 하느냐가 정해주는 것 같아요.
1: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쯤 머물러 있나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최정은,
0: 저는 이즈나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스틸아트 클럽의 어떤 날의 청춘이니까 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랑디 이즈나 유사랑이고요.
0: 쩡이디 이즈나 최정은입니다.
1: 먼저 쩡이디, 오늘 누구보다 우리 쩡랑 해주는 날이잖아요.
0: 맞아요.
1: 20번째 생일 누구보다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랑디. 치즈로 해주신 건가요? 친한 친구 센스 넘치시네요.
1: 치타랑 같은 치즈네. 치즈가 대박이다.
0: 짱냥이 생일 축하해. 이 치타도 있어요.
1: 너무 귀여워요. 정이 데뷔 후 팬분들과 함께 맞는 세 번째 생일이잖아요. 기분 네. 어때요?
0: 제가 사실 친한 친구 오기 전에 생일 라이브를 하고 왔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눈물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1: 제가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0: 팬분들이 해주시는 메시지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1: 완전.
0: 또 첫 20살 생일이기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 생일이었습니다.
1: 꼬마니 님이 아까 운 사람 여기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울지 마세요.
0: 안 울겠습니다.
1: 저도 보다가 아까 정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길래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0: 0399님께서 쩡이디 생일 축하해요. 남은 시간 친친방에서 같이 행복하게 보내요. 완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1: 오늘 생일의 마무리를 친친방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 다 20살 생일이 지난 기념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멋진 어른이란 뭘까? 랑디는 뭐라고 생각해요?
1: 저는 그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0: 저는 도전을 하는 게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힘들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서 도전을 하는 그런 멋진 그런 마음가짐이 어른이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이는 멋진 어른이 된 것 같나요?
0: 앞으로의 시작이 멋진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6639님께서 멋진 어른은 내 선택에 내가 책임지는 어른 아닐까요? 좀 있으면 나갈 지난달 카드값이라던가.
1: 어른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0: 네.
1: 임효섭님께서 저에게 멋진 어른은 밥 잘 사주는 어른이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밥 많이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0: 완전 멋진 어른인데요.
1: 멋진 어른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희도 사주실까요?
1: 저희도 사주실까요?
0: 박채희님께서 어른이 됐다고 느낄 땐 먹고 싶은 사탕 두 통씩 살 때 빵집 가서 10만 원씩 플렉스 할 때 이럴 때밖에 없고 아직 어른이라고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래. 아, 이게 20살이 되기도 하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이 진짜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 근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막 디저트집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일단 다 시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맛보는 게 난 진짜 요즘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0: 맞아.

0: 뭔지 알죠?
1: 맞아.
0: 그렇게 저도 채희님께 공감합니다.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겠니님이 밥 내가 사줄게요 라고 너무 멋있는 멘트를
1: 당장 달려갑니다.
0: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멋진 어른이시네요.
1: 완전.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쩡은데이에 여러분은 뭘 하면서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일상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2: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2: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제약,
2: 음주엔 팀앱대리,
1: 오뚜기 카레,
2: 헤리즈 하보에,
1: 미분당,
2: GS건설,
1: 환인제약,
2: 경기도청.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3: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필요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1349님께서 오늘은 할머니댁 다녀와서 힘들지만 할머니네 고양이도 보고 아주 아주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랑디 쩡이디 봐서 더.
0: 고양이 너무 귀여웠겠는데요?
1: 고양이 너무너무 저희 정말 강아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0: 정수경님께서 오늘 제가 예뻐하는 후배의 생일인 걸 퇴근 전에 알아서 용돈 탈탈 털어서 예쁜 케이크 사서 손에 들려 집으로 보냈네요. 퇴근 후에 알았다면 많이 섭섭했겠죠? 그래도 축하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하루였답니다. 제가 더 행복하네요. 쩡이니도 생일 축하해요.
1: 우와. 오,
0: 저랑 같은 생일이신 거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1: 생일 축하드려요. 2797님이 랑디 쩡이디 오늘 인터넷 쇼핑하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는데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100번 고민 중이에요. 두 분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 없이 바로 지르는 지름신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며칠 묵히시는 편인가요? 이즈나의 타임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저희 완전 정반대잖아요.
1: 응, 맞아.
0: 저는 완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진짜 고민하다가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은이는 되게 딱 꽂히면 바로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1: 맞아.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확 꽂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건 무조건이다 하고 바로 고민 없이 사는 편인데, 저도 사랑이처럼 엄청 고민하고 사는 옷들도 많습니다.
0: 근데 저는 요즘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또 이거 살까? 하면 바로 사요 요즘.
1: 근데 보통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들면 바로 사게 되는
0: 맞아,
1: 것 같아요.
0: 맞아, 바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을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2797님의 신청곡 이즈나의 타임밤.

0: 지.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797님의 신청곡 It's Night Time Bomb 듣고 왔습니다. 세라테이님 안녕하세요. 전 13살인데 이 노래가 들으니까 언니들 콘서트 가고 싶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1: 어머, 애기다.
0: 이진아 콘서트 보러 오세요.
1: 보러 오세요. 너무너무 즐겁게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0: 엄청 재밌을 겁니다.
1: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맛을 드립니다.
0: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좋아요.
0: 권현우님께서 퇴근하고 삼겹살 김치볶음밥 먹으며 쩡이 생일 라이브 보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밥 먹었답니다. 울지만 콘티즈는 밥 먹고 라디오 왔나요?
1: 네, 저희 오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 밥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지만 그쵸? 디저트를 같이 먹고 정은이 그 이후에 뭐 먹었어요?
0: 저는 그 디저트 먹기 전에 미역국을 먹고 챙겨 먹고 왔습니다.
1: 근데 저 정말 운명적이게도 저도 오늘 미역국을 먹었거든요, 아침으로. 근데 약간 운명이었어.
0: 제 생일 기념으로 먹은 건가요?
1: 당연하죠. 정은이의 생일을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0: 랑디.
1: 센스가 넘치죠? 센스.

0: 6554님, 몇 시간 전에 쩡이 라이브에 사연을 보냈던 나야입니다. 카페 옆자리에서 쩡이 칭찬을 듣고 저도 같이 뿌듯했다던 사연자인데요. 쩡이 울릴 일도 없었는데 울려서 미안, 유유. 쩡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1: 이 사연을 듣고 제가 엄청 눈물 바다가 됐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 그런 나야들이 보내준 사연 읽으면은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1: 맞아 맞아.
0: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1: 이해로 사이다 있어요? 님께서 쩡이가 멤버들한테 받은 생일 선물들 궁금해요. 아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0: 어제.
1: 맞아요. 어제. 딱 사랑이는 생일이 되기 전에 같이 쇼핑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옷을 쇼핑하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줄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무 반해버려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멋있게 맞아. 플렉스를 해줬다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랑디.
0: 저는 그때 쩡이랑 같이 쇼핑을 했는데 쩡이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자꾸 아, 나 이제 진짜 그만 사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아, 쩡아, 사고 싶은 거 골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 진짜 언니였어, 그때는.
0: 나도 내가 생각해도 좀 언니 같았어.
1: 그리고 코코 언니는 제가 슬리퍼가 없었단 말이에요.
0: 맞아.
1: 그냥 딱 센스 있게 슬리퍼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딱 받고 아침에 딱 신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 언니는 완전 센스도 센스 있게 제가 골라서 사라고 상품권을 줬어요.
0: 근데 좀 멋있었어.
1: 멋있었어.
0: 마이 언니 어제.
1: 그리고 세비랑 지민 언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0: 근데 오늘 안에 오늘 딱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1: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친한 친구 끝나고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0: 나도 기대돼. 이수빈님, 저는 오늘 너무 더워서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부럽죠? 어머.
1: 아니 안 부러워요. 저는 친한 부러워요. 친구 같거든요.
0: 네.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1: 맞아.
0: 저도 아까 잠시 시간이 나서 잠시 옷을 사고 싶은 브랜드가 바로 옆에 있길래 갔다 왔는데 진짜 한 3분 걸었는데도 땀이 막 나는 거예요.
1: 근데 오늘 진짜 덥긴 했어요.
0: 제가 찜질방 안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 맞아. 오, 유사랑 없이 못 산다 님께서 어제부터 백수 2일차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로제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랑디 떡볶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뭐예요?
0: 저 요즘 지금 먹고 싶은 건 마라 로제 떡볶이요.
1: 너무 맛있겠다.
0: 제가 또 요즘 건강을 챙기느라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떡볶이 말을 하니까 또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1: 아, 너무 맛있겠다. 야식으로?
0: 안 돼. 9849님께서 아까 오프닝이랑 반대로 성인이 되고 나서 아 이럴 땐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1: 랑디 있었어요?
0: 저는 삐아. 저희 세비가 아직 이제 미성년자인데 삐아가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면은 저도 불과 진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었지만 또 세비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학생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럴 때 약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최근에 세비가 방학을 했어요. 근데
0: 맞아요.
1: 방학이라는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아직 세비가 고등학교 3학년이구나. 맞아. 그래서 또 그런 걸 들으면은 또 학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아기가 참 귀엽습니다.
1: 하지만 한 살 차이라는 거.
0: 한 살 차이라는 거.
1: 9849님께서 랑디가 쩡이디한테 최근에 자기야 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계기가 있나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정은이가 이거를 라이브에서 얘기했길래 아, 좀 웃겼는데 저는 정말 예전부터 정은이를 가끔씩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그쵸? 정말 데뷔 전에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연습생 할 때도 전 약간 친구들한테 정말 친하고 좋으면은 자기야 준비 다 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은이가 그걸 너무 의식을 하는 거예요.
1: 아 저는 좀 부끄럽잖아요 이 말이.
0: 아, 그래서 너무 웃겼습니다.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뭐 편할 대로 하세요.
0: 하라는 얘기 같네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청량한 매력으로 돌아온 파우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태연의 만찬과 엠플라잉의 환절기.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거기 뒷문인데.
3: 아이고, 아이고.
4: 뒷문이요?
3: 아이고, 뒷문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0: 우리 한번 인사를.
2: 콘치즈의 학교에 K-POP 올라운더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열정 넘치는 청량 끝판왕 퍼포먼스로 돌아온 파우,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7: 안녕하세요, 파우입니다.
2: 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 건데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반말로 시원하게 가보시죠.
1: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돼. 리더 유치부터 가볼까?
8: 안녕, 나는 너 고민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유치야.
6: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유치? 안녕, 나는 너의 첫사랑이 돼, 현빈이라고 해.
3: 안녕, 이따 나랑 끝나고 코노 갈래? 난 코노메이트 정빈이야.
6: 코노메이트?
8: 안녕, 너의 친절한 AI 챗GPT가 되어줄 동피티 동현이야. 안녕.
2: 챗GPT.
6: 별론데? 너 하나 할까?
8: 안녕, 나는 밥 잘 먹어준 친구 홍이라고 해. 안녕.
1: 다들 반가워.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2: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저희가 라디오 진행이 이틀 차거든요.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도 있는데 선배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친구들 환영 문자도 만나볼게요. 1552님께서 쩡이디 20번째 생일에 온 의미 있는 손님 파우 반갑습니다. 같이 축하 주고받으면 기분이가 좋으니까 파우 멤버들은 요즘 축하받을 일 없나요?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소식이라도 알려주시면 다 같이 크게 축하해드릴게요.
6: 일단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요즘 축하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8: 저희가 7월 28일에 신곡 그리고 새로운 싱글 앨범 플레이버로 저희가 컴백을 또 하게 됐거든요.
1: 와, 축하드려요.
6: 감사합니다.
1: 아, 크게 축하해야 되잖아요.
2: 축하드립니다. 와우. 활동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동현님이 은하님 사연 읽어주실 수 있나요?
8: 제 출근 플리를 책임지는 띵곡의 핫걸 핫보이들이 만나서 너무 좋아요. 두 그룹은 오늘 초면인가요? 평소에 서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초면에 바로 니곡 내고 가보자고.
1: 저희가 전 활동 때 저희가 막주 활동 때 한번 겹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다정해지는 법 활동했을 때 그때 노래가 너무 좋다고
2: 맞아요.
1: 항상 백스테이지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기억이
2: 저희 막 엄청 흥얼흥얼 거렸었어요.

0: 저희도 저는 사인 네. 많이 들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2: 저는 이제 네. 이거 네. 진짜 좋아합니다.
3: 네. 네. 오! 저희도 신곡을 와!
2: 완전
3: 잘하시는데요.
2: 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3678님께서 요치님 지난번 친친방 나오셨을 때 혼자라 외로워 보였는데 오늘은 든든해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속도 든든하게 밥 잘 챙겨 먹고 오셨나요?
6: 네, 완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3: 뭐 드시고 오셨어요?
6: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3: 샌드위치.
7: 서브웨이 좋아하세요?
3: 완전 좋아합니다.
8: 지하철 말고 먹는.
3: 네, 알죠, 알죠.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로스트 치킨 좋아합니다.
8: 그 로스트 치킨 네. 동현이 형도 좋아하는
6: 제가 또 치킨.
3: 아, 정말요?
6: 좀 먹거든요.
3: 다들 최애 메뉴가.
7: 전 로티세리.
4: 오, 맛있죠.
8: 전 쿠키 좋아합니다.
3: 그 아, 맞아요.
8: 마카다미아.
3: 마카다미아.
8: 네, 쿠키
3: 맛잘알이시네요.
8: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혹시 라즈베리 쿠키는 안 좋아하시나요?
3: 아, 그것도 엄청 맛있다.
9: 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3: 아니요.
5: 네, 그럼 현빈님이 다음 사연 읽어주실 수 있나요?
10: 네, 다음 사연은 한 분 빼고 다 금발이신데 원래 머리색처럼 잘 어울리시네요. 강한나님이 남겨주셨네요.
5: 우와, 다들 금발이신데 요치님만 네. 다른 색이시네요. 다들 되게 잘 어울리세요.
8: 감사합니다.
5: 이 머릿결 괜찮으신가요?
8: 진짜 관리하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3: 맞아요.
5: 저희도 정은이는 금발인데 저도 작년에 탈색을 했다가 머리가 다 끊겨가지고 머릿결 관리 진짜 잘 하셔요.
8: 맞아요. 이제 또 스프레이 뿌리면 또 진짜
3: 맞아요.
5: 그래서 그냥 샴푸하시면 안 되고 진짜 트리트먼트 이렇게 왕 해가지고 샴푸하세요.
3: 네.
5: 꿀팁입니다.
8: 네. 감사합니다.
3: 아, 잠시만요. 샌드님께서 제일 잘생긴 사람 손 드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 손 들어.
2: 예지 씨가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러운데?
5: 어머, 일곱 명이나 다 들었는데 그럼 얼굴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에 계신 세 분부터.
8: 네.
5: 죄송합니다.
8: 아닙니다.
5: 오른쪽에 계신 세 분부터.
3: 하나, 둘, 셋.
8: 예. 이야. 이야. 유치 씨 자랑해주세요.
3: 유치님.
2: 유치님. 아, 저도요?
3: 네.
2: 아,
3: 네.
2: 아, 지금 다 답해.
5: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3: 와우. 왼쪽 아, 분들도
5: 질 수 없죠.
3: 가볼까요?
5: 바로 가봅시다.
3: 어머. 하나, 둘, 셋.
2: 서로 다른 카메라 보고 있고.
8: 아, 여기구나.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3: 네. 하나, 둘, 셋.
7: 와우. 이제 두 분도
5: 아우, 좋습니다.
3: 아, 잘생겨요.
5: 잘생긴 표정.
10: 아, 잘생긴 표정.
8: 자, 하나, 둘, 셋. 오.
3: 잘생겼어요.
8: 너무 잘생겼습니다.
3: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파우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바라는 요청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홍님?
8: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파우가 6개월 만에 새 싱글 플레이버를 발매했습니다.
3: 수록된 두 곡 중에 타이틀곡은 플레이버. 어떤 곡인지 곡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6: 네, 플레이버는 제가 직접 작곡하고 그리고 프로듀싱에도 참여한 곡입니다. 오. 그리고 시원하고 밝은 밴드 사운드와 함께 파워라선 멤버 각자의 매력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여름을 더 시원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입니다.
3: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듣고 와봤는데 엄청 여름여름하고 시원하더라고요.
7: 그쵸?
5: 네, 말씀처럼 프로듀싱까지 다 참여하셨는데 6개월 만에 컴백곡을 청량한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6: 사실 그동안 파우는 여러 장르를 많이 도전해봤는데 근데 뭔가 파우랑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가 청량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청량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5: 너무 잘 어울려요 다들.
7: 감사합니다.
3: 곡을 만들 때부터 다섯 멤버가 각자 가진 다른 맛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들었는데 유치님은 각자 멤버들을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일단 동현이는 좀 달콤한 맛인 것 같아요.
3: 달콤한
2: 맛.
6: 이쪽엔 진짜 스윗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민이는 완전 달콤한 맛.

0: 완전 달콤한
1: 좀 물리는 맛.
2: 물리는 맛.
3: 물리는 맛.
1: 물리는 달콤한 말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아 이런 말 많은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좀
4: 아 별로다?
1: 아 별로 아닌데 그냥
2: 이제 좀 물려요?
1: 조용히 해주면 좋은 것 같아.
0: 조용히 정도로
1: 살짝 물리는 느낌이 있고
0: 달콤한 맛.
1: 오케이. 그리고 홍이는 약간 마블감?
4: 마블감.
1: 약간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심심할 때 홍이가 항상 재밌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현미는 좀 친맛?
2: 신맛?
0: 신맛?
4: 상큼한 맛이라고 할까요?
2: 상큼한 좀 별론데?
1: 상큼한 맛 맞아.
4: 아 그쵸?
0: 아 상큼한 맛. 네. 네 그럼 멤버분들은 처음에 요치님이 이 곡을 들려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여름이랑 너무 잘 맞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프리 데뷔곡 중에 페이버릿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 곡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2: 전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5: 왜?
2: 왜냐하면 이제 유치 형이 딱 설명할 때 그 저희 페이버릿 프리 데뷔곡 가사 중에 서로 가진 컬러가 다르지만 잘 어울려라는 가사가 있는데 뭔가 각자의 매력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맛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가지고 살짝 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0: 좋네요. 감동이네요.
2: 감동이네요.
0: 2984님께서 그럼 멤버들은 요치님이 무슨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6: 저는 요치 형 약간 사실 요치 형이 살짝 사람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좀 크림? 생크림이라든지 그런 휘핑크림 같은 맛?
1: 저는 양파 같은 맛이요.
0: 양파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조금 뭔가 알싸한
4: 진짜 알싸하면서도 이제 조금 매콤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또 가지고 또 깔수록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7: 아, 반전 매력이 있는 건가요?
1: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0: 오, 까도 까도 매력이 있는 멋있는 오, 멋있는 맛이네요.
7: 아 그러면 프로듀싱을 하셨으면 디렉도 보셨었나요?
1: 네 맞습니다.
7: 그럼 어떤 느낌으로 디렉을 보시는 편이신가요? 좀 강렬하게
1: 완전 호랑이에요.
7: 호랑이신가요?
1: 완전 호랑이에요. 저는 완전 약간 착한 디렉된 느낌. 약간 막 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2: 근데 좀 디테일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녹음할 때 정빈 근데 여기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불러야 되고 갑자기 막 녹음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 지금 이런 느낌 아니다. 원하는 느낌을 막 설명해주고 나가요.
4: 정빈이가 좀 디렉을 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0: 아 다가 확실하게 있으시네.
2: 서로 다른 컬러가 다르지만 제 맛이 있어요. 제 맛.
1: 해보자는 스타일이지.
6: 약간. 일단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긴 해.
1: 유치 형 너무 힘들었어.
6: 좀 뭔가 좀 녹음이
1: 네네네.
6: 녹음 잘 못하면 형아 제대로 하라고.
2: 아니 너
7: 호랑이신데요?
0: 뭐가 사실일까요?
7: 그래도 그 섬세한 그 디렉 덕분에 좋은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 핵심이 프레임 퍼포먼스라고 해요. 어떤 퍼포먼스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나요?
2: 그 안무에 등장하는 프레임이 약간 그 잡지나 포스터의 프레임과 같은 요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컨셉이 뷰티다 보니까 멤버들 각자의 매력을 조금 프레임 속에 담아내고자 그렇게 프레임 안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저도 음악 방송을 봤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프레임 밖에 이렇게 나오시고 다 같이 이렇게 서서 하시는 게 정말 새로웠었어요. 네.
2: 감사합니다.
0: 아니 무대만 봐도 이제 각도나 동선, 호흡 이런 게 진짜 중요해 보였는데 안무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6: 사실 안무가 힘들거나 막 숨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다섯 명 합이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좀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약간 힘들다기보다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7: 그 중간에 안무를 봤는데 그 프레임을 이동하고 그 멤버분들 이렇게 이동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파트를 봤는데 뭔가 호흡이 착착 맞는 게 뭔가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6: 진짜 많이 연습했습니다.
0: 그럼 혹시 연습 중에 약간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6: 이제 또 이제 프레임을 이제 들고 이제 제가 정빈이 형의 이제 몸을 이제 들어올리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이제 천장에 머리가 자꾸 찧어가지고 들어올리는데
2: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7: 머리는 괜찮으신가요?
2: 안 맞았어요.
1: 이렇게 없었다고.
0: 아 너무 이렇게 세게 맞아서 이렇게
7: 오, 퍼포먼스가 매력적이라서 그런

0: 질문도 엄청 많았습니다. 현빈님이 하나 읽어주실래요?
1: 이번 안무 출 때 프레임을 드는 파트가 많아서 가장 힘든 멤버는 누구인가요? 라고 샌드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2: 근데 사실 힘든 멤버? 가장 힘든 멤버? 안 힘든 멤버는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2: 이게 프레임을 다 같이 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안무를 하는 멤버들이 어쩔 수 없이

0: 뭐가 있을 테고.
1: 아, 그렇죠.
2: 아, 그걸 맞춰야 돼요.
1: 그걸 맞춰요. 아,
2: 그걸 또 맞아요. 아.
1: 밸런스.
3: 프레임이 무거운가요?
4: 사실 혼자 나무로 들면, 만든 네. 거여가지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혼자 들기엔 좀 무리가 있을 네. 정도?
3: 팀워크가 중요하겠네요.
5: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다가 힘을 뺄 수 있는 구간에는 꼭 힘을 뺍니다. 아.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들어주겠죠.
6: 그러다가
5: 너무 다
4: 어쩐지 무겁더라.
1: 너무나.
3: 그러다가 다 같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어떡하죠?
1: 그럼 이제 방송 사고.
2: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럼 다음 사연 정빈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7: 5722님 중간에 홍이가 정빈이 들어올리던데 원래 있던 안무인지 당일에 즉흥으로 만든 건지 궁금해요. 아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시 안에 있던 안무는 아닌데 이제 선생님께서 살짝 아 여 구간에서 뭔가 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빈아 너 턱걸이 해봐 여기서 이래가지고 옙 하고 이제 만들어진 안무가 턱걸이 안무입니다.
3: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네. 멋있더라고요.
8: 근데 힘들어요.
3: 아 힘들어요? 그 안무를 위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어요.
8: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8: 매일매일.
7: 저도 네. 그것 때문에 식단하고 있어요. 홍이가 힘들어할까
3: 이 배려하는 네. 모습이
7: 차마 좀 가벼워지기
3: 너무 화기애애하네요. 그리고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보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인보컬 정빈님, 이 노래는 약간 이렇게 불러야 제맛이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7: 아 이 노래는 약간 좀 녹은 마이쮸? 처럼 불러야 돼요.
2: 녹은 마이쮸. 되게 수상적인데?
6: 아 먹기 싫은데.
7: 달달한데 좀 쫀득하게.
0: 쫀득하게.
7: 진짜로 난 네가 좋아. 솔직히 너도 알잖아. 내립밤 울음쩍 바르고파. 약간 좀
6: 내립밤.
7: 내립밤 울음쩍. 좀 더 쫄깃쫄깃하게 보여줘야 돼.
8: 쫄깃쫄깃하게.
0: 음색이 쫀득쫀득하신데요.
7: 맞아요. 달콤하게.
5: 근데 녹은 젤리인데 쫀득쫀득.
2: 아 젤리? 젤리 같은 느낌?
7: 마이쮸 원래 쫀득쫀득해요 조금. 마이쮸
4: 아 약간 그 완전히 새로 까면은 살짝 딱딱한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낸 아~ 그 마이응.
3: 마이응.
7: 마이응.
3: 마이응.
7: 마이응은 쫀득쫀득하니까.
3: 그렇죠. 음색이 되게 좋으시네요.
0: 그럼 다른 분들의 보컬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들어볼 수 있게 라이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와우, 와우. 좋습니다. 아,
1: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0: 오늘 신곡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2: 아 물론
8: 네, 물론입니다.
3: 그럼 멤버분들은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파워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3: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수키님께서 아이고 파 왜 이렇게 귀여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3: 화이팅!
0: 화이팅.
3: 자 그럼 선배님들 준비되셨나요?
2: 예! 네.
0: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파우의 플레이버.

0: 오늘의 플레이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분들은 다시 토크 자리로 착석해 주시고요. 주주앙이님께서 네. 진짜 감사하시다. 너무 청량해서 에어컨 껐음 지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다들 라이브를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음색이 다섯 분 모두 좋으신 것 같아요.
2: 2883님께서 아니 어떻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노래를 만드셨지? 요치님 저도 감동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왕님께서 파워분들 팬분들은 좋겠다 매일 이렇게 좋은 곡을 듣는다니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3: 왕님도 이제 파워로 저희 곡 매일 듣게 해드릴게요.
4: 근데 저희도 되게 그 파워분들한테 파워가 공주님이거든요. 그렇게 예쁜 얼굴을 저희도 볼 수 있다니까 저희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입덕하셨겠는데요
0: 진짜? 다음 사연 홍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5: 네. 8738님께서 꽃게 손질하고 있어서 문자 안 보낼라 했는데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어머 하루 더위가 사라지고 펭귄이랑 손잡고 춤추는 것 같아요. 와
4: 표현이
6: 와 되게
5: 스윗하시네요 진짜.
0: 펭귄이랑 손잡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가네요.
2: 뭔가 노래가 엄청 청량하고 저도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다 같이 떼창 하시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무대에서 약간 그런 떼창이 있으면 엄청 신나잖아요. 네,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2: 자 파우의 신곡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5: 계속해서 파워분들의 파워분들이 보내준 질문들 더 만나볼게요. 현희님께서, 홍희님 인트로 볼 때마다 진짜 반하는데 립밤 어디 거 쓰시나요?
6: 아, 그게 궁금하시구나. 아, 그럼 저는 저는 립밤을 그 바세린 로즈 립스 그거 바르고 있어요.
4: 오, 약간 네. 핑크기가 도는 촉촉한 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6: 맞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4: 네, 아, 너무너무 잘 알죠.
6: 네, 그걸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
4: 시연님께서, 플레이버 한 소절 애교 버전으로 한 명씩 보여주세요. 엄청 엄청 귀엽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5: 그럼 리더 요치님부터 시작할까요?
7: 아, 혹시 이번에
8: 아,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7: 어, 좋아요.
8: 아, 저, 애교 버전.
4: 그러면 홍님부터.
6: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진짜로 네가 너무 좋아. 솔직히 너도 알잖아.
4: 바로 이어서.
5: 이어서.
4: Let's go.
9: We got the flavor. 내 맘 속에 시원한 샤벳 감이 프리징.
5: 와우.
4: 자, 정빈님 질 수 없죠. Let's go.
10: We got the flavor. 내 맘 속에 시원한 샤벳 감이 프리징.
4: 오, 뒷분들 이제 점점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5: 현빈님 바로 가시죠.
9: 오늘 입술의 색은 로즈.
5: 자, 요치님 기대가 됩니다.
4: 네.
11: 다시 한 번.

0: 진짜 제대로 하셔서 너무 다들 보기 좋은데 저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요치님.
1: 오케이.
2: We got that favor. 내 이름 속에.
3: 와우.
2: 와 진짜. She wanna shab it.
0: 아 다들 우와. 너무 정말 천상 아이돌이시네요.
4: 하원님들께서 아주 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 멤버라 그런지 좀 보기 힘든.
3: 플레이버 쇼넨데 왜 이렇게 뜨겁지?
0: 아우
3: 너무 높다.
0: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청량하고 행복해지셨을 거예요.
3: 그럼
4: 서현님께서 플레이버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물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어 아무래도 물놀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물놀이 씬을 진짜 그냥 놀다시피 찍었거든요. 한 시간 정도 그냥 놀고 있었는데 촬영이 끝났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재밌게 놀았어가지고.
4: 보통 뮤직비디오가 엄청 씬이 엄청 나눠져 있는 느낌도 있고 좀 자유롭게 찍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맞아. 이번 뮬직비디오는 엄청 재밌게 아, 놀면서 아, 촬영을 하신 건가요?
3: 근데 좀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어쨌든 뷰티 컨셉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뭐랄까 그런 룸에서 찍는 것들은 좀 더 컷컷 나눠가지고 찍었고 야외에서 찍을 때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0: 그럼 혹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있으실까요?
1: 저는 이제 머리를 슥 하고 이제 하는 잘생긴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그 파트를 제일 좋아해요.
4: 어 그럼 지금 그 파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너무 좋습니다. 어디 보고
0: 일단 여기 카메라 보실까요?
1: 아 네.
0: 어. 아, 5월 4시군요.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청량하네요.
3: 와, 좋아.
0: 오, 오. 마지막까지.
4: 자, 오늘의 전학생 파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뒀으니까요. 파우에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어디로 문자 보내면 되죠, 동현님?
7: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기다리면서 신혼유가 피처링한 파우의 Come Tru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보니까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이즈나의 유사랑 랑디,
1: 최정은 쩡이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파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4962님께서 말할까 말까 내 맘속에 Loved Up, 이 노래 파우님들 노래네요. 엄청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즈나 보려고 왔다가 파우님들 노래 들으면서 귀호강하고 갑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 노래 어떤 노래죠?
4: 아, 방금 들으셨던 Come True라는 곡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지난 1월에 발매가 됐었던 곡이고, 신혼유님께서, 신인요의 신혼유님께서 피처링에 참여해주셨던 저희의 겨울 노래입니다.
2: 너무 명곡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 이번에 지난번에 앰플로 선배님들의 Come Again이라는 곡
3: 샘플링을
4: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1: 좋네요. 샌드님께서 널리 널리 알고 싶은 파우의 매력을 전합니다. 파우 이번 여름 핫 컴백한다고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2: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셨죠?
3: 운동을 한 누가?
5: 동현씨가
3: 뮵에서 옷을 벗어야 돼서
4: 제가 그 옷을 벗어야 되는 신이 있었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죠.
2: 오, 네. 핫가이가 되셨네요.
1: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요?
4: 사실 원래는 그 콘티 중에 제가 상타를 하는 신이 없었어가지고 그 아 팔만 나오는구나 하고 해서 푸시업만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아 동현 씨 오늘 그 수건만 이렇게 걸치고 촬영할 거예요 해서 현장에서 복근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2: 결과물은 만족하셨나요?
4: 아 근데 열심히 복근 운동 한 거랑은 다르게 복근이 안 나오더라고요.
3: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활동 직전에 약간 좀 붓기 빼기 느낌으로 현빈이랑 동현이랑 저랑 셋이서 15km 러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는 안 하려고. 쉽지 않았어가지고.
1: 다른 멤버분들도 러닝 좋아하시나요?
6: 저 가끔 좋아하고 가끔 안 좋아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2: 아, 기분에 따라서.
4: 예, 가끔 유치 형, 저는 러닝을 가끔 뛰는데 가자고 하면 유치 형이 그 퇴근하기 전까지는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놓고 막상 퇴근할 때 되면 아 동현 나 근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은 또 좀 서운하더라고.
1: 저희랑 비슷하네요.
2: 약간 정은이랑 비슷한. 아 정은이가 약간 정은이랑 저랑 야식 메이트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야식 같이 먹자 해서 응 먹자 했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나 안 먹고 싶어졌어 약간 이렇게.
3: 와 지금 균형 유치형이다 이거.
2: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6: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멤버한테 제가 말하면 그냥 50%만 믿어. 아~
2: 좋은 방법이네요.
1: 토모님께서 플레이버 무대에서 입체적인 동선도 돋보이지만 손끝까지 살린 섬세하고 아름다운 안무도 정말 눈길이 사로잡아요. 멤버들이 보기에 팀에서 가장 손이 예쁜 멤버는 누구인가요? 본인 자체도 환영!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 손이 예쁜 멤버.
3: 동현이 기다리고 있나요?
2: 아 처음부터. 동현이.
3: 근데 사실 동현이가 손이 진짜 예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사랑해주세요.
3: 약간 뽀얗고 되게 길쭉길쭉한 손이라
4: 어머니한테 좋은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3: 지금 나랑 비슷한 거
6: 지금 보니까 나랑 비슷한 거.
1: 그럼 다들 손 자랑 한번 할까요?

0: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오, 약간 내일 광고처럼 이렇게.
2: 어, 다들 되게 뽀얗시네요. 어,
3: 감사합니다.
0: 어, 화장해서.
4: 아, 아니, 손도 화장했어요.
5: 너 손도 메이크업해?
1: 오, 예쁘시네요.
6: 반지 끼만 나시겠네요.
5: 어, 아, 맞아요. 반지 끼는 거를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 우정 반지거든요.
2: 아, 멤버들끼리.
6: 어, 와, 다 오늘
7: 우정 반지요?
4: 그게 아, 저는 그게 잃어버릴까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고이.
2: 어머.
4: 딱.
6: 어, 그럼 오늘은 대표님만 사시는 건가요?
5: 아, 오늘은 항상.
2: 항상. 서운해.
0: 아, 저희도 저희도 진짜 중요한 날이 끼려고 좀 아껴뒀습니다.
4: 근데 제가 이걸 끼면서 느껴본 게 이게 그 춤 연습하고 나면 막 쓸려서 막 까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손가락이 아픈 건 아닌데 반지가 좀 아파해가지고
1: 아, 반지가. 아, 반지가
5: 핸드마이크로 반지가. 연습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게 다 긁혀가지고 원래 매끈했던 거였는데 좀 지저분해.
4: 최대한 보존하고 아, 싶어가지고.
1: 우정님 그런 맛이 있는 건데.
4: 아, 그런 맛이.
1: 서운합니다.
2: 아빠는 파우, 엄마는 그냥 사람. 플레이버 맛하니까.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2: 맛있죠?
3: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2: 그러니까 전... 그 한 통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3: 아, 한 통 있는 거
0: 아, 다 같이?
3: 아, 다 같이.
2: 아, 다 같이.
3: 아, 다 같이. 엄청 좋아합니다.
1: 좋아하시네. 네.
4: 전 민트 초코.
2: 혹시 아... 여기 민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4: 저요.
1: 저는 아, 정말요?
6: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4: 아, 네. 그래요?
1: 아, 전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4: 민초가 맛있어요, 진짜.
2: 진짜 약간, 맛있어요.
4: 그 다른 맛이에요, 약간 상 막
0: 치약.
2: 오, 아니요. 지금
4: 또 시작됐다.
2: 민초단들 지금.
0: 아, 죄송합니다.
2: 저 지금 아주 2년 위험한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4: 2년 동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민초는 치약 맛이 아니에요.
2: 맞아요.
3: 치약이 민트 맛이다.
4: 상
0: 바카 맛.
4: 아니 다 그냥 저는 달라요. 그냥 상쾌한 초코 맛.
3: 상쾌한 초코맛.
6: 전 상쾌하게 초코를 먹을 바에 그냥 초코를 먹어.
7: 저도
5: 저도요. 저도요.
2: 네. 이게 민초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민초 울겠다 지금.
4: 너무 달면 물린다면서요, 형.
3: 어?
4: 덜 물리게.
2: 그죠? 너무 달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5: 저는 쿠키
6: 맛인가요?
5: 아, 네. 어. 저요?
6: 네.
5: 저도 좋아합니다.
2: 아, 민초 좋아하는 네. 최애 맛은 어떤 건가요?
5: 저 쿠키 앤 크림이에요.
2: 달달한.
6: 아,
5: 네.
2: 달달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군요.
3: 혹시 정우님이랑 사랑님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6: 저는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3: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
2: 저는 요즘 초코바 아이스크림.
0: 아~
2: 신상.
0: 아, 신상.
2: 네.
0: 아, 맞아요. 그 노란 색깔.
2: 맞아요. 노란 색깔이랑 갈 색깔도.
0: 아~
2: 너가 자주 사는.
0: 트윗.
6: 아,
0: 아~, 아~, 아~,
6: 아~, 아~, 맛있죠.
2: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꼭 여러분 드셔보세요. 현빈이 고양이님께서 플레이버는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 멤버들과 꼭 해보고 싶은 여름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0: 저 온천.
4: 여름에 온천이요?
2: 이열치열.
6: 이열치열.
0: 온천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가려고 이렇게 콘텐츠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회사분들한테 전 온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이렇게 거절당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2: 네, 끝까지 밀어붙이시길. 네.
6: 그러면 이 오늘 같은 뜨거운 날씨에도 온천을 가고 싶으신 건가요?
0: 아, 저는 항상 가고 싶어요. 예전에 온천 비슷한 데 한 번씩 다 같이 갔었는데 아니 다 같이 탕에서 만나기로 했고 아, 저만 혼자 탕에 가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2: 아, 정말요?
0: 집에 놓고
4: 온천 같은 곳이라고 하면 찜질방.
0: 찜질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4: 찜질방. 제가 가볼게요.
0: 오늘? 그냥 말하면 그냥.
4: 오늘 퇴근하고?
0: 아,
4: 찜질방 가고 싶어요?
0: 아니, 아니요.
4: 찜질방 가고 싶으면 말해요.
2: 아, 그러니까 따뜻한 거 좋아하시나요?
0: 따뜻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그래요?
0: 그냥 물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6: 아.
2: 다른 분들은 여름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3: 저는 빠지 한번 가고 싶어요.
6: 빠지.
3: 진짜 빠지 너무 가고 싶어요.
2: 저도 저희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콘텐츠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간 꼭 갈 수 있게.
4: 아, 재밌겠다.
3: 진짜 재밌겠다.
2: 스릴 좋아하시나요? 약간 스릴 넘치는.
0: 아, 스릴 즐기죠. 저희.
4: 저 진짜 저희... 좋아해가지고 조만간 현빈이랑 한번 번지 점프 하러 가보지.
0: 아니.
4: 현빈이가 진짜 높은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 아, 고소공포증 이런 게 아예 없으세요?
4: 아, 전혀.
0: 고소공포증 진짜 싫어합니다.
4: 아마 올라가면 기억을 못할 거예요.
2: 아, 너무 행복해서.
4: 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0: 제가 한 2m 올라가면 이제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제 부모님이 좀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그래가지고
6: 이해합니다.
4: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6: 파우리님께서 이번에 유럽 투어를 시작하시잖아요. 오, 글로벌

0: 팬분들을 사로잡을 파워만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팀 자랑 시작.
1: 아, 홍 씨부터 가겠습니다.
2: 저희는 이제 재밌어요. 다시 했을 때 항상 재밌습니다. 그게 저희만의 매력이라.
3: 네. 저는 근데 좀 유럽 팬분들이 되게 요정 같은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되게 요정 같거든요.
4: 아니 본인 자랑 말고 진짜
0: 요정.
3: 아, 뭐야 안 돼요? 진짜. 아니, 전 요정 해요 그러면.
5: 아, 전 요정하긴 좀 크죠.
3: 큰 요정 해요 그러면. 약간 멤버들 다 약간 각각의 귀여운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다들 좋아해 주지 않을까.
6: 다 다른 요정 같다.
3: 아, 맞아요.
6: 요정. 동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저는 저희 팀이 그냥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약간 아 얘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근데 제가 봐도 되게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약간 다 다른 색을
4: 아 뭐 그런
3: 맞아요 파워레인저처럼
4: 네, 네, 네. 많이 네. 오늘.
6: 현빈님은 어떻게?
5: 아 저도 동현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다섯 명 다 생긴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막 팬분들도 얘는 어떤 상, 얘는 어떤 상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게 좀 저희의 매력이지 않을까.
0: 현빈님은 무슨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5: 아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말했듯이 고양이 상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아 그 이진아 분들은 네. 어떤?
6: 저는 저는 팬분들이 강아지라고 정말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0: 저는 원래 치타상.
4: 오 치타.
5: 오 치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0: 근데 요즘 좀 곰돌이상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3: 곰돌이상. 제 팀은 요치형이 곰돌이를 맡고 있거든요. 오.
0: 곰돌이 같으십니다. 네.
6: 아 그래서 다들 약간 요정 같은 머리색과 곰돌이 같은 머리색을 하신.
4: 그거는 맞춘 게 아니에요.
6: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하반기에 콘서트 투어가 있다고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7: 아, 네, 맞습니다. 저희 2026 파워 콘서트 투어 컬러 온 올 하반기 서울을 시작으로 헝가리,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등 그런 유럽 주요 도시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컬러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려요.
6: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7: 제가 콘서트가 또 진짜 재밌어요.
2: 맞아요. 앵콜을 진짜 많이 합니다.
6: 아 저희가 올해 저희도 투어를 첫 투어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배님들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저희도 그 투어는 이번이 왜냐면 작년에 원래
6: 콘서트를
3: 유럽편 처음이가 유럽 처음이죠. 유럽 투어 처음이라서
6: 약간 콘서트는 그러면 하셨
3: 콘서트
7: 네, 했어요. 저희는 사실 뭔가 항상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뭔가 대본 같은 것도 많이 연습하고 곡도 계속 센리로 런스로 해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했던 거를 그대로 하자라는 마인드로 가는 것보다 그냥 했던 거는 계속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일단 질러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해보고 그렇게 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7: 너무 그런 아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저희도 이번에 제대로 놀고 오겠습니다.
3: 맞아요. 재밌게 다 같이 즐기면서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위니님께서 이번 수록곡 Still Choosing You는 요치와 현빈이 함께 만든 곡이잖아요. 이 곡에 가장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8: 네, 이 노래는 제목처럼 Still Choosing You 여전히 너를 선택해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에게는 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언제나 1순위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6: 현빈님은 어떤 마음으로 곡을 만드셨나요?
5: 사실 유치 형이 말한 그대로 같이 곡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가사를 쓰거나 그 탑라인을 짤 때도 저희 팬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짜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1569님께서 Still Choosing You 가사 너무 예쁘다고 보내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사 있으신가요?
8: 현빈부터.
5: 저는 아 너에게 전화를 걸어 후회할 걸 알면서도 라는 가사가

0: 정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생기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정말 전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직접적인 가사랑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1: 유치님은?
2: 저는 아, 첫사랑은 너야 어, 다시 널 볼 수 없다고 한다 핸드. 이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1: 사랑스러운 가사인 노래네요.
3: 그 앞에 또 이제 너가 아니면 never 있잖아요.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맞아. 이런 내용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곡이죠. 파우의 Still Choosing You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친한 친구 방송반 파우의 스틸 추싱 유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치 요치님

0: 께서 진짜 여름밤에 딱 맞는 노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방금 듣는데 진짜 지금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두 곡 저희 이번에 싱글에 들어간 두 곡 다 여름 느낌인데 둘이 다른 여름이거든요. 네. 플레이버가 약간 낮의 여름, Still Choosing You가 약간 밤의 여름 같은
0: 약간
1: 느낌이라
0: 여름밤에 한강에서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3: 4832님께서 파우님들 노래에 퍼스널 컬러가 있다면 여름인 것 같아요. 맑고 청량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들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5: 여름. 아니요 여름 별로
3: 아 정말요?
6: 저는 여름 빼고 사실 다 좋아하는
0: 아 그래요? 아, 근데 아니,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세요 다들.
3: 더울 때 이렇게 청량한 노래를 들으면은 안 덥지 않을까요?
1: 아까 저희 질문 보내주셨던 파워분도 에어컨 끄셨다고 노래 듣고 그랬으니까 노래 시원한 노래 들으면 아마 시원하지 않을까.
3: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파워의 반짱 선거.
2: 반짱 선거.
3: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가볼게. 우리도 같이 반말 모드 해도 되지?
0: 네.
2: 좋아.
0: 좋아.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약간 나는 오늘 근육짱 약간 이런 느낌? 리더 요치부터 가볼까?
7: 아 나는 요리짱.
0: 요리짱.
4: 왜?
7: 아 나는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처음 해본 음식도 잘 만들어가지고
0: 손맛이 좋구나.
7: 맞아.
2: 요리 센스가
7: 좋구나. 요리 센스 좋아.
4: 너 어떤 요리 잘하는데?
7: 나 다 잘하지.
0: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있어?
7: 한국 음식은 김치볶음밥.
2: 김치볶음밥
4: 가장 쉬운 거?
8: 근데 요즘에 저번에 파카파오랑 그 태국 요리 막 팟타이?
4: 맞아요.
8: 이것저것 해줬는데 진짜 맛있었어.
9: 진짜 맛있었어요.
0: 팟타이 쉽지 않은 음식인 것 같은데.
3: 그니까
0: 잘하나 보다.
7: 팟타이는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
3: 팟타이가 아니었고
8: 파카파오랑 그 뭐였지?
4: 팟타이 아니야?
6: 수게.
8: 수게.
1: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현빈이는?
4: 나는 현빈짱 하려고.
0: 현빈짱. 이유가 뭘까?
4: 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현빈짱으로.
0: 현빈짱.
1: 힘들어 보인다.
0: 자신감이 넘쳐.
3: 그럼 사랑스러운 표정 한번 보여줘.
4: 아 사랑스러운 표정.
0: 현빈짱. 정빈이도 가볼까?
8: 난 그럼 약간 감성짱.
0: 감성짱.

0: 생일장.
1: 고마워.
2: 혹시 F야?
1: 어, 나 F 맞는 것 같아. 근데 살짝 약간 반반?
2: 반반.
1: 어, 약간 F일 땐 F고.
2: 일할 땐 극적인
0: 일할 때? 때는 극T입니다.
3: 아.
0: 일할 때는 극T예요.
3: 아, 멤버들에게 극T인가요?
0: 극, 어,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1: 네. 완전 F처럼 진짜 속상하네.
2: F가 맞나 보다.
3: 어, 노래만 F. 동현이는?
4: 어, 나는 N행시장.
0: N행시장?
2: N행시장?
4: N행시 사실 되게 자주 하거든.
2: 우와.
4: 이번에 친친 나왔으니까 친친 운 띄워주면은 한번 해볼게.
1: 어, 친한 친구 방송반 이렇게.
4: 아, 오케이.
3: 어, 가능해.
5: 아, 근데 친친 방을 하자 그럼.
3: 아, 친친 방으로.
6: 친친 방.
2: 하나, 둘, 셋,
4: 친. 친한 친구 그걸로는 안 되겠어.
2: 친.
6: 친. 뭐야?
4: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1: 방.
4: 방송을 통해 말합니다. 나랑 연애할래?
3: 와, 와 이거 아니, 진짜,
2: 아니, 진짜 이거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3: 대박이다.
2: 우리가 좀 배워야겠어.
0: 지졌다.
3: 와, 그러면 혹시 이즈나로도 가능해?
2: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인데?
3: 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4: 오케이, 가보자.
2: 하나, 둘, 셋, 이.
4: 이즈나, 정말로 정말로.
3: 즈.
4: 정말로다가 사랑스러운 그룹이지?
2: 나.
4: 나야들은 정말 축복받았어.
3: 우와.
2: 뭐야?
3: 뭐야? 와 진짜 뭐야? 대박이다. 너무
5: 와,
3: 잘한다.
5: 미쳤다. 내 준비한 거 아니야? 시킬
3: 그니까.
5: 말고?
3: 오, 아니 반짱 되겠는데? 와,
5: 대박이다. 와.
3: 그러면 홍도 질 수 없지.
0: 아 질 수 없지.
5: 질 것 같은데.
0: 어, 나는 어, 나는 손필이 짱인데. 어,
2: 손필이?
0: 나는 이 손만 있으면 어떤 노래든 다 연주할 수 있어.
2: 우와.
0: 그래서 혹시 이즈나님들 노래로 하나 해도 될까?
2: 어, 너무 좋지. 좋지.
0: 어떤 노래 좋아할까?
2: 사인?
3: 사인?
0: 사인.
2: 나 알려줘.
0: Just give me a sign. 아, 오케이. 아, 아, 아.
2: 엄청난 개인기인데?
3: 와. 파우 노래도 해줘.
0: 파우 노래 중에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
3: 나는 아까 들었던 스틸 추싱 유.
0: 스틸 추싱 유? 아, 사랑이 어려운 거였네.
2: 아, 내가 어려운 거였네.
0: 알겠어.

0: 와, 엄청난
1: 나 근데
0: 계획이다.
1: 와 진짜 손피리로 이게 밴딩이 되는 줄 몰랐다. 와
2: 진짜 힘들었습니다.
3: 디테일이 다 잘 들리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음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손으로?
2: 아, 진짜 내가 한 몇 시간 연구를 한지 모르겠어.
3: 아, 몇 시간?
2: 진짜 개인기 하나 만들려고. 이때 하면 이음, 이때 하면 이음. 아, 이걸 우와. 계속 하나씩 찾았어.
1: 감각으로 한 거야?
2: 감각으로.
3: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하다.
4: 대단하다. 어?
3: 정빈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4: 도전?
5: 어떻게 하는 거야?
4: 탈락.
3: 자 여기까지 짱 먹은 친구들 다들 축하하고 우린 여기서 이제 반말 모드를 다시 끝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제 전학생 친구들과 끝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진짜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대표로 유치님이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6: 네 일단 늦은 시간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우리 플레이어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3: 늦은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파우의 플레이버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사랑이 이목구비.
1: 말고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중학교.
1: 오, 랑디가 졸업한 학교 아닌가요?
2: 맞습니다.
1: 어제 랑디는 본인을 인싸였다고 하는데 진실을 밝혀주세요. 송파중 유사랑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도 밀착취재.
2: 아, 사실 저 어제 인싸였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인싸는 아니었고요. 전 약간 반 친구들이랑만 친하고 다른 반 친구들이랑은 잘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 친구들끼리랑은 다 두루두루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때 만나서도 저 친구 해줄 수 있겠죠?
2: 하고 싶어요?
1: 하고 싶어요.
2: 친구 해줄게요. 오케이. 친구, 친구비 되세요.
1: 오케이. 나의 사랑.
2: 오케이.
1: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사랑이 이목구비.
1: 말고 말고 말고 말고. 점심 메뉴 그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가보겠습니다.
2: 엄냠냠. 다가올 8월 13일 목요일 개학날 송파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보리밥, 쇠고기 미역국, 매운 돼지 갈비찜, 타코야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인데요.
1: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침 또 급식으로 나오더니 콘치즈 뭐야 뭐야.
2: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오늘 생일인 쩡이디가 진짜 많이 받은 선물 중 하나일 텐데요. 생일에 꼭 먹는 디저트죠. 생과일, 망고, 딸기, 초코, 생크림, 치즈, 고구마, 티라미수 등등등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주간식입니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마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웨트.

0: 내일 급식 버터라에 이어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웻 듣고 왔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계절감이 느껴지는 역시 핫한 곡이었죠. 조금 전 6시에 막 발매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세 번째 싱글 앨범은 내면의 노력과 불안을 굳이 타인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싱글의 수록곡 들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보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케이크였습니다.
0: 다가올 8월 13일 송파준 개학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밥, 쇠고기 미역국, 매운 돼지 갈비찜, 타코야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케이크.
1: 제가 송파중학교를 다닐 때 급식이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카레나 하이라이스가 되게 자주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디저트도 항상 맛있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0: 근데 딱 이 개학날 급식 메뉴가 딱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1: 그 약간 학교에서 항상 매달마다 그날 그 달에 생일 축하의 달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의 급식인 것 같아요. 정은이 최애 케이크 있나요?
0: 저는 딸기 시트 케이크를 좋아해요.
1: 딸기 시트 케이크?
0: 딸 그 시트가 핑크색으로 된 딸기 빵 케이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1: 맞아, 나 잘 못 본 것 같은데.
0: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항상 잘 검색하고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1: 갑자기 막 구해주고 싶어.
0: 진짜? 구해줄 거야?
1: 구해줄게.
0: 오케이.
1: 내년 생일에?
0: 오케이. 1년 기다릴게요.
1: 저는 딸기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0: 뭔지 알아. 뭔지 알아.
1: 딸기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초코볼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별미입니다.
0: 진짜 맛있지?
1: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저렇게 치즈케이크처럼 치즈 모양도 나오고 케이크 모양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0: 한 번 더 자랑타임.
1: 자랑타임. 그리고 막 요즘 동물 모양도 나오고 진짜 귀여운 케이크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그리고 저희가 또 TMI로 데뷔 때였나? 언제 한번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깨먹는 케이크 기억나요?
0: 어 기억나.
1: 컴백 축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먹는 게 있었는데 엄청 신기한 케이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543님 축하드립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케이크요. 저 3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원래 여자의 생일은 한 달이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만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먹고 싶어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2797님께서 랑디 쩡이디 두 분은 요즘 서로의 숨겨진 귀여운 버릇이나 아 이건 진짜 나만 아는데 너무 웃기다 하는 멤버들만의 킬링 포인트가 있나요? 쩡디 있어요?
0: 저는 랑이한테 있어요.
1: 뭐죠?
0: 랑이가 잘 때 이렇게 어깨 옆에 이렇게 자는 거 알아요? 어깨에 기대서?
1: 제 어깨에 기대서?
0: 다른 멤버의 어깨에 기대서.
1: 아 진짜?
0: 그럴 때 뭔가 좀 귀여워요.
1: 아 그래 저는 약간 비행기를 타면은 정은이랑 옆에 타면은 정은이가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더라고요.
0: 맞아 너무 귀여워.
1: 근데 진짜 이렇게 이불을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말 이 상태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정은이의 습관은 정은이는 걸을 때 발걸음이 이렇게 이렇게 발소리가 엄청 당당한 파워워킹으로 걷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저 멀리서도 이제 저 발소리가 들리면 이즈나 멤버들 모두가 아 정은이다, 정은이 온다 이렇게 알 정도로 되게 귀엽습니다.
0: 근데 나는 몰랐어. 그런 그치? 느낌인지.
1: 정은이가 모르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응?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정은이의 귀여운 습관인 것 같아요.
0: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오율 롱샷의 썸머 아이즈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의 기로 돌아올게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무작정 눈에 보이는 쇼핑몰로 들어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앞에는 예쁜 여름 옷들이 쏟아졌다. 학교 다닐 땐 교복이나 체육복 둘 중 하나만 입으면 그만이었는데 스무 살이 되니 아침마다 내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친구가 좀 더 늦는다는 얘기에 예정에도 없던 쇼핑을 하게 됐는데 그날은 어쩐지 평소라면 사지 않았을 하늘하늘한 연보랏빛의 예쁜 여름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기분 좋게 결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옷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어쩌면 실패한 쇼핑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살면서 아직 모든 걸 겪어본 적도 없는데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중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상에 이렇게 예쁘지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다는 걸 배웠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스무 살이란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진짜 내 취향을 쌓아가는 나이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볼 빨간 사춘기의 클립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1136님이었습니다.
1: 1136님 20살이신가 봐요. 저희랑 친구네요. 어른이 되고 20살이 된다는 건 오늘 일기 속에 옷을 고르는 것처럼 나 혼자 선택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20살이 된 쩡이디도 공감하나요?
0: 완전 공감했어요. 진짜.
1: 그쵸.
0: 이게 자기의 선택을 엄청
1: 많이 하게
0: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게 선택을 저희는 항상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이제 20살이 되면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전의 경험을 알고 아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참 정말 좋은 경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서 좀 새롭게 도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0: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올블랙 패션을 많이 입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20살이 되면서 또 블랙만 선호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컬러도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1: 맞아.
0: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의 한 가지만의 그런 느낌보다 점점 도전을 해보면서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많이 도전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옛날에 먹는 음식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에 잘 도전을 안 했었어요. 근데 20살이 되고 바지를 먹어봤는데 그 전에는 약간 초록색이고 야채야채한 맛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전을 안 하다가 바지를 먹었는데 어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랑디가 좋아하는 떡볶이 바질 크림 떡볶이 있잖아요.
1: 아 근데 떡볶이는 빨간 게 국룰이긴 한데
0: 아 근데 그 바지를 도전하셨으니까 아. 같이 조합한 그것도 먹으면서 하나 성장하는 거죠.
1: 맞아.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아우 절대 안 먹어 였으면은 어머 근데 색깔이
0: 맛있어요.
1: 굉장히 초록초록하네요.
0: 내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아우,
1: 약간 조금 건강한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아직 도전 안 해보셨나요?
1: 안 해봤어요 저.
0: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정말요? 정말?
0: 진짜
1: 너 오리지널보다 좋아해?
0: 네.
1: 너 이제 바질만 먹을 거야? 바질 크림 떡볶이만?
0: 가끔 땡길 때 있어요.
1: 그럼 가끔 땡길 때 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0: 좋아요.
1: 그럼 쩡이 오늘 사연자님께 친구로서 해주고픈 말이 있나요?
0: 저도 이게 한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교복, 체육복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또 20살 되고 옷에 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옷을 시도하는 게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1: 맞아. 나도 이제 20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또 일어나면 그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뒷받침이 되니까 많은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20살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화이팅!
0: 화이팅!
1: 다 같이 화이팅!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1136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이렇게 여러분의 요즘 생각이나 하루 이야기, 교환일기 앞으로 남겨주시면 친친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친방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사연 소개될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0: 신희준님께서 울콘치드 DJ 이틀차 만에 전학생이랑 함께했는데 완전 프로 그 자체, 진행이 체질인가봐 장하다.
1: 우리가 이 DJ 하기 전에는 이 초대석에서 했었잖아요.
0: 맞아.
1: 근데 이렇게 DJ 자리에서 하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0: 아니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어제 끝나고는 아 우리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더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약간 그 전에 했었던 찐찐방과 되게 느낌이 달랐어서 약간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어요.
1: 8454님께서 우리 쩡 이제 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네.

0: 20살 생일 진짜 많이 축하해. 정이와 랑이 그리고 이즈나의 21살, 22살, 100살까지 응원하고 사랑할게. 다들 태어나줘서 고마워.
1: 태어나줘서 고마워.
0: 고마워.
1: 고마워. 생일 축하해.
0: 생일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1: 행복했어?
0: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근데 진짜.
0: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페셜 DJ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1: 진짜 많은 분들이 정은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저도 동달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오! 내일은 우리끼리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1: 게스트 송동평 씨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 밤 10시 잊지 말고 꼭 놀러와주세요.
0: 그럼 오늘 끝곡 서리의 페어리테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혜승,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이즈나의 유사랑
0: 최정은이었습니다. 또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니들 카메라 돌고 스태프들 째려본다고 쫄지 마. 어? 특히 관객들이랑 기싸면서 절대 쉬면 안 돼.
1: 어, 별 맞네. 네가 쫄았냐? 어?
0: 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 엄청 쫄았는데 속으로 이랬대.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빼고 다 기들이다. 그랬더니 무서울 게 없더래.
1: 목사가 신도들한테 욕이 나고 개 좋은 교회 다녔다.
0: 어, 여기가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나 빼고 다니더니 나 빼고 다니더니 야! 나 빼고 다니겠나 내기!
2: 야야 속으로 속으로
0: 속으로!
1: 가자 가자
0: 잠깐 잠깐 잠깐 천천히 현우!
1: 노래하는 놈이!
0: 래퍼를 쐈고!
3: 트라이 앵글!
0: 가자! 야!
4: 발길이 조곡할 3인조 신나는 조각벽 댄스 댄스 트라이 앵글의 데뷔 무대 러브

0: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였습니다. 영화 와일드 싱, 영화 속의 한 장면 이어서 사운드 트랙까지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날 7월 31일에 OTT로 이 영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많이 궁금하셨죠? 극장 못 가신 분들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일드 싱, 강동원, 박지연, 그리고 엄태구의 3인조. 네. 여기에 우유빛깔 최성곤, 네, 오정세 씨까지 함께하는 영화 와일드 싱. 저는 서비스 시작되자마자 집에서 다시 봤거든요. 재밌는 장면은 여전히 재밌는데 뭐랄까요, 극장에서보다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장이란 곳은 액션, 뭐 블록버스터 이런 장르를 보기에도 최적화된 공간이지만 코미디 영화나 호러 영화 같은 장르 영화를 보기에도 제일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호러 영화 볼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코미디 영화를 볼 때 어디에선가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들이 사실은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게 만드는, 심지어 재미없는 순간조차 재밌었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보는 재미라는 게 특히 장르 영화에는 있는데 이 코미디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심심해요. 마치 요즘엔 그거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일부러 웃음소리 같은 거 효과음으로 넣었잖아요. 뭐 그런 역할을 하던 게 사라진 느낌이랄까? 그래도 여전히 재밌는 순간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짝 좀 비어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극장이랑 다르게 집에서는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또 편안한 먹거리와 함께 이렇게 또 수다 떨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권삼 씨가 보셨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전개와 상황, 처음에 뭐지 하다가도 유치하면서도 많이 웃었네요. 1990년대 추억도 떠오르게 만들고 엔드크레딧 뮤비도 재밌고 러브이즈 신청합니다 하셨고, 조세호 씨도 1990년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이면 추억 돋아가지고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라고 넘겨주셨어요. 네, 와일드 싱 궁금하셨던 분들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고시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문자로 2488번 은중과 상현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영혼이 남는 그 작품에서 최유리의 리즌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주민희 씨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 보셨나요? 대상을 은중과 상현의 김고은 배우가 받았습니다. 드레스도 이쁘게 입고 왔는데 상 못 받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대상을 받아서 울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저도 따라 울면서 시청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은중과 상현과 유미의 세포들까지 이렇게 함께 공로를 인정받아 네,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는 순간 뒤에서 이상희 배우가 야! 김고은 하는 게 더 화제가 됐던. 아, 저도 봤죠. 시상식 다 봤습니다. 저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은중과 상현이 작품상을 받는 거 아닐까 했는데 작품상을 안 주길래 어 그럼 대상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작품에 줄지 사람에게 줄지 이제 그 차이였는데 이제 김고은 배우 받을 만한 배우가 받았고요. 아 그런데 계속 박시원 배우가 상을 못 받으니까 그게 또 아쉽기도 해요. 은중과 상현은 사실 좀 공동수상 해도 충분한 작품인데 하는 아쉬움. 김고은 배우가 늘 좀 대표로 상을 받는 느낌이라 박시원 배우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와일드싱에서도 박지원 씨가 아주 하드캐리 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은중과 상현 아직도 못 보신 분 이제 이 정도면 보셔야죠. 그리고 극장에서는 지금 스파이더맨을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이하로 씨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중반부 넘어가면서는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영화였어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니카 씨는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 3부작을 몰아서 보고 4시부터 10시까지 보고 밤 11시에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파이더맨의 성장 과정을 한꺼번에 본 느낌이랄까요? 첫 장면부터 내가 키운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잘 자랐다 훌쩍 외롭겠다 훌쩍 그러면서 봤어요. 전 사실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엔드게임 이후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스파이더맨이 정착시켜 주었습니다. 왜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아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블 영화들 이제 뭐 끝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재밌으면서 인간적이고 내내 훌쩍 슬프기도 했던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윤한호 씨는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그 장면들 너무 좋았다고. 아, 요것도 스포인가요? 네, 뭐 혹시 모르니 장면을 묘사하진 않겠습니다만 윤한호 씨의 표현대로 지금까지 마블 영화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의 그 엔드 크레딧 영상들이었다고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굉장히 좀 담담하게 마무리하는 그 장면들, 그 뉴욕의 장면들 좋았다고. 뉴욕의 어떤 순간들인지는 말 안 했으니까 스포 아니죠. 네. 그 엔딩곡이죠.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를 말씀드렸더니
1: 네.
0: 김서영 씨께서 정은임 아나운서 때는 정성일 평론가님 나오는 날이 정말 최고였어요. 지금 우리에겐 이은선 작가님이 계시죠.
1: 괜찮을까요? 저로도. 갑자기 어깨가 진짜 무겁네요.
0: 아, 그 막 더운 날 특집하고 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라니.
1: 맞아요. 하루하루는 진짜 안 가는데
0: 네.
1: 한 달, 1년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무슨 영화들 뭐 개봉 10주년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벌써 10년이라니.
1: 그러게요.
0: 자.
1: 네. 저도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가
0: 네.
1: 올해 유독 그 10년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꽂혀 있는데
0: 네.
1: 제가 회사를 나온 지 10년 됐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와 10년을 어떻게 버텼네. 근데 그 10년 가운데 정말 긴 시간을 FM 영화 음악과 함께하고 있어요.
0: 2018년부터니까.
1: 맞아요. 2018년 봄이었나요?
0: 그 지금 8년.
1: 네.
0: 와 10년 가운데 8년을.
1: 그러게요.
0: FM 영화 음악과 함께.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잘 해냈다. 네.
1: 좀 더 해내보자. 네.
0: 축하합니다. 10년.
1: 네. 네.
0: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의 주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주제를 얘기하려니까 사뭇 기분이 이상한데 네. 오늘의 주제는 사건의 양상입니다.
0: 사건의 양상.
1: 네.
0: 뭔가 사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걸 보면 장르물인가?
1: 오늘 네. 제가 사실 그 극장 영화들을 되게 고민했어요. 지금
0: 네.
1: 극장에서 정말 많이들 선택하고 계시는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오디세이가 그쵸. 찾아오는 주여서 한창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두유를 먹을 때
0: 네.
1: 거기 붙어있는 빨대가 뭐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면서 그 빨대를 붙이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안을 어떤 분이 인터넷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데
0: 네.
1: 제가 대강 보고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맞아, 저거 뭐 쓰지도 않고 다 쓰레기인데 근데 그 빨대가 꼭 필요한 사용자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빨대가 꼭 필요하신 분들, 네. 영유아들.
0: 그죠, 아이들.
1: 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건 누군가는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생각이 정말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 두유의 일화를 통해 항상 저는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극장 상황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극장에 갈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대작들이 찾아오고 모두가 극장으로 향하는 것 같은 시기에도 어떤 이유로 혹은 사정으로 극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는 두유 빨대 같은 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 시리즈가 어떨까? 좀 시간이 되시고 혹시 어떤 이유로 휴가도 좀 여의치 않으신 상황이라면 길게 볼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창 또 성수기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주간이라 길게 오래 보실 수 있는 시리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1: 네.
0: 시리즈.
1: 제가 이 시간에 이런저런 OTT 플랫폼 작품들의 오리지널을 많이 소개했는데
0: 네.
1: 이 OTT 플랫폼 작품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1: 아마땡 프라임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0: 저도 일 때문에라도
1: 네.
0: 웬만한 OTT는 다 지금 구독 중이거든요. 이건 아직 못하고 있네요.
1: 이게 지금
0: 이제 해야 되나?
1: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한국 지사가 아직 없어요.
0: 네.
1: 그래서 해외 작품들은 지금 오리지널들이 꽤 만들어지고 있고 반향도 있는데 한국에 조만간 무언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들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7월 17일에 공개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반향이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1: 범죄자라고 하는 시리즈고요.
0: 네.
1: 마츠나가 다이시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이 감독은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한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0: 그런가요?
1: 화장실의 피에타 그리고 하나레이베이 에고이스트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던 감독이고요. 감독이 만든 첫 오리지널 시리즈고 총 7부작인데 이 7부작의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요. 7개 중에 1시간이 넘어가는 에피소드가 거의 없고요.
0: 내 취향이야.
1: 대부분 1시간 안쪽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끝납니다.
0: 시리즈는 그래야 돼.
1: 그래서 한 7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0: 좋은데.
1: 네, 이 시리즈 한 편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다만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어서 그 50분, 뭐 50몇 분 되는 시간 안에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묻지마 살인이에요. 4명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5명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나는데 젊은 남성인 슈지라는 사람이고요. 칼에 찔리기는 찔렸어요. 그런데 중상을 입고 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서 10일만 버티세요. 그럼 다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오, 이 시작부터 재밌는데요.
1: 그리고 사라지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존자니까 보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마라는 담당 경찰이 배정이 되는데요. 소마는 이 슈지를 둘러싼 사건 뒤에 생각보다 거대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0: 자, 일단 시작 좋아요.
1: 네. 네,
0: 지금 이 딱 설정 자체가 네. 일단 흥미를 확 지금 끌었습니다.
1: 네.
0: 자, 제목이 범죄자예요.
1: 네.
0: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네 명을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무슨 미스터리물이나 뭐 수사물 이런 구조인 건가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사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그 묻지마 살해 사건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0: 네.
1: 진다이 지역이라고 하는 역의 남쪽 연결 통로 앞에서 벌어져요. 대낮에. 야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지하철도 그렇지만 일본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0: 맞아요.
1: 출구가 너무 많고.
0: 네, 헷갈려요.
1: 네, 그런데 이곳은 아마도 조금은 한적한 통로인 것 같아요. 대낮에 사람이 막 그렇게 북적이진 않는 곳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무대 연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런 연결 통로나 지하철의 광장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0: 네.
1: 카메라가 그 계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부감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건조하고 소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찍었는가를 보니까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온도는 뜨겁기보다는 좀 차가운 편이고요. 색감을 생각하면 무채색의 톤이고 인물들의 감정도 엄청나게 절제되어 있는 접근을 하는 시리즈인데 아 나는 일본 시리즈 좀 힘든데 일본 시리즈 그 특유의 하이톤 때문에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혀 다른 느낌의 시리즈를 보게 되실 거고요.
0: 가령 예를 들면 지옥에 떨어집니다와는 전혀 다른 톤의
1: 매너.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는 정말 강강강 막 그렇죠. 뜨거움 네. 뜨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즈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그 각본상에는 5명의 피해자들이 피습당하는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묘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이 그걸 보고 나니까 사람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칼로 대낮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찌른다고 할 때 그 두려움, 무서움 혹은 그걸 목격하는 사람의 두려움 이런 걸 목격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 저 사람 뭐야? 지금 쓰러지는 거야? 어? 죽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면서 저렇게 어이없이 사람이 픽픽 쓰러지도록 정말 죽여버린 대낮에 그런 장면을 출발해서 범죄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감독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목을 보면 그럼 범죄자가 누구야? 그 찌른 그렇죠. 사람이 누구야? 네. 이런 질문이 돼야 될 텐데
0: 범인 잡아야죠.
1: 그렇죠. 근데 보고 나면 사실은 이 찌른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각각의 범죄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왜 생겼는가.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잖아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감정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사라질지 모른다.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라는 공포에서 이 시리즈의 감정이 출발을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대 집단과 혹은 사회적인 경직과 모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시리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해가는 아까 형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마라는 형사는 너무 FM이다 못해서 동료들이 다 싫어해요. 거의 조직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소마라는 캐릭터는 나기의 여름이라는 시리즈와 스파이 아내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타카하시 세이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방송인 출신 프리랜서인 야리미즈가 이 소마

0: 생활 과정을 돕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토 타쿠미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생존자인 슈지는 최근에 그 신하균 여진구 배우 주연 드라마의 괴물이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 여진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연기한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미즈카미코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세 명이 주축이 돼서 사건을 파헤치는 가운데 타이푸스 푸드라고 하는 식품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 근데 아까 뒤에 뭔가 거대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대한 게 뭡니까?
0: 정말 거대한 이야기로 진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대낮에 네.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생존자 한 명이 있고 네. 이 생존자를 지키려는 형사와 네. 또 이 사람을 돕는 프리 방송인이 붙어서 무언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범죄자라는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더 있어요. 스마일 키즈 캠페인과 멜팅 페이스입니다.
1: 스마일 키즈는 뭐예요?
0: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사건이 국가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 아~
0: 이 국가 정책이 스마일 키즈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국가가 공인하겠다라는 캠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스티커를 제품에 붙이기 위해 기업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 중에 한 곳이 타이푸스라는 푸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폐기됐던 기획안까지 막 뒤적여서 마미 팔레트라는 이유식을 새로 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증을 어느 회사보다 빨리 받으려면 굉장히 급하게 이 공정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샘플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도 거의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유식을 유통하는 통로와 구조가 전혀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유아제품 회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 어린이집에 이걸 좀 함께 유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걸 담당하는 타이푸스 푸드의 사람은 영업부 부장이에요. 나가사코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슈가 하나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사이에 멜팅 페이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1: 녹아내리나요?
0: 그렇죠.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진물이 나다 못해도 녹아내리고 파장이 커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연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병한 경로를 추적하면 타이푸스 푸드의 마미 팔레트 유통 지역과 다 겹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 그 부장님 어떻게
0: 해요? 이게 알려진다면 엄청난 사회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막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다 끌어와서 연주를 써야 되는 거예요.
1: 숨겨야죠.
0: 그렇게 네. 정치권과 연계가 됩니다.
1: 아.
0: 이 회사가 그간의 활동비를 댔던 정치인과의 연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청에 하청을 또 줘서 입막음을 하려 하는 그 실무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회사의 영업부장은 개인 양심과 그리고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유통을 담당하는 배송기사였던 사람과 그리고 예전에 가까운 인연이 있었던 마자키라는 사람과 손을 잡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모든 게 묻지마 사건이랑 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1: 그러니까요.
0: 이것이 이제 이 범죄자라는 세계관의 거대한 배경이고요. 원작 소설은 2012년에 출간이 됐고요. 오타이라는 원래는 드라마 각본을 쓰던 작가가 쓴 데뷔작인데 7년 동안 취재를 해서 쓴 원작 소설이고 범죄자라는 타이틀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한자이샤가 되겠죠. 그래서 인물 설정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뭐 개인의 폭력 범죄 정의 이런 키워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대적 설정을 가져오면서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1: 그죠.
0: 그 소설을 쓸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출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원작의 이야기와 구성을 착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왜 음악은 남극일기의 음악인가요?
0: 정말 뜬금없죠.
1: 네.
0: 그 남극일기의 음악감독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 저 아까 찾아봤어요. 네.
0: 카와이 켄지라고 하는 그 일본 음악 감독인데 이분이 이번에 범죄자의 음악을 담당하셨습니다.
1: 네. 그래서 남극일기 메인 테마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은성 기자의 필소굿. 오늘은 아마땡 프라임 오리지널 시리즈 범죄자를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남극은 아닙니다. 한국 영화 남극일기의 음악을 했던 카와이 겐지가 이번에 이 범죄자의 음악을 맡아서 남극일기의 메인 테마를 들려드렸고요. 근데 이 작품에 손에 이 호두 지압보를 쥐고 다니는 남자가 나와요?
1: 나와요. 정치인의 비서, 그러니까 이 타이푸스 푸드라는 회사를 봐주고 있는 이소베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의 비서의 하청을 받은 듯한 네. 그 비서와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는 듯한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과묵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타키가와라는 남자고
0: 일종의 뭐 해결사 같은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네. 사람이겠네요.
1: 그래서 그 타키가와와 이 정치인의 비서인 하토리는 그 한국어로 소통을 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일본어로 소통을 하는데요.
0: 네.
1: 다름 아니라 타키가와를 연기하는 배우가 정이로 씨이기 때문입니다.
0: 아, 네. 이 작품이 그 작품이군요.
1: 네, 이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0: 기사에서 봤거든요.
1: 네.
0: 아.
1: 저 정이로 배우의 일본 데뷔작이고요.
0: 네.
1: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이랑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0: 네.
1: 당시에 정이로 배우의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작품이
0: 네네네.
1: 네, 상영을 했었고 감독과 그 영화도 뭐 보여주고 이렇게 인연이 살짝 되면서 언젠가 한번 뭐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눴는데 다이시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영화를 또 좋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이미지를 새롭게 입힌다면 저 배우가 좀 달리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잠재력으로 이 타키가와라는 역할을 맡긴 것이고요.
0: 네.
1: 원작 소설에서는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그런데 정의로 배우를 위해서 한국인 출생일 텐데
0: 네.
1: 왜냐하면 거기서 일본어를 할 때마다 일본인이 아니야? 이런 대화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일 텐데 어떤 이유로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정이로 배우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고 원작에서부터 이 타키가와가 뭔가 생각할 때 골똘히 혼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0: 야합용 공을 계속 만지는데
1: 네.
0: 정혜류 배우가 감독님한테 한국에선 이걸 호두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1: 네.
0: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서 실제 호두를 쓰진 않고 요새 호두 모양 금속 지압 볼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는 굉장히 위압적인 장면들이 몇 번쯤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해결사 캐릭터라는 점에서 혹시 과거에 특수부대 같은 데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배우가 군복무 시절에 신었던 전투화를 직접 가져와서
1: 네.
0: 감독님한테 이거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캐릭터의 외양도 사실 배우가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타키가와라는 캐릭터가 세 명의 그 메인 캐릭터 소마와 그리고 방송인 캐릭터와 살아남은 피해자 이세 명의 그 캐릭터와 아주 치열하게 얽히게 되는데 타키가와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사실 거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과묵하고 무표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그 캐릭터들과 뜨겁게 얽히면서 타키가와의 얽굴에 점점 어떤 생각들이 읽혀요. 이것이 후반부 6, 7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근데 3화가 뭔가 중요해요? 이 7부작
0: 3화가
1: 가운데?
0: 좀 특이해요.
1: 네.
0: 왜냐면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지 싶은 얘기가 3화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회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차고요. 3화에 비정규직 호텔리어 커플이 등장을 해요. 슌과 나츠라는 커플인데 이들의 사연은 사실 중심 인물들의 사연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왜이 호텔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아까 그 타이푸스 푸드 영업 부장님이 마자키라는 남자에게 무언가 부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자키가 잠시 지방에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의 호텔리어들의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 쪽 그러니까 나츠는 아이를 낳고 같이 그냥 빨리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1: 네.
0: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슌이란 남자는 계속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슌이 마자키라는 이 특수한 어떤 그 투숙객의 특이점을 눈치를 채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한 몫을 뭔가 좀 단단히 챙겨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게 되는 캐릭터인데. 이건 사실 원작 작가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해요. 특히 이 슌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극중에서 보면 정말 한마디로 정이 안 가거든요. 나쁜 짓만 해요.
1: 네.
0: 그런데 작가의 생각은 이런 젊은이를 낳게 된 것도 사회다. 라는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처음에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은 연출을 할때 아, 이 캐릭터 나 너무 정이 안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는 사람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각본을 각색을 해서 원작자에게 가져갔대요. 이게
1: 네.
0: 그 에피별로 각본을 완성을 해서 원작자에게 감수를 받는 방식으로 각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유일하게 한 것이 그 슌을 조금은 소프트하게 묘사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나중에는 아, 내가 생각이 좀 얕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아 얘는 좀 진짜 뭐 시쳇말로 죽어도 싸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캐릭터라는 것을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줘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이런 이야기라면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 시리즈가 공개가 됐을 때 사마의 슌이 나오자마자 이 사람 때문에 드라마 보는 걸 관뒀다라고 하는 시청자 평도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커플의 이야기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개인이 품는 희망과 뭐 미래가 각각 다른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의 부조리가 있다면 그 앞에서 개인의 희망이 뭐든 미래가 뭐든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이 커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부조리를 보지 않으려고 할때 혹은 눈 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그 삼화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에는 나는 절대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는 쪽과 무슨 소리야? 그냥 이 세상은 부조리야. 부조리 자체가 이 세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사회에 속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부조리는 싫어. 혹은 부조리가 세상인데 뭐 어때? 라는 이 양쪽의 입장 중에서 나를 둘러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사실 이 범죄자라는 시리즈에 대한 인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1: 사마가 네. 네, 사마가 중요하다.
0: 사마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사마도 중요하다. 다른 에피소드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너뛰기 쉬운 회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0: 엔드 크레딧 타이틀 시퀀스를 진짜 유심히 보는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1: 아, 시리즈 어떤 전체 오프닝이나 엔딩이 아니라
0: 네.
1: 오프닝 타이틀과 엔드 크레딧.
0: 네, 왜냐하면 그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가 사실은 저는 모든 작품을 완성하는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죄자가 택한 방식은 미니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 시퀀스라고 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냅다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오프닝 그 타이틀은 뜨잖아요. 그 타이틀, 이게 뭐 에피소드 몇 하고 뭐 이런 게 뜨는 네네. 그 타이틀을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전 여기서 사실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보통 뭐 에피소드 숫자가 이렇게 뜨고 시작을 하잖아요.
1: 그쵸.
0: 부제가 붙는 경우도 있고
1: 네.
0: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다 보면 동그라미가 화면에 나타나요. 근데 그 동그라미가 마치 오선지에 걸린 음표처럼 이렇게 세 개의 줄이 나란히 드러나고 1화 땐 동그라미 하나, 2화 땐 동그라미 두 개, 세 개 이렇게 마지막에 일곱 개까지 늘어나는데 그 동그라미가 찍히는 위치가 되게 묘하거든요. 왜 저 세 줄 중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세 개를 표시할 땐 저렇게 동그라미가 있지? 뭐 네 번째 점은 왜 저기 찍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감독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선 하나가 1년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2025년, 2026년. 이게 그 사건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도 사실은 조금 중요한 작품인데 그 점이 생기는 위치가 사건이 나타나는 중요한 분기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미세한 장치로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었던 거고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한자로 이렇게 쫙 뜨거든요. 범죄자라는 네. 한자가 뜨는데
1: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 말씀하신 숫자나 네. 그것만 뜨고
0: 네.
1: 작품 전체의 제목은 네. 이제 끝날 때
0: 한자로 뒤에 네. 범죄자 한자이샤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문자의 모양이
1: 네.
0: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뭔가가 분열되는 것처럼 한 글자로 등장했다가 슥슥 이렇게 움직이면서 쫙 뭔가 퍼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계속 그 타이틀을 보고 있다가 이것도 여쭤보았는데 이건 말하자면 레이어를 겹쳐놓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레이어가 점점 커지는 방식의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은 진실과 더 많은 비밀들이 이 범죄자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다. 혹은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까지 보는 게 저는 이 시리즈의 완성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이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에 이걸 물어본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이런 게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 네.
0: 저는 너무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네. 보시는 게 이 시리즈의 완성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인터뷰나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처음이다 할 때 약간 뿌듯하지 않아요?
0: 민망할 때도 있고 진짜로 뭐 이런 게 궁금하지라고 물어보실 네. 때도 있으니까 네.
1: 저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응? 내가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자, 이 시작과 끝 오프닝 타이틀과 엔드 크레딧까지
0: 네.
1: 눈여겨보아야 하는 작품 7월 17일부터 서비스가 되어 있고
0: 네.
1: 아마땡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범죄자라고 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0: 네. 전편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1: 아까 말씀하신 정희루 배우의 출연작.
0: 네.
1: 이 작품 덕분에 이 작품과 연결이 된 거네요.
0: 네,
1: 범죄자라는 작품과 고속도로 가족의 노래 이민희 음악 감독이 걷다 보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 사운드 트랙에서 걷다 보면 이었습니다. 이민희 음악 감독이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은임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방송 여름날의 재회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굿즈가 조금 남아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께 발송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신청하실까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네. MBC 라디오 페이지 들어오셔서 FM영화음악 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꼭 같이 적어서 신청해 주셔야 이게 발송할 때 잘 전달이 됩니다. 제가 너무 좁혔나요? 문자도 받을까요? 뭐 문자로도 주세요. 미니는 올리시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저만 볼 수 있는 통로 생각해보니까 문자도 그렇네요. 그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로도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릴게요. 아주 조촐합니다. 1995년 4월 1일 정은임의 영화음악 마지막 방송을 텍스트로 이렇게 풀어낸 정은임 아나운서의 사진과 함께 텍스트로 풀어낸 아주 작은 책자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신청해 주세요. 이정인 씨가 어제 방송 듣자마자 바로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속상함에 제법 술을 마신 늦은 밤. 집까지 2시간 반쯤을 하염없이 걸으며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정은임의 영화 음악 속 그녀는 그날 밤에 저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라디오가 주는 위로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굿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신청곡까지 해주셨어요. 아마 그 무렵에 이 음악도 꽤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1991년 영화고 우리나라에는 93년에 개봉한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지중해 저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거 코아톨에서 본 기억납니다. 그 지중해에서 메인 테마죠. 메디테라네오. 네, 바로 지중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 스코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인 씨께는 굿즈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baby. Go! Drink something to drink. 싫은 말이야!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눈부신 햇살이 다 나 위한 것만 같아 오늘도 나의 하루가 어김없이 너로 시작돼 밤에 잠은 잘 자니 난 가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잠에서 깨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0: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햇빛이 워낙 강해서 어딜 가나 선글라스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원래 착색 안경은 햇빛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시대 중국의 법정에서는 판관들이 반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짙은 안경을 썼는데요. 증인이나 피고가 자신의 눈빛이나 표정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포커페이스 도구였다고 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내 눈빛이나 표정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야 할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감춰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살짝 가려주는 마음의 선글라스 같은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8월 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숨겨진 세상 Into the Unknown 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죠.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 엄청 덥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 더위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요즘 밖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 선글라스, 뭐 모자, 양산 이렇게 더위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선글라스나 모자는 좀 답답한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야를 가리는 무언가가 전 아직 적응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양산을 주로 쓰려고 하긴 하는데 또 너무 더울 때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326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영디, 부산 사는 빵글입니다. 처음 영디가 DJ를 맡았을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 특히 도망자들 할 때 연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배우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까요? 드라마판에 뛰어들어봐요,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네, 저의 연기력을 이곳에 다 쏟아붓겠습니다. 정말 처음 DJ하고 이 코너 맡았을 때 어떻게 하지? 난감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보고 있는데 혼자 얼굴 빨개지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뻔뻔함의 역치,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하니까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제 손 잡고 같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2874번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요. 남편이 지난밤 회식으로 차를 두고 와서 차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분을 부르기도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차 찾으러 갑니다. 어우,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그러면 남편분은 이렇게 회식할 때마다 좀 많이 번거로우시겠어요. 아침 안전운전 하시고요. 두 분 잘 다녀오세요. 7번님, 엄마가 무릎 수술하셔서 병간호 중인데요. 누나랑 교대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그동안 엄마께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 마음은 뿌듯하네요. 아, 이 여름에 큰 수술을 받으셨군요, 어머님.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더위에.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맞아요, 이럴 때 크게 효도 한 번 또 하는 거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번님,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해서 신체검사 받으러 광주 병무청에 가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우리 아들, 힘내자. 아자아자. 아, 신체검사 받으러 간다고 긴장하는 게 좀 귀엽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런가요? 아유,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씩씩하게 검사 잘 받고 오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7678번님,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버스 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 포레스텔라의 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대중교통 탈 때나 아니면 회사에 딱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밖에 1분만 있어도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죠. 아, 회사가 좋아지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계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시원하게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쿨 함께 하시죠.

코레스텔라의 쿨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응성님과 327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녀시대의 힘내였는데요. 김응성님의 사연부터 차례로 볼게요. 새 직장으로 이직한 지 2주 정도 됐어요.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2주면은 아직 한창 적응 중이시겠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직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중간중간 좀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서 무사히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274번님은요. 남편이 33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많이 설레고 떨리겠지만 파이팅하자고 전해주세요. 신입사원 서준이 사랑해. 소녀시대 힘내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오, 준이이셨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꽤 군대 안에서는 높은 직급 중에 하나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아, 대단하신데요. 또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상 생활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524번님, 2874번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조태실님, 병원에서의 아침은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덕분에 영디 방송을 시작부터 듣습니다. 오른손 수술한 후 병원 생활 중인데 이제는 적응을 해서 왼손으로라도 사연을 보낼 수 있네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유, 오른손잡이이신가요? 그러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쩌다가도 수술을 하셨네요.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병원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종종 아침부터 병원에 있느라 라디오 듣는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른 쾌차하기를 또 바라겠고요. 네, 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슬비님은 저는 여름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둘도 없는 친구 미정이 현미와 함께 무작정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미정이 아버지의 트럭을 얻었다고 수박 하나와 라면, 작은 라디오만 챙겨갔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컷 놀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웃고 밤에는 파도 소리 들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름만 되면 그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영지에게도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으시겠죠? 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무작정 방학을 맞아서 바닷가로 간다? 특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만 해도 저한테는 꽤 먼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 초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끼리만 어디를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딱 1학년 여름방학 되자마자 그 KTX 네일로 갔다 왔다고. 사실 제가 항상 좋게 좋게 얘기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친구들이랑 싸울 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 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기차 갈아타고 막 바닥에 앉아서 그냥저냥 허리 아픈데 기차 끝까지 타고 거의 뭐 길 잃다시피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던 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추억 하나쯤 다 있으시죠? 이참에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은지님, 8월 4일 바로 어제가 저희 딸의 두돌이었어요. 빨리 크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육아에 지쳐 예민해질 때마다 묵묵히 다독여주는 남편에게도 고마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노래는 악동뮤지션의 러블리 신청합니다. 오, 딸, 예쁜 딸 두돌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이제 그러면 말을 좀 잘 할 시기가 된 거죠? 제일 예쁜 시기라고 또 들었는데 좋은 추억 많이 쌓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크는 과정에서 엄마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서 묵묵하게 또 같이 힘써주고 응원해주는 남편분 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밤마다 에어컨 리모컨이 베개 옆 필수품이 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중간에 깨기를 반복하실 텐데요. 전국에 열대야가 대부분 이어졌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9도,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또 호남지방으로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36.9도, 특히 구로구가 39도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대구는 36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여름이면 샌들이나 아쿠아 슈즈 많이 신으시죠? 끈을 쭉 당겨서 붙이면 찍 하고 달라붙는 그 끈. 우리는 흔히 그걸 찍찍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찍찍이는 스위스의 한 엔지니어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1941년 스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지니어였던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다녀온 뒤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털은 물론이고 자신의 옷에도 정체모를 무언가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우엉열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귀찮다고 툭툭 털어내고 말았겠지만 메스트랄은 달랐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우엉열매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열매 표면에는 아주 작은 갈고리들이 촘촘히 달려있고요. 이 갈고리들이 동물의 털이나 옷감 섬유에 걸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메스트랄은 이 자연의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활용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갈고리를, 다른 한쪽 면에는 부드러운 올가미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한 건데요. 그렇게 10여 년의 연구 끝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찍찍이를 만들어냈고요. 1951년 특허를 출원하면서 프랑스어로 벨벳을 뜻하는 벨루르와 갈고리를 뜻하는 크로셰를 합쳐서 이 발명품에 벨크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조르주 드 메스트랄이 반려견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다녀온 후 옷에 묻은 우엉 열매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것이다.

아침이 오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고 도네. 그래 영원한 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그 마지막. Life goes on. 떠나보는 떠나보내고 이렇게 다시 보는

방금 들으신 곡은 성시경이 피처링한 싸이의 감동이야였습니다. 그것에요. 오늘은 벨크로 흔히 말하는 찍찍이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발명이라는 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시각이나 이런 창의력이 있었으면은 지금쯤 뭐 하나 건져서 도전해 봤을 텐데 도저히 이제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소희는 지금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아 산길을 오르고 있사옵니다. 제 곁으로 갓을 쓰신 선비들이 지나가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이 선비들의 여름 풍류를 몸소 느껴보고자 잠시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저기 드디어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버선을 벗고 탁족을 하며 맑은 물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절로 달아나는 듯합니다. 잠시 계곡물 흐르는 소리 함께 들어보시지요. 아, 시원하다. 아, 옛 선배들은 여름이면 자연 속에서 실을 입고 검은 고릇하며 심신을 닦았다고 하지요. 소인도 오늘 검은고 대신 가야금으로 풍류 한 자락 즐겨보겠습니다.

0: 이렇게 가야금도 쳤으니 소인도 시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1: 수, 수박이 참으로 달구나. 박, 박스째 들여놓을 것을 그랬구나.
0: 아직 이 소인의 시심이 무르익지 않았나 봅니다.
1: 그럼 다시 얼쑤.
0: 영, 영차하고 일어났더니 은, 은근히 다시 눕고 싶구나. 소인은 이렇게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께서는 퀴즈 한 문제 풀어보시지요.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봄과 여름까지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얼음창고, 즉 빙고가 있었습니다. 국가 재사와 같은 의식에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던

보관하던 동빙고, 관청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할 얼음을 보관하던 서빙고, 그리고 왕실에서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던 내빙고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던 큰 규모의 얼음 창고였다면 지방에서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전통 냉장고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돌과 흙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외부 열의 유입을 줄이고 배수구와 환기구를 과학적으로 설계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과 건축기술을 활용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천연 냉장고인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석빙고, 2번 해빙고, 3번 활빙고, 4번 무빙고.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석빙고, 2번 해빙고, 3번 활빙고, 4번 무빙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가 피처링했습니다. 에픽하이의 춥다 함께 하시죠.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곡 이하이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춥다였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정답 알아볼게요. 자연환경과 건축기술을 활용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천연 냉장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석빙고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빙고 중에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경주에 있는 석빙고가 있대요. 참고로 현존하는 석빙고는 전국에 한 6곳 정도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시원한 곳에 얼음을 보관하는 거겠죠. 그나저나 여러분, 제 오늘 연기 어땠나요? 오프닝에서 연기 많이 늘었다고 해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사극 연기 모티브는 그 대장금에 홍시 맛이 난다고 해요. 홍시 맛을 느꼈다고 했을 뿐인데 였거든요. 좀 비슷했나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너무 웃지 않으시기를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다음 도망지로 떠나볼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인데요. 아침에 이 노래를 듣는데 문득 이 곡이 삽입됐던 영화가 생각나서 오늘은 2009년에 개봉한 500일의 썸머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이 주연을 맡았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과 사랑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연애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 순서가 뒤섞인 채 전개돼서 감정의 대비가 극대화됐죠. 뿐만 아니라 실제 연애에서 느끼는 설렘과 혼란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의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를 만든 마크 웹 감독은 썸머와 관련된 장면에서 파란색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그녀의 이미지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감독이 화면 속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 방식을 가리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대부에서의 감독은 인물의 얼굴을 어둡게 처리해서 권력이나 갈등, 내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고요.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공간의 구조를 통해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프랑스어로 무대 위에 배치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연출 방식을 가리키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신칸센, 2번 미장센, 3번 요한센, 4번 안드레센.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신칸센, 2번 미장센, 3번 요한센, 4번 안드레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들을게요. 다정한 성품, 성격이라는 뜻을 가진 노래죠.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더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감독이 화면성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 방식을 뜻하는 말. 정답은 바로 2번 미장센이었습니다. 네, 보기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신칸센은 일본 고속철도 시스템을 말하죠. 또 요한센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권에서 흔히 쓰는 성씨이기도 합니다. 500일의 서머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이 영화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여주인공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조셉 고든 레빗이 너무 상처받은 그 눈빛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왜 유명할까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 보면은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입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3554번님. 영디, 8월 5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에요. 매일 이 방송으로 아침을 활짝 여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영디가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사연 예약합니다. 귀엽고 소중한 민정아, 생일 많이 축하하고 언제나 사랑해. 아내는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에 신청곡은 케이윌의 선물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오, 아내분도 새 아침같이 들으시나 봐요. 오, 너무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저를 또 좋아해 주신다니. 여성분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민정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편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고요. 355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케이윌의 선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주변에 있는 선물 같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부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0: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보는 영상 콘텐츠 중에 리액션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등등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과 생생한 반응을 그대로 담은 콘텐츠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죠.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눈물 주의. 이 리액션 영상이 인기 있는 이유 바로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테이가 이렇게 울 때 똑같이 눈물 났었는데 유유. 와, 나도 저기서 빵 터졌었는데 크크크크. 이렇게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더 과몰입하게 되고요. 콘텐츠를 더 재밌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서로의 이야기에 웃을 때는 같이 웃고 놀랄 때는 같이 놀라고 공감도 팍팍 리액션도 팍팍 같이 해보자고요.

0: 희대의 명곡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테이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환영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이 노래를 녹음했을 때 그 기술적으로 그 오토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편집은 있었죠. 편집은 있어서 뭐 한 글자 한 글자 될 수만 있다면 붙여가지고 떼서 붙여가지고 이어붙일 수는 있었는데, 튠을 하는 건 이제 음정이 조금 나갔을 때 좀 깨끗하게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은 아예 없었을 때라 이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와 했던 게 지금 오랜만에 완곡을 들으니까 저는 다 들리는데,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제가 20몇 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오 마사미님이 오 첫 곡부터 명곡, 이 노래를 듣는 제 모습 리액션 영상 찍어야 되나요? 하셨는데 아오 감사해요. 우리 나가오 마사미님은 저의 사실 오랜 일본 팬이신데 저의 그 어릴 때 모습까지도 일본에 처음 가서 이제 공연에서 벌벌 떨던 모습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제 팬입니다. 리액션 안 봐도 비디오처럼 저는 잘 보여요. 고마워요. 김단비님이 저는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뮤비 좋아해요. 당시 뮤비의 배경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 앞에서 절대 자전거 탈 수 없잖아요. 테이 선배님 크크크 동문 화이팅 명곡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 학교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장소 협찬 그곳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배우들이 하셨습니다. 9578번님이 테디 굿모닝 천안 특파원입니다. 어제 저녁 아파트에 정전이 나서 11시간째 무료 지옥 체험 중이에요. 어머 어떡해. 다행히 단수는 되지 않아 일찍 일어나 찬물 샤워와 머리 자연 건조하며 굿모닝 FM 들어요. 테디의 오프닝 멘트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군요. 정전이 또 천안 쪽에 있었는데 얼른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액션 영상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외국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막 리액션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보거든요. 저도 다른 문화라도 느끼는 건 비슷하구나 하고 딱 공감될 때 진짜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같을까요?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마음 모아서 웃으며 울며 예, 놀라며 진정시키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투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봉해요.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두 분께 2매 드릴 거예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이렇게 적어서 문자나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KB국민은행, 코리안트레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
6: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8: 이카운트
7: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2분 5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스모닝 테디.
2: 스모닝.
3: 밖에 나서는 순간 에어컨 실외기 바람을 계속해서 맞는 느낌. 오늘도 숨이 턱 막히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에는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넘어 있고요. 전국에 폭염경보, 열대야주의보 계속이고요. 수도권, 호남지방으로는 폭염중대경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지금 가장 시원한 곳이 무주군 안성면 1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울 청주 2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반면에 강릉은 30도, 부산 34도가 예상됩니다. 극한 더위가 나타나는 서쪽 지방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맹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진짜 빠른 예, 음악이 흐를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많이 화난 것 같은 느낌으로 뭐가 들려. 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미니에서 신의 영역 당첨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요 이명진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시장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눈치채기 어렵나요? 예,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속도를 그러면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 들리죠, 들리죠. 이제 들려. 선착순 1등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뽑는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정답송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계속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뽑히면요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이 노래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세 개 있거든요. 힌트로 드릴게요. 역주행, 군통령, 가오리춤. 아시겠죠?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브레이블걸스의 롤린이었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염동선님이 정답 롤린. 군대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많이 들은 그 예 내공이 있으시죠? 1340번님이 정답 롤린. 저는 오늘 혼자 야근합니다. 그래도 힘내야죠. 롤린 롤린 롤린. 하셨는데 화이팅 화이팅. 아 야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이따가 오늘 저녁에 하신다는 건가? 어찌됐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밖에 없지 뭐. 예, 제가 응원드립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떨어져 떨어져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223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시원한 길만 안내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봄? 그늘땡이라는 앱인데요. 출발지랑 목적지를 입력하면 건물이랑 가로수 그림자를 계산해서 그늘길로만 안내를 해준대요. 요즘 같은 날씨에 뚜벅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앱이에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를 해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햇빛의 방향도 다 참고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좌석도 햇빛 덜 받는 자리를 추천해준다고 해요. 요즘 밖에서 숨만 쉬어도 너무 힘든데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또 돈 받아서 시원하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대단한 어플들이 많이 나옵니다. 823번님 더위 땡냥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좋은데?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1933님이 혼전순결의 아이콘 노을에 강균성 씨가 결혼 발표한 거 봄? 연극 배우 유아진 씨와 결혼한대요. 여러모로 진짜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혼전순결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던가요? 예, 한동안 뭐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가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진짜 맺게 됐어요. 윤성이 형 너무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33번님은 사탕 세트 드릴게요. 자,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청혼.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노을 청원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에 대해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4541번님 내 남은 연애라는 연애 프로그램 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생사를 오가는 투병 경험이 있는 청춘들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첫 방송 보고 눈물 흘렸어요. 앞으로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제가 또 연프 거의 뭐 중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건강을 걸려있으면 이게 또 편하게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눈물 났나 보네요. 지금 아픈 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무 다행이다. 응원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4541번님 비타민 맛 젤리 드립니다. 1514번님 할리우드 영화 인턴 한국판 나온 거 봄 최민식 한소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더라고요. 어제 예고편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인턴은 푸근한 느낌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영화였거든요. 근데 한국판 인턴은 왠지 열받게 하는 순간 마 너가 서장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남청동 아이가 이럴 것 같아요. 크크크 하셨는데 예, 그분이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느낌으로 잘 약간 각색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포인트 재밌을 것 같아요. 1514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2734번님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생일 펀딩 유행하는 거 봄? 친구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핸드폰처럼 고가의 선물을 정해두고 여러 친구들한테 일정 금액을 후원받아서 사는 거래요. 뭐 사줄지 고민 안 해도 돼서 좋을 것 같네요. 네, 열려있다 확실히. 2734번님 콘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받고 싶은 거 딱 얘기하고 쫙 모여서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하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MBC
2: FM for you.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

0: 나는 산꼬르마크의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좀 덜 밀리는 것 같아요. 사고 고장차도 크게 없고 차도 평소보다는 좀 적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인데 43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여기는 38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강 서쪽으로 두 길 비슷하게 밀리는데요. 잠실대교 부근 또 한남대교 일대가 지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은 평소보다 수월해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 또 안현과 조남 하기 일대로 짧게 짧게 밀려 있고요. 일산 쪽은 좀 수월한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둔대에서 부곡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엔자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요.
1: 네.
0: 아, 자인 리포터 리액션 잘해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리액션 요정이신데.
1: 오.
0: 리액션 잘하는 꿀팁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공백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 대답을 네네. 계속해서 이 뭔가 저는 그 소리가 없으면 좀 불안해져가지고 아 진짜 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예. 대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리액션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아, 리액션 너무 잘하죠. 아, 리액션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배려 와 약간 노력이 좀 있어야 되네.
1: 맞아요. 잘 듣고 있다라는 요 표시를 해주면 말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0: 이거 아, 힘들다.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네 확실히.
1: 아 근데 테디도 진짜 잘해주시잖아요.
0: 아 저는 진짜 돈 주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거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저도 원래는 띵하게 있는데 뚱한 저 버전인데 아 그래도 리액션 많이 잘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약간 있어요. 매너처럼.
1: 테디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0: 아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자, 깨알 뉴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서민층과 중산층 지원책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죠?
1: 네,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가구별 소득 기준이 최대 80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연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2,600만 원, 홋벌이 가구 3,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또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80만 원, 홋벌이 가구는 310만 원, 이 맞벌이 가구는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73만 가구가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예,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군요.
1: 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또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 소득 기준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0: 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2030 청년층의 식습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먼저 식생활 평가 지수는 이 성인이 식생활 지침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지표인데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도 52.8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60대는 65.2점, 70세 이상은 6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특히 20대와 30대는 잡곡과 과일 섭취가 부족했고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근데 뭐 높은 점수라고 해도 60점대가 제일 높은 거라고
0: 그쵸.
1: 하니까. 우리 제작진들도 전부 2030이에요. 아침 챙겨 먹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0: 엄마 전멸, 아빠 전멸. 들으시면 속상할 것 같아요.
1: 엄마 아빠도 안 드실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반면에 4, 50대는 2, 30대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잡곡과 과일, 우유와 유제품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전반적인 식생활이 우수했는데요. 역시 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2, 30대는 규칙적인 식사와 과일 잡곡 섭취를 늘리고 고령층은 단백질과 유제품을 충분히 챙기는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 습관, 잘 챙겨 드시는 습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아장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1: 소아장염은 성인장염하고는 좀 다른가요?
0: 이 소아장염의 기본적인 원인과 증상은 성인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다만 영유아는 이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비교적 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전파될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음식이 쉽게 상하고 또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세균성 장염에 걸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1: 네, 어린 아이들은 증상을 정확히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보호자가 세심하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아요. 이 영유아의 경우에는요,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평소보다 보채거나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이 무더위로 땀까지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가 좀 빠르게 진행돼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었거나 아이가 축 처져 보인다면 탈수를 의심하고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장염 증상이 있을 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수분을 조금씩 자주 보충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예, 폭염에는 장염만큼이나 뭐 탈수 진짜 위험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진 않은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0: 정은정님이 한국인은 밥심 잘 챙겨 먹읍시다.
1: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사실 뭐 끼니를 챙기는 거 저는 뭐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드실 때 건강한 음식을 드시기를.
0: 맞아요. 예. 꼭 채소 넣어서.
1: 5184번님이 제 나이는 스물둘 아니고 서른도 아니고 마흔인데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도 실천이 어려운데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파이팅!
0: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0: 네, 이석윤님도요. 아침에 초코바만 먹고 가는데 이 아침밥은 거의 안 먹는데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1: 와중에 그래도 초코바 드시네요. 네,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점심에는 맛있는 거 드십시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할 거예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웻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제주도에서도 해외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굿모닝 FM 들으면 일하는데 이른 시간부터 너무너무 덥네요. 유유. 시원하게 퀴즈 마치고 상품 받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 타자 바라바라 바라방.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0: 네, 상현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나주 지금 날씨 어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아, 한숨에서 모든 게 느껴졌어.
1: 네.
0: 농사를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올해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0: 일찍부터 시작하셨군요.
1: 네네.
0: 많은 작물이 있었는데 방울토마토를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제가 대학교를 농수산대를 나왔는데
0: 예.
1: 저 채소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주전공이 방울토마토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방울토마토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1: 네.
0: 어떤 거 좀 하세요?
1: 저는 대추 방울토마토 하고 있고요.
0: 대추 좋다. 아. 네. 대추 방울토마토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1: 이제 기존 방울토마토보다 일단 맛이 조금 당도가 더 높다는 게 장점이 큰 장점이고요.
0: 예.
1: 뭐 대부분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이제 큰 토마토 같은 경우.
0: 네네.
1: 다 이제 그 장점이 뭐 건강에 좋은 거는 다 똑같아서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아, 토마토가 완벽한 사실 예, 채소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거 먹으면 뭐 거의 건강에는 으뜸인데. 아, 대추 토마토, 대추 방울 토마토 저 너무 좋아했는데. 하하.
1: 많이 드시나요?
0: 예, 많이 먹어요. 저는 많이 먹는데 이 중에 또 우리 향연님이 키우시는 토마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괜히 또 반갑고 그렇네요.

0: 아침 일찍 또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반반한 퀴즈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그냥 살짝만 자신 있습니다.
0: 반만 맞히면 되니까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만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5, 7.
1: 35.
0: 금강지르기, 제비품치기, 돌려치기 등 이 용어를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은?
1: 택견.
0: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세 글자, 세 글자. 비슷해. 택견. 비슷한데.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우물을 파도? 우물을 파도?
1: 물만 나오면 된다?
0: 아니야, 땡. 아니야, 아니야.
1: 패스, 패스.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느꼈다.
1: 소녀시대.
0: 재활용을 영어로 하면?
1: 리사이클?
0: 영화 인셉션,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를 만든 감독 크리스토퍼?
1: 놀란.
0: 사자성어입니다. 어찌할 수 없음. 막무?
1: 가네.
0: 삼국 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은 신라 고구려 백제 중 어느 나라?
1: 신라.
0: 록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공연 문화는? 패스, 패스?
1: 패스.
0: 화암 동굴이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군은?
1: 네?
0: 군, 군. 무슨 군? 강원 특별자치도에?
1: 패스, 패스.
0: 패스, 패스. 잠깐만, 아니야. 맞죠. 다행이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다행이야. 6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문제가 좀 어려웠죠?
1: 이게 전화할 때랑 그 또 라디오 들을 때랑 또 다르네요.
0: 달라. 이게 긴장도가 또 되니까 올라가니까.
1: 네.
0: 자, 오답 일단 체크합니다. 금강지르기, 제비품치기, 돌려치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는? 아까 택견이라 하셨는데 태권도였어요. 태권도.
1: 태권도.
0: 이름이 좀 그렇죠. 제비품치기 이런 거 좀 생소하죠.
1: 네네네.
0: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팔아였고요.
1: 맞다.
0: 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몸 막 부딪히면서 노는 문화는 슬램이라고 합니다. 화암 동굴이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군은 정선군이었어요. 정선. 예. 예, 들으면 또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행현님.
1: 네.
0: 끝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죠.
1: 저 굿모닝 FM 너무 잘 듣고 있고요.
0: 감사해요.
1: 태희님이 항상 끝까지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끝까지는 어디가 끝일까요?
1: 한 20년?
0: 알겠습니다. 일단 더운데 농사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침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대한민국 청년농부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화이팅!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재활용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컵라면 용기와 과일 포장재 등 의외로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 중에 종이 재질인 이것은요, 화학물질이 코팅된 가멸지 재질이라서 종이로 분리배출하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종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영수증, 2번 시권증. 예, 이 중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펀의 We Are Young.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 정답은 바로 1번 영수증이었습니다. 8644번님이 정답 영수증. 우리 집 강지가 뭘 뜯고 있길래 봤더니 아빠 술값 나온 영수증이더라고요. 크크크크 증거 인멸될 뻔했어요. 어허, 어디서 그걸 갑자기 뜯었나. 0785번님이 정답.

0: 답 1번 영수증. 장사하는데 영수증 쭉쭉 나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건 또 그렇네. 계속 그죠? 한 테이블마다 막 10cm 이상 이렇게 쭉쭉 뽑아져 나오는 테이블 단가 나오면 좋겠다. 그죠? 화이팅 화이팅. 유지희님이 정답 영수증. 제주도 휴가 와서 잘 먹었더니 영수증이 한가득 쌓였네요. 예, 그게 다 행복입니다. 그 영수증은 행복의 기록이니까 기분 좋게 바라보세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서 영수증 한가득 쌓였다고 하니까 여행 너무 떠나고 싶네요. 와, 좀 시원한 곳 가가지고 시원한 음식 먹으면서 이제 약간 체감 좀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시원한 거 드실 거예요? 이따가 맛쟁이 신사 있으니까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챙김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학년 윤하준이라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굿모닝 FM 태희 미리 얘기하고 있고 반반한 퀴즈 제일 재밌어요. 절반까지는 맞추는 날도 있고 안 맞추는 날도 있어요. 매일은 잘생기셨고 말하는 목소리가 좋아요. 광주는 오이탕이 맛있어요. 뜨거울 때 고기랑 같이 초장이랑 들깨가 넣었다 비벼서 먹어야 돼. 네, 동생 있어요. 남동생 윤하온이요. 광훈아, 형이 많이 놀려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많이 안 놀릴 게입니다. 오늘의 답이 동생을 안 괴롭히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기. 아침을 씹어먹자. 여러분 모두 해보고

0: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윤하준 군의 군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왜 막 기합네. 네, 하준 군 목소리가 이제 변성기가 빨리 올려나? 목소리가 약간 아니면 감기인가? 예,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는데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네요. 아, 이렇게 또 하준 군의 목소리로 아침을 열었는데 듣고 있나요, 하준 군? 너무너무 서울 사람 같았어요. 아침을 시밥을 자 이런 줄 알았어 사실. 광주 사투리 그 억양이 묻어서 너무 정겹네요. 방학인데도 일찍 일어나서 굿모닝 FM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삼촌 너무 좋아요. 하준군 우리 계속 함께해요. 하준군이 오리탕을 추천해 주셨는데 와, 광주 가서 오리탕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광주 가면은 일단 뭐 오랜만에 가는 편이니까 육전 예 먹고 싶어요. 육전 먹고 고기류로 많이 먹었네요 저는. 육회 먹고 저기 옥과면 쪽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또 유명한 양념 이제 불고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먹고 뭐 떡국 먹고 뭐 계속 먹었네. 또 빵집 맛있는 데 있어서 프레첼 먹고 그만 먹을게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의 팬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 지역 아닌 분들은 이렇게 전화로도 굿메시지 저희가 받으니까요. 어디에서든 아침 인사 건네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다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먼지잼 아니죠 탕진잼이 두려운 남자 M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네.
0: 탕진잼 좀 아시잖아요 그래도.
1: 알죠.
0: 네, 쓰는 네. 맛 알잖아요.
1: 알죠. 탕진잼.
0: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1: 예, 네, 아내한테 많이 혼나죠. 아, 네. 저는 이제 기기류들을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아 최신 기기들.
0: 아 얼리 어댑터예요?
1: 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최근에 이제 되게 그 제 휴대폰인데 예. 그 S 전자에서 나온 약간 그 여권 사이즈의 크기가 나온
0: 맞아,
1: 거예요.
0: 나왔어. 접히는 거.
1: 아 근데 저는 이제 사과 폰을 쓰는데. 예예. 그게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0: 사과폰 안 접히죠.
1: 아 그러니까 이걸 접을 순 없잖아요.
0: 네, 접힌 게 안 나와요. 그 기술이 네. 아 역시 S전자가 아, 좋아.
1: 그 S전자 주식도 좋아하니까 이제 야.
0: 왜 아픈 얘기 꺼내요 다. 얘기 금지.
1: 아 예. 네. 아 휴대전화 네, 사고 싶더라고요. 아,
0: 최근에 지른 것 중에 뭐 잘 네. 샀다 싶은 거는 역시나 드론인가요?
1: 아 드론 너무 좋고요. 네, 드론 진짜 좋고 최근에

0: 그 면을 사랑한다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예. 그 메밀 장국이 있어요. 오오. 그거 맛있습니다. 아~ 네, 집에서 해드시면은 이 여름에 딱입니다.
1: 이것도 꿀템도 알려주시네요. 네, 예.
0: 메밀을 사랑하는 브랜드 이러면 아실 거예요. 아, 네, 면을 사랑하는 브랜드.
1: 예예. 예. 예. 자, 뭐든 뭐 기분 좋게 지르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예, 지르려고 또 버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1: 예. 이렇게 합니다. 합리화해보면서 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0: 곤란한데. 태부장, 그냥 정석대로 가지.
2: 회부장,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정하면 되겠어?
0: 그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2: 어허, 이 사람 붙이기는 뭘 붙여? 밀어붙이는 거지.
0: 됐고. 결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참 진짜.
2: 아하, 내가 너무 밀어붙인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에헤이. 인생 다 그런 게 아니겠어? 미안하게 됐네.
0: 진짜. 어떻게? 순대 쌈장을 찍어 먹나? 소금 아니야, 소금?
2: 그거 참 후배들 듣는데
0: 진짜 이해가
2: 목소리 안 낮춰.
0: 됐고, 나 안 먹어, 나 갈래.
2: 휘부장, 저 친구 진짜 안 먹는 거야? 나 다 먹는다, 나중에 먹겠다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0: 안 먹어.
1: 어우, 야, BGM 야,
0: 갑자기 바꿨어.
1: 경박하고 좋은데? 나 이런 경박이 좋아요.
0: 제 웃음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해 우리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입니다. 엄청난 상황인 줄 알았더니 네.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을지 쌈장에 찍어 먹을지를 두고 치열하게만 붙었습니다.
1: 야, 어느 쪽이에요?
0: 소금이죠.
1: 소금이에요?
0: 전 서울 사람이에요.
1: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쌈장이었는데 네. 어느덧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어느덧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0: 서울화가 됐어요. 그죠? 예.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 아니다.
0: 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 정답은 밀어붙이다가 맞습니다.
1: 발음은 붙이다가 맞죠, 원래?
0: 발음은 그냥 밀어붙이다.
1: 지금 평일상으로 부의 밑에 티읕 있는 붙이다. 그렇죠. 맞다는 거죠.
0: 네, 자, 예전에 붙이다, 붙이다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거와 결합할 때 뭐가 맞는지 또 헷갈려요.
1: 그렇지.
0: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왜 맞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그냥 밀어붙이다 이렇게 할게요.
1: 예. 네,
0: 원래는 밀어붙이다 그냥 쓰시면 돼요.
1: 발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편의상 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0: 밀어붙이다로 할게요.
1: 예.
0: 자, 붙 이다는 원래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가까워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밀어붙이다, 이거는 한쪽으로 세게 밀다,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몰아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황극처럼 자기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밀어붙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은 아예 명사로 밀어붙이기 라는 말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마음먹은 일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붙이다 있잖아요. 붙이다, 이거는 편지를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처럼 뭔가 보낼 때 쓰고, 회의에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맡긴다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네.
1: 지금 이 얘기를 안 듣고 저에게 실망이라는 분들이 많네요.
0: 왜?
1: 순대는 쌈장이라고. 또 무슨 일이냐? 초장이 있다. 지역별로 지금
0: 난리 났어요.
1: 난리가 났습니다.
0: 난리 났어. 예. 그럴 수 있어요.
1: 이거 봐, 지금 봐.
0: 지금 나왔다. 예. 9874번님, 테디 소금으로 갔다고요? 배신자. 울산을 소금으로, 이제 버린 거죠, 이제.
1: 그치? 이제 저는 이제 소금으로 밀어붙입니다.
0: 그거예요.
1: 예, 밀어붙입니다.
0: 소금이죠.
1: 근데 쌈장이 맛있긴 해. 제가 왜 소금으로 갔냐면 서울에서 쌈장을 순대 먹을 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금 먹다 보니 좀 익숙해진 거예요.
0: 아닌데.
1: 배신자가 아닙니다.
0: 따로 놀던데. 서울은 소금이죠.
1: 또 갑자기. 초장도 괜찮아요, 초장도.
0: 그래요? 새우젓까지는 내가 양보할게요. 그 이상은 안 돼.
1: 9874번님이 네. 테디 소금으로 갔다고요. 배신자 했는데. 배신하겠습니다. 뭐 어떡해. 여기 지역이 그래서 쌈장이 없는데 어떡해요.
0: 그럼.
1: 휴진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쌈장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쌈장으로 먹으면 더 고기 맛 난단 말이야. 우리 민영 PD 봐요 지금.
0: 우리 민영 PD 울산. 소금이지 소금.
1: 휴진 아나운서.

0: 빨리 보내드릴게요. 내일은 오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예, 미러 붓이다. 기억하죠? 오늘은 소금 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러. 듣고 돌아올게요.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듣고 왔습니다. 완곡으로 또 들으니까 좋네. 1227번님이 전을 붙이다는 맞나요? 라고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새싹 문자였어요.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거 궁금해서 보내주셨는데 붙이다. 예, 기름을 둘러 전 부침개 등 지져 익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붙이다. 전을 붙이다가 예, 자연스럽습니다. 더 많은 뜻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를 다 못해드리겠네요.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 관심이 폭발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저희 천천히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 시즌2 쩝쩝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미식여행 떠날 겁니다.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6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0: 네, 테디, 어제 서울의 강남구 구로구는 39도 넘겼습니다. 그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30도, 체감온도가 벌써 32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일부 호남 지방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외출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강릉 31도, 부산 34도, 대구 3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예보로는 40도 육박하는 극한 더위까지는 아닌데요. 태풍 돌핀의 경로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등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네. 맛쟁이 신사 있으니까 우리 맛돌이 신사. 네네. 최기찬 기자 오늘 전매추 하나 해주세요. 너무 더운데.
1: 이게 사실 더운 날 차가운 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0: 그래요?
1: 그래서 무조건 따뜻한 거를 일부러 더 드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익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지.
1: 저는 수육국밥을 추천합니다.
0: 수육국밥.
1: 그러니까 다른 곱창 들어간 그런 국밥 말고요. 고기가 좀 잔뜩 들어간 수육국밥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0: 깔끔하다. 하얀 국물로.
1: 네네.
0: 아 좋다. 그래요. 수육국밥 좋네. 역시 맛돌이 신사와 키워드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기자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폭염 중대경보, 두 번째 키워드는 검찰개혁, 마지막으로는 우리 땅 독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폭염 중대경보입니다.
0: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기상청이 어제죠.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오늘이 어제가 처음입니다. 이제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지는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이 될 때 발령이 되는데 서울의 이제 누적 온열 질환자도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185명으로 늘었고요. 심지어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이게 이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티베트 고기압까지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가 이제 두 고기압의

0: 이중으로 덮여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대기 중하층 고기압이 북한 부근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풍이 불고 있고요.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층 뜨거워지는 이른바 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영남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극심한 고온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1: 예, 폭염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일단 이제 서울시는 3대 비상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의 야외 작업을 중단을 했고요. 야외 문화 활동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도로 불청소는 하루 최대 6차례 돌렸고 저소득층 약 41만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급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도 강화를 합니다.
1: 예, 기록적인 더위에 소비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0: 이게 더우니까 사실 조금 이득을 보는 그런 분야들도 있는데 이게 또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 냉방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일부 아이스크림 업체는 판매량이 한 달 전보다 20% 이상이 늘었고 한 카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외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계탕의 배달 주문량이 한 달 전보다 무려 81% 증가를 했는데 반대로 또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수요도 늘면서 주요 백화점의 방문객도 직전주보다 최대 30% 증가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안전수칙 더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검찰개혁입니다.
1: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정부가 어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이 출범을 합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 수사도 할 수가 없고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을 하는데요. 수사는 이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가 맡습니다. 이게 70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1: 예, 일반 국민이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절차 어떻게 될까요?
0: 앞으로 이제 고소 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를 하고요. 공소청에는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과 검사는 각각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송치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검사는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일을 마쳐야 됩니다. 경찰이 또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1: 예.
0: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서 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0: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을 하고요. 보안수사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면서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의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1: 예, 결국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완성이 됐는데 권한이 커진 경찰을 또 통제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졌군요.
0: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검찰청 폐지 와 수사 기소 분리는 이제 지난 9월에 이미 결정이 된 만큼 국회가 이제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좀 설계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보안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좀 몰아가면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로 좀 변해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권한 통제 같은 현실적인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제 제도를 먼저 바꾸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1: 예, 검찰개혁 완성한 만큼 수사 공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땅 독도입니다.
1: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또 반복을 했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0: 다카이치 대각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위백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방위백서에 이제 이런 주장이 담긴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2번째인데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를 했고요. 해결되지 않은 또 영토 문제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주변에 자국 영해를 의미하는 파란색 선까지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깁니다.
0: 이게 외교부는 이제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0: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치는 안으로 불러들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서 항의하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이제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불러서 즉각 시정할 것을 또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신호에도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도 담겼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방위백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런 표현은 2024년 이후에 3년째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다룬 분량은 지난해 이제 두 쪽 반이었는데 올해는 한쪽 남짓으로 좀 줄었고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에 대한 설명도 빠졌습니다.
1: 어허.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관해서는 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요?
0: 이게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일본 주변에서의 해양 활동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북한도 이제 일본의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드론과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일본이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뭐 명백하게 우리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근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코러스를 넣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1: 재창해야죠. 이런
0: 네.
1: 자, 최기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기찬 기자님과 함께한 오키뉴스가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이네요.
0: 네네네.
1: 작별 인사는 이제 금요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고 기찬 기자님은 저희가 맞돌이 신사 라인으로
0: 불러주세요.
1: 한번 네. 특별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예,
1: 금요일로 뵙도록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들으시고요. 이혼의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인재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주요 도로 위로 사고가 몇 곳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으로 정릉터널 나와서 3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차량 석대가 서 있습니다. 홍제동부터 정릉 쪽으로 30분은 걸리면서 정체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도 종암동에서 정릉까지 밀립니다. 뒤쪽으로 북부간선도로 신내에서 월릉 진학대까지 밀리는데 구리 방향 정체는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행주대교 이전부터 밀리고요. 가양대교까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43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연결로에 사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뒤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군자에서 성수 쪽으로 꽉 막힌 정체입니다. 이 구간만 30분이 더 걸리고 있어서 되도록 옆으로 동일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여기도 군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2-on-1
0: 쩝쩝 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맛주기 신사.
0: 음식을 향한 열정이 폭염만큼 뜨거운 남자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폭염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0: 아, 네. 좋다 좋다.
1: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
1: 아,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
0: 발동동 하고 계세요 지금.
1: 이거는 뭐 하늘이 뚫려가지고 뭐 물이라도 쏟아져야지 이거는. 진짜. 와, 이렇게 더위가 쏟아지기 있나요 정말.
0: 아, 야.
1: 와, 정말 늘어집니다 요즘.
0: 아니, 네. 그 주방은 언제나 뜨겁잖아요 사실. 네,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더 힘들 것 같아요.
1: 그래서 근데 진짜 요즘 많이 좋아진 게 제가 어렸을 때 근무하던 곳들이랑 다르게 요즘은 주방 안에도 이 셰프들 이 목 뒤를 이렇게 목 뒤로 집중해서 쏴주는 에어컨 시설 같은 것들을 일부러 해요.
0: 아, 진짜. 네, 아, 네. 그래 해야 돼.
1: 안 그러면은요 정말 턱턱 막혀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더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기계들이 좋아지고 화력이 더 좋아졌어요.
0: 아, 그렇지.
1: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희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들을 하나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야, 진짜 고생 다들 뭐 네. 어느 곳이든 더위 때문에 고생 다들 하실 텐데.
1: 그러니까요.
0: 맛있는 걸로 또 힐링해야죠.
1: 좋습니다.
0: 자, 맛쟁이 시사 시즌 2 먹고민 상담소로 시작해야 맛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보내주시면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이 딱 맞는 처방 레시피 간단하게 제발 해도 네. 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0: 미리 도착한 먹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늘 항상 간단하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0: 정말 제발요.
1: 네. 알아주시고요.
0: 제발.
1: 네. 오늘은 18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셰프님 제가 워킹맘인데요. 애들 방학이 시작됐어요.
0: 아~
1: 점심을 챙겨줘야 되는데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놓고 출근해도 상하지 않는 간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1: 네.
0: 저는 일단 이런 간식을 어릴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 간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1: 그죠. 모든 게 본식이죠.
0: 늘 본식만 먹었어요. 네, 네.
1: 저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게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과자를 한 두 봉지 사다 놓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먹어요.
0: 아, 정말? 네.
1: 그러니까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늘 항상. 늘 항상 매 끼니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0: 그래요.
1: 과자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0: 아, 이게 똑같네. 네. 본식을 잘 먹는 사람은
1: 그럼요.
0: 의외로 군것질 안 합니다.
1: 네, 맞아요.
0: 배가 들어갈 배가 없어요.
1: 그렇죠. 네. 왜 그거를 군것질에다가 하려를?
0: 아, 그래.
1: 왜 그 바삭바삭한 그 밀가루 칩을 먹는 거?
0: 그래, 그래. 네.
1: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0: 우적우적 할 게 많은데 헉헉거리는 그 과자가 뭐 그렇게 맛있다고.
1: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저도 즐기는 과자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0: 예.
1: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럼 뭐 해주셨었지라고 복기를 해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여름에 상한 음식 먹이지 않고 조심조심 먹이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만들어놓고 이거를 오전에 만들어놓고 점심 때쯤 되잖아요. 그럼 이 더위에는 웬만한 음식들은 다 쉬어버립니다.
0: 맞아, 맞아.
1: 다 상해버려요.
0: 다
1: 그래서
0: 상해요,
1: 저희 어머님이 아 이래서 여름에 이걸 쓰셨었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 써주셨던 거 바로 보온병입니다.
0: 보온병?
1: 네, 보온병. 왜냐면은 저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애들한테 불 위에다 이거 올려놓고 따끈해지면은 부어서 먹어 하면은 100% 사고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늘 항상 장국 같은 거를 끓이신 다음에 적정 온도에다가 식히신 다음에 걔를 보온병에다가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요것만 부어서 먹어?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의 배려가 특히 어머님의 배려가 이 느껴지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0: 정성이다 진짜.
1: 그때 제가 뭘 먹었었나 복기를 해보니까
0: 예.
1: 어머님이 늘 항상 아침에 소면을 삶으세요. 소면을 삶으시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은 불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간장 양념을 해서 비비실 때 참기름 양념을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걔를 우선은 간장 비빔국수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고명, 꾸미, 옷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셨냐면은 달걀말이를 하신 다음에 한 다섯 쪽을 넉넉하게 뻑 하고 얹어주세요. 네. 이미 그것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점심까지 버티고 나면은 아무리 참기름을 발라서 되게 굳잖아요. 네. 그럼 옆에 항상 보온병이 있었어요. 보온병에다가 장국을 끓이신 다음에 그치. 장국을 미지근한 온도까지 식힌 다음에 보온병에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늘 하시면 요것만 부어서 먹어라고 하면은 간장 비빔국수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슴슴한 미지근한 장국을 싹 하고 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잔치국수처럼 되는 거예요.
0: 예술이다.
1: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점심으로 여름에 먹었었던 게 아, 여름에 왜 이걸 나한테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음식을 차갑게 먹이면 아이는 배탈이 날 테고 야, 야. 뜨겁게 먹이자니 아이들 화상이 우려이 되고 그러니까 보온병에다가 미지근한 육수를 담아놓고 간장 비빔국수에다가 달걀 고명만 얹어가지고 넣으면 달걀도 따뜻해져 오. 면도 풀어져 애들이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을 먹이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하얗게 빨아놓으셨던 열무김치 고명 같은 거 얹어주시거나 해서 준비해놓으셨던 거에다가 미지근한 장국을 부었거든요. 근데 휘준 아나운서가 그 면을 사랑하는 브랜드의 장국 맛있다고 네. 하시는데 네. 그 세미 솟는 표 브랜드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브랜드의 장국 같은 것도 맛있거든요. 아. 그런 데 거를 미지근하게 물에다 풀어가지고 딱 놓으신 다음에 보온병에다가 따라서 먹이시면은 정말 좋으니까 그러면은 점심 때까지 그 보온병 안에 육수가 따끈따끈해요. 하지만 살에 닿아도 화상은 입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점심을 차려주시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저희는 늘 항상 전자레인지에 햄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가지고 랩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예. 그러면 어머니가 딱 요거 30초 버튼 한 번만 눌러 이러셨거든요. 딱 그 한 번 누르면 얘가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토스트된 빵에다가 버터랑 딸기잼을 발라놓으세요. 그치. 그것만 싹 끼워가지고 탁 하고 먹으면 아. 되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잘 활용하시잖아요. 먹일 게 무궁무진하다.
0: 무궁무진해. 네.
1: 아. 이것도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길게 했네.
0: 아, 길게도 했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면 네. 요리거든요.
1: 아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늘 항상 차가운 거 뭐 물론 어머님이 여름에 왜 저를 콩국수를 그렇게 먹이셨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이제 예, 예. 제일 쉬웠던 거야. 갈아놓고 부으면 끝나거든. 야. 네, 근데 또 따끈하게 먹이고 싶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보온병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0: 이게 만약에 네. 진짜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진짜 유원희 셰프님처럼 커서도 생각하는 엄마의 간식.
1: 그럼요.
0: 네.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라는 그, 추억은 반드시 생기겠다.
1: 그 음식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0: 네.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 간단한 건 이미 망했고 네. 야 넘어갑니다.
1: 네, 이제 조심.
0: 이제 네. 본 코너예요, 여러분. 이제 본 코너. 맛쟁이 진짜 시즌 2 네. 지역별로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 떠나지도 네. 못했어요.
1: 빨리 가보도록.

0: 그것도 오늘 네. 어디로 떠나나요?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서해안 최대의 해양 관광도시 바로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0: 아, 보령 머드 축제가 또 한창이죠.
1: 맞아요. 예. 네, 보령 머드 축제 진짜 지구촌 최대의 머드 여름 축제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요. 머드 체험존은 일반 존이랑 패밀리 존으로 나뉘는데 대형 머드탕, 워터 슬라이드, 머드 에어바운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또 올해 신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머드 캐스크 존이라고 합니다. 셀프 머드 마사지를 직접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축제가 끝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머드 축제는 저는 이제 못 가봤어요.
1: 어, 그래.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0: 머드 축제에 발라드는 안 어울리죠.
1: 네, 그
0: 머드 축제 아, 발라드 안 어울려요.
1: 네. 어, 약간 워터 발라드 하니까 좀 이상하긴
0: 이상해. 이상해. 네, 그래서 네. 좀 초대가 안 되는데 부르면 갑니다. 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사연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령 하면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모든 분들 비타민 음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1: 너무
0: 하죠.
1: 너무 좋아요.
0: 보이 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올게요.

말해 엄마 같은 거.

0: 오늘만 I love you 보이넥스트 도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그리고 이런 노래가 아니니까 머드 축제에 못 가는 거군요.
0: 아 여름 노래 뭘 하나 내야겠어.
1: 좀 신나는 거 있잖아요.
0: 신나는 것 중에 네. 하나 좀 리메이크를 하나 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새로운 거 부르기엔 좀 부담되고 신나는 거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보령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그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추억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볼까요?
1: 네 김희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옷 땡 손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오. 갑오징어와 기저귀 건자를 넣은 칼집이 최고예요. 보리밥도 같이 나오는데 애들도 밥 말아서 잘 먹더라고요. 비빔국수도 있어서 여럿이 오면 다 같이 맛보기 좋아요.
0: 여럿이서 안 가도 다 같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우리가 조개류라고 하죠. 폐류라고 하는 것들을 양껏 실컷 이 가격에

0: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 아,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0: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비빔국수도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약간
1: 너무 좋다, 너무 좋아.
0: 쫄면을 진짜 완전 커다란 접시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주신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에 그 비빔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네, 비빔 칼국수, 냉칼국수. 근데 그 초장스러운 그 양념을 달팽이처럼 동글동글동글 하신 다음에 가운데도 채소를 듬뿍 올려가지고 비벼 먹으시게 해주셨는데
1: 깨 쫙 뿌려가지고 와
0: 맛있겠다.
1: 아 여기 칼국수 맛집 인정 인정.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맛있겠네요. 네, 와
1: 좋은데? 아 네. 여름에 칼국수랑 비빔국수 괜찮은데요?
0: 맞아요. 그리고 보리밥이 나온대잖아요. 보리밥은 보통 리필일 텐데 감사합니다.
1: 1025번님이 어제 보령 다녀왔습니다.
0: 따끈따끈해라.
1: DJ 공연도 너무 신났고요. 머드 바르고 물 맞고 레일바이크 타주고 해수욕도 하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맛집은요. 성주땡해원.
0: 오.
1: 여기 고기짬뽕이 맛있어요.
0: 짬뽕.
1: 아, 또 나왔네요. 충청도에는 고기짬뽕.
0: 아, 충청도는 고기짬뽕이에요.
1: 네, 근데 안 매워.
0: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약간 보니까 왜 우리 약간 그 비주얼이 애호박찌개스러운 약간 비주얼에 애호박이 안 들어가 있는 애호박찌개스러운 비주얼이거든요.
1: 예.
0: 와, 근데 여기에 오징어랑 고기랑 배추랑 그치. 대파랑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거를 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짬뽕 그릇이 아니라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냉면 담아주시네요.
1: 맞아요.
0: 아니 그 뜨거워서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1: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여기가 의외로 뜨겁지도 않고.
0: 아 그래요?
1: 의외로 맵지가 않아요.
0: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1: 저는 이제 네. 방송 때문에 네. 제 친구랑 충청도 쪽 짬뽕을 많이 먹으러 다녔어.
0: 맞다. 그때 짬뽕 먹으러 갔었다.
1: 근데 좀 놀랐어요. 전부 다 빨갛거든요. 네. 안 매워.
0: 안 매워.
1: 담백해.
0: 약간 신기하다. 그
1: 소고기 국 같은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지금 약간 보니까 비주얼이 정말로
1: 그죠?
0: 오징어찌개랑 애호박찌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딱 그 느낌이에요.
0: 오 맛있겠다.
1: 여기 신기해. 그래서 이게 면 먹으면 좀 심심한데 네. 밥 말아 먹으면 기가 막혀.
0: 아 그러니까 이 집은 밥을 팔겠죠?
1: 무조건 팔아. 무조건 팔아. 공깃밥 그냥 줘요.
0: 와 이게 밥을 이렇게 쓱쓱 말아 먹으면은 배추가 들어가서 달큰한데 시원한 국물 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0: 오, 진짜 네, 맛있겠다.
1: 진짜 맛있어. 쌀이랑 딱이에요, 진짜. 또 소개해 보죠.
0: 저 우선 침 삼킬 시간 조금 주시고요. 네, 다음은 윤정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령 갔다가 먹은 땡 울타리. 땡 울타리. 생선구이 부대찌개 최고였어요. 갖가지 생선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생선구이가 그냥이 아니라 지금 우선 올라가 있는 생선의 구성만 보더라도요. 고등어에 볼락에 가재미에 갈치에 얘는 하나 모르겠다. 저 삼치인가?
1: 삼치인 것 같아요.
0: 네. 우선은 다섯 가지 생선이 아주 노릇노릇 하게 구워져 있고요.
1: 제사 생선 같아요.
0: 와, 이게 그리고 토막 생선이 아니라 거의 뭐 볼락이랑 가재미 같은 건 그냥 한 마리 턱 하고 얹어 주시네요.
1: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0: 그리고서 국물이 부대찌개래요. 와.
1: 밥을 몇 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0: 이럴 때는 그냥 밥을 공기가 아니라 옆에서 소추로 갖다 놔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와
1: 맛있겠다.
0: 물만두랑 콩나물이랑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개운해 보이는 부대찌개 국물입니다. 와
1: 그렇네요.
0: 맛있겠다.
1: 약간 여기도 확실히 네. 농도가 진하진 않네.
0: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충청 지역의 국물 스타일이 약간 이런가 봐요.
1: 아, 좀 담백한 스타일이네.
0: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국물이 진한 듯 싶으면은 이 충청 지역 분들은 두루치기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렇네요.
0: 약간 볶아가지고 국물이 살짝 잘팡잘팡하게 있는 볶 볶음 요리들 있잖아요. 아우 맛있겠다. 다새볶음도 진짜 좋아하는데.
1: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7930번님이 대천에 가면 네. 저는 순대볶음과 옛날 통닭을 먹습니다.
0: 와.
1: 대천 시장 안에 있는 땡조리 닭집이라는 곳인데 순대볶음 정말 맛있어요.
0: 와 여러분들 이 비주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다. 아 이거다 이거다.
0: 우선은 저는 이 순대볶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장을 뭘 넣어주느냐, 부속물을 뭘 넣어주느냐 싸움인데요. 이 집은 보니까
1: 허파네, 허파.
0: 간, 허파, 오소리 감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거기다가 양파를 도톰하게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깻잎 썰어가지고 얘를 깻잎으로 얹어주신 게 아니라 왜냐면 철판 볶음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센 불에다가 촤촤촤촤 볶으셔가지고 숨을 살짝 죽여가지고 약간 그 순대 전체 양을 100으로 본다면은 한 20% 정도만 툭 하고 터져 있는 볶음이거든요.
1: 아 좋다.
0: 아, 중간중간에 뭐 이 양념들 빨갛빨갛하게 묻어 있는 거 하며 지금 너무 맛있겠습니다.
1: 아, 근데 대체로 이 젓가락이 많이 가게끔 하는 간인 것 같아요. 충청도 집에 이게 있네, 특색이.
0: 맞아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세지 않고.
1: 세지 않네요.
0: 어, 슴슴해 보여요. 근데 저는 아, 자꾸 침 삼켜서 죄송합니다. 예,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예.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작가님 저 그 마우스를 올리셔가지고요. 옛날 통닭도 한 번만 사진 보여주시면.

0: 복조리 복조리를 닮은 곳인가 봐요. 네, 땡조리라는 게.
1: 다 얘기를
0: 그냥 알려 줄까?
1: 아, 네. 다 얘기. 어, 얘는 역시 그래 튀김옷이 이렇게 얇아야 돼.
0: 야, 이 집은 약간 전기구이 통닭스러운 얇은 닭집들 있잖아요.
1: 닭집이에요,
0: 진짜 얇게 물 반죽인데 진짜 거의 물 같은 반죽 묻혀 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내장 쪽은 거의 골든 브라운이 아니라 거의 이제 진짜 갈색으로 있는 거죠.
1: 그치, 그치.
0: 네, 갈색으로 있고 겉에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아주 연한 아이보리 빛깔보다 조금 진해진 황토 빛깔로 익는데 얘를 뜯으면은 보통 껍질을 다리를 잡고 껍질을 뜯으면 그 껍질이 저기 그 허벅다리 살에 가서 척하고 붙어버리죠.
1: 아, 그렇지.
0: 그러면은 그 껍질만 다시 뜯어다가 소금 톡 쪄가지고 먹으면서 옆에는 순대볶음을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집게로 푹 집어가지고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당면살이 추가가 됐으면 너무 좋겠네.
1: 미치겠다, 미치겠어.
0: 뒤에
1: 지금 소개할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0: 생맥주 한 잔. 네, 죄송합니다.
1: 저 이래서 한 지역 떠나면 한 2주 해야 돼요, 진짜. 예.
0: 오늘 지금 3개인가 4개밖에 못했죠.
1: 저 못했어요.
0: 네, 와, 이러면 안 돼요, 진짜.
1: 이게 다 네. 예, 먹고민이 길어진 나비 효과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자, 소개된 분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글래요?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보령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네. 4206님께서 원희령님 침 삼키는 소리 너무합니다. 저 아침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아침부터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제 밤에 굉장히 큰

0: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와. 테디가 닭가슴살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통닭 세 마리를 시키는 걸로 네, 하루가 아. 끝났다는.
1: 옛날 통닭 3 먹었습니다. 네. 예.
0: 옛날 통닭 세 마리면은 거의 그냥 잠깐 기름칠하고 끝난 거네요.
1: 아니에요. 아유, 그런 소리예요.
0: 아, 아니에요. 예. 조금 배불렀었어요.
1: 똥집 튀김도 시켰고 닭껍질 튀김도 시켰죠.
0: 예, 시켰죠.
1: 예, 그래서 먹었는데.
0: 아, 닭껍질은 또 어느 소스에다 찍어 먹었어요?
1: 겨자죠.
0: 겨자 소스예요. 허니 머스터드. 네.
1: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먹는 얘기 많이 하니까. 네. 0077님이 언제 휘준 아나운서랑 최기찬 기자님이랑 네 명이서 방송 안 되나요?
0: 언제 한번 한 방에 몰아 넣어봅시다.
1: 와,
0: 야 진짜.
1: 그러면은 무조건 한 시간짜리인데.
0: 그럼요. 예. 네. 아니 아예 그냥 그 뒷 시간을 있잖아요. 언어 유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스랑 이런 것까지 그냥 한 방에 몰아서
1: 계속 한번. 먹는 얘기만 먹는 얘기만. 그런 날도 한번 만들게요.
0: 재밌겠다.
1: 예, 네, 만들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갑니다. 다음 주도 우리 보령으로 가죠.
0: 그럼요.
1: 아, 왜냐면 남은 이야기 너무 많아.
0: 지금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도 소개를 못했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도 보령 특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같이 네.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할게요.
0: 통닭 먹어야겠다.
1: 낮에 수육국밥 얘기를 했는데 저희 기창 기자님이.
0: 아, 그래요?
1: 통닭 드릴게요. 네. 오, 이 시간 다 됐어. 인사드릴게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 해버 굿!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5: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빨리 떠나자.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